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messa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Thank you for calling All-Star Electronics. For repair service inquiries, please press 1.
5: Hello, this is All-Star Electronics. How may I help you today?
6: 안녕하세요. 저 그 냉장고, 그 냉장고가 문제인데요. 잠깐만요. 푸푸거에 잡아야지. 냉장고가, 리프레저레이터. 뭐가 이렇게 기노? 리프레저레이터 에러.
5: Thank you. So you're saying your refrigerator has a problem? Could you please explain what's happening in more detail?
6: No ice, melting, melting. 단어가 붙어요. No ice.
5: I see. So you're telling me the cooling function isn't working properly. First, we need to check whether the unit is actually operating. Is the plug connected?
6: 플러그. 전원이 꽂혀 있는지 물어보는 거네. Yes, yes.
5: All right. Then it does sound like there's an issue with the refrigerator. Our engineer will need to visit and inspect it. There will be a repair fee, and it's extra for a home visit.
6: Extra? 많이 비싸겠네. Okay. Come on, please.
5: Great. Then one of our engineers will contact you shortly to schedule the visit. Thank you for calling. Have a nice day.
6: Thank you. You too. 진짜 전화 영어 너무 힘드네. 근데 잠깐만. 저게 왜 열렸노? 내가 어제 밤새 냉장고 문을 열어놨네. 어머야, 고장난 게 아니라 내가 문을 열어놨 거네. 내가 못 산다, 진짜. 얼른 서비스 취소해야겠네. 또 영어로 전화해야 되나, 진짜.
4: Thank you for calling All-Star Electronics. For repair service inquiries, please press 1.
5: It's extra for a home visit. It's extra for a home visit.
7: It's extra for a home visit.
1: 추가나 별도 비용은 extra charge 혹은 extra fee라고 합니다. 단순히 extra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배달료는 별도입니다. It's extra for delivery. 다른 색을 원할 경우 추가금이 있습니다. It's extra for a different color 라고 표현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출장비는 별도입니다.
4: It's extra for a home visit.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8: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9: My school, my story.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10: Still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Kids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8명이 20대로서 젊은 친구들이 많은 편입니다.
1: 네.
0: 요즘 선수들은 자기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파이팅이 넘치고 질문도 스스럼 없이 잘합니다.
1: 네.
0: 또한 대부분 헬스를 열심히 해서 모두들 좋은 몸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실력에 앞서 좋은 인성과 바른 태도를 일상생활에서부터 갖추고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실력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1: 이 스포츠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도 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0: 네.
2: So he shares that with 8 out of 11 members being in their 20s, his team leans quite young. And since today's athletes have highly distinct personalities, they are full of energy and never hesitate to ask questions freely. He knows that most of them also strongly believes that before talent, an athlete must possess a good character, right? And he mentioned that a proper attitude in their everyday life is very, very important. He concludes that once a right mindset is established, their skills will naturally improve on their own.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r. Oh Heung-min here in the studio, the head coach of the Gijang Galmegi Sirimdan. And some people mistakenly think that Sirim is a sport won purely by just power. However, I understand that technique and psychological warfare are incredibly crucial for this sport. So what would you say is a true charm of Sirim?
1: 시름을 단순히 힘으로만 하는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기술과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씨름의 진짜 매력은 무엇일까요?
0: 세계 여러 나라에서 레슬링과 비슷한 전통 스포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씨름과 같이 삿바라는 띠를 메고 하는 전통 스포츠는 씨름이 거의 유일합니다.
1: 네.
0: 이 삿바라는 띠 때문에 상대보다 힘과 체력이 약하더라도 기술만 있다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씨름입니다. 심리전도 매우 중요한데요. 눈치 싸움이라고 하죠. 어떤 기술을 할 듯 말 듯 하다가 다른 기술을 쓰며 상대를 속이는 것도 씨름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1: 네.
0: 씨름은 경기 방식이 간단합니다. 신체의 무릎 위 신체 부위가 모래에 먼저 닿는 사람이 지는 것이 씨름 경기의 룰입니다. 씨름의 매력을 느끼시려면 실제 넘기는 경험을 한번 해보고 마음에 드는 선수를 응원하면 더욱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네. Oh, wow. So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possess traditional sports similar to wrestling. Korea's 시름 is also completely unique because it is played while holding onto a strap called a 삿바. And because of this 삿바, even if an athlete is physically weaker or smaller than their opponent, they can completely overcome the deficit as long as they have the proper technique. He adds that psychological battle of wits plays a highly critical role, explaining that deceiving an opponent by pretending to execute one technique only to suddenly switch to another is a vital skill in 시름. Also, he notes that the game rules are incredibly simple. Whoever has any part of their body above the knee touch the sand first loses. Finally, he suggests that to really appreciate the charm of 시름, experiencing what it feels like to personally throw an opponent or picking a favorite athlete to cheer for will really make it even more enjoyable. Well, as I mentioned, we are going to see a little bit of techniques here in the studio. So I'm going to have to ask you, can you show us some of the 시름 techniques here in the studio? And it's not going to be me that's going to go against him. We are going to have a Hoyatan engineer here in the studio for this kind of example. 네, 말씀으로만 들어도 정말 재미있는데요. 감독님, 혹시 저희가 실제로 시름 기술을 오늘 볼 수 있을까요?
0: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 여기 위에서, 여기 앞에서 네.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삿바도 직접 가져오셨고요. 이 시범을 위해서 허예찬 엔지니어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3: 네, 삿바를 메고 있는 겁니다.
1: 네, 삿바를 네. 지금 메고 네. 계신데요.
3: 네, 뒤쪽으로.
1: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3: 네, 감독님. 오른 다리에 고리를 띄우고
1: 네.
3: 예, 허리에 띠를 두른 다음에 예, 밑에 쪽에서 삿바를 올려서 고리에 다시 집어 넣어서 매는 방법입니다. 예, 간단한 알고 보면 간단한 방법입니다.
2: So he actually just put the 삿바 on, and this is a, of course, the fabric

0: wrapped around the waist and thigh in sirim, and it's the most fundamental tool used to control, as we mentioned. 그러면 몇 가지의 기술 한번 볼 수 있을까요?
1: 네. 네, 우선 삿바는 이제 손으로 네. 꽉 잡고요.
0: 네.
1: 이제 손기술 중에 대표적인 기술은 이제 오금당기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0: 네, 오금당기기.
1: 상대방 오른다리 뒤쪽을 잡아서 세게 당겨서 넘어뜨리는 기술이 오금당기기 기술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네. 그리고 허리 기술로서는 이제 실연 경기를 많이 보다 보면 상대방을 많이 들어서 처리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제 들베리기 기술입니다.
0: 네.
1: 이렇게 상대방을 들어서 예.
0: 어머나.
1: 이렇게 넘기는 기술입니다.
0: 이게 들배지기.
1: 예, 들배지기 네. 기술입니다.
0: 아, 네, 엔지니어님 지금 괜찮으십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다리 기술로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바깥쪽으로 상대방 오른다리 바깥쪽으로 다리를 걸어서 뒤로 넘어뜨리는 기술이 밧다리 기술이라는 네. 기술이 있습니다.
0: 와, 네, 그리고 앞다리 걸기, 밧다리 걸기, 네.
1: 안쪽으로 걸어서 넘어뜨리는 안다리 걸기. 기술이 있습니다.
0: Wow, and these are leg techniques. Very cool. So inner trip and outer trip. 또 한 가지 더 있을까요?
1: 네, 그리고 혼합 기술이라고 해서 보통 방금 말씀드린 이제 오금을 당겨서 안다리를 거는 기술을 혼합 기술이라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와, 네, 감사합니다. 와. 네, 엔지니어님 지금 이렇게 겁에 질린 Oh, I love it. So we actually got to see a lot of different ones, how to put on the sapa and the, of course, the hand technique, the waist technique. He actually grabbed him and like put him up in the air. Wow, through this technique. And also we saw the leg technique and the one that kind of combines all of them together. Wow, we have Kevin님 saying, good job, guys. And I think Stephanie is actually genuinely surprised. Yes, and we actually rehearsed this, but every time I see this, it is amazing. I would love to learn 씨름. 정말 이렇게 눈앞에서 보니까 훨씬 실감이 나는데 왜 씨름이 역동적인 e-sports인지 바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Well, now, recently, through various entertainment shows and content centered around 씨름, interest from the younger generation has been steadily growing, and my interest is also growing as well. But what kind of sport do you believe 씨름 should transform into for the public today? 최근 씨름 예능이나 콘텐츠를 통해서 젊은 세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감독님은 씨름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어떤 스포츠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이 좋은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지도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2: 네, 제가 생각하는 씨름이 더 대중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빠른 경기 진행과 재미있는 경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지루한 고유명사처럼 되어버린 사파 싸움이라는 것을 없애고 준비 과정은 빠르게 경기는 다이나믹하게 하는 것이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2: 학생 수도 줄어드는 현실에 정말 힘든 상황이겠지만 부산과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 씨름 지도자분들이 선수 수급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 스포츠이자 문화유산인 씨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정부, 기업들의 재정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결국 모두의 관심과 응원이 씨름의 미래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So for 씨름 to gain greater popularity among the public, fast-paced matches and entertaining gameplay are absolutely essential. He points out that eliminating the time-consuming and tedious 삿바 wrestling, which has almost become an unyielding fixture of the sport, speeding up the preparation process and making the match is more dynamic are the key factors to drawing people in. And regarding youth development, he acknowledges the incredible difficult reality brought on by the declining student population, but notes that elementary school coaches here in Busan and all across the country are working exceptionally hard to scout and recruit student athletes. And to protect 씨름, which stands as both a traditional sport and a cultural heritage, he emphasizes a vital need for continued interest from citizens alongside financial support from both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Well, I understand that Gijang has traditionally been a region with a remarkable strong culture of 씨름. So from your perspective, what exactly characterizes the

0: unique 씨름 culture and regional traits of 기장. 네, 기장은 예전부터 씨름 문화가 강한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감독님이 느끼는 이 기장만의 씨름 문화와 지역적 특징은 아니면 특성은 무엇인가요?
1: 네, 예전부터 기장은 지역 씨름 대회가 많이 열렸고 힘이 세고 씨름을 잘하는 장사들이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씨름에 대한 관심이 높고 지난 5월 5일 일광해수욕장 어린이날 행사에서 씨름 체험 교실과 어린이 씨름 대회를 열었었는데
0: 네.
1: 관심과 호응이 너무 좋아서 체험을 원하는 어린이들을 다 못해줘서 너무 미안한 상황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So that's great to hear. So he shares that since the old days, Gijang has famously hosted different 씨름 tournaments, and they were well known for producing many strong, highly skilled giants. And because of this rich heritage, public interest in the sport remains incredibly high. As an example, he notes that during the Children's Day event held at Ilgwang Beach on May 5th, the team organized a 씨름 experience classroom, and the response and enthusiasm was just overwhelming that they unfortunately could not accommodate every single child who wanted to try it out. He felt just deeply apologetic to the children who missed out.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Oh Heung-min, the head coach of the Gijang Galmegi Sirimdan. Well, on a personal note, you have spent a major portion of your life dedicated to 씨름, moving seamlessly from an active athlete to a leader now. So, what does 씨름 actually mean to you? 예, 감독님 개인적으로도 선수와 지도자로 오랜 시간 씨름을 함께 해 오셨습니다. 감독님께 씨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1: 저에게 씨름은 어떤 스포츠보다 제일 재미있는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월드컵이나 뭐 야구
0: 네.
1: 그런 것보다 저는 씨름이 더 재밌거든요. 어릴 적 체격이 왜소하고 키가 작았던 소년이었지만 씨름을 접하고 승부욕을 발휘하다 보니 잘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씨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선수들에게도 훈련을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한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힘인지 알게 되는데요.
1: 네.
0: So to him, 씨름 is simply the most exciting sport out of any existing ones. He mentioned, yes, World Cup, baseball, but 씨름 is the best one out there. Although he was a small boy of small stature and slight build, during his childhood, encountering 씨름 really ignited his competitive drive as well. And he mentioned that because of this personal journey, he constantly reminds his athletes that they should always find genuine enjoyment in their daily training. Well, what kind of team do you hope the Gijang Galmegi Sirimdan will be remembered as in the future? And what concluding message would you like to leave for the citizens today? 자, 그럼 기장 갈매기 씨름단이 앞으로 어떤 팀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는지 그리고 부산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1: 네. 기장 갈매기 씨름단이 부산의 자랑이자 기장의 자랑스러운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좋겠지만 지역에 봉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네.
1: 전국 각 지역에 잘하는 씨름팀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부산에도 그런 팀들과 견줄만한 씨름단이 창단을 했으니까 부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And that's so important. He wants the Gijang Galmegi Sirimdan to become a source of true pride for both Busan and Gijang. While delivering great competitive results is important, he emphasizes that the team will work hard to be a group that actively volunteers and brings meaningful benefits to the local community. He notes that while there are already many outstanding, high-performing teams throughout the various regions of the country, Busan now finally has its own team capable of competing shoulder to shoulder with them. And he concludes by asking citizens of Busan for their warm interest and enthusiastic support and love as well. And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future goals with our listeners today as well? 감독님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함께 전해주시죠.
1: 네, 여러 시합들이 있지만 이제 추석 씨름대회와 설날 씨름대회 같은 시청률이 높은 메이저 대회 때 꼭 한번 장사를 배출하여 부산과 기장 지역을 더욱 알리고 싶은 팀의 존재감을 높이고 싶습니다.
0: 그렇군요. 예. So while there are many different tournaments, his goal is to produce a crown

0: giant and major high viewership events like the Chuseok Sirim tournament or the Seollal Sirim tournament as well. And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씨름에 대하여 그리고 저희 기장갈매기 씨름단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네. 감독님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승부는 무엇일까요?
1: 저는 2005년도에 기장체육관에서 기장장사 씨름대회가 열렸었는데 네. 제가 그때 기장군청 소속으로 결승에 올라서 1대1 상황에서 그 셋째 판에 승부를 내지 못해서 몸무게가 제가 많이 나가는 바람에 졌습니다. 그래서 2등을 했는데 네. 그때 일찍이 제가 장사에 올랐다면 더욱더 실력이 늘지 않았을 것 같고 44세까지 선수 생활을 하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나고 보니 늦게 이룬 것이 목표를 향해 가는 원동력이 되었고 노력하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때로는 실패가 가장 값진 스승이 된다는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So he recalls the 2005 기장 장사 씨름 tournament, and you can see some of the picture as well held at the 기장 gymnasium where he competed as a member of the 기장 county office team, and he advanced to the finals, and the score was tied, and the third round ended with the no clear winner. So according to the rules in the event of a draw, the victory actually goes to the athlete who weighs less, and because he weighed less, he actually suffered a defeat. However, looking back, he believes that if he had claimed the giant title so early in his career, he might not have pushed himself to improve further and likely would not have been able to sustain this active athletic career until the age of 44.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Oh Heung-min here in the studio, the head coach of the 기장 갈매기 씨름단.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오흥민 기장 갈매기 씨름단 감독과 함께했는데요. 감독님,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Al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Now,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Lumberfish with 으라차차.

0: Welcome back to Busan Worldwide. It's time for City Voyage with TPO. And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tourism trends of major cities around the world at a glance. 네,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관광 흐름을 한눈에 살펴보는 City Voyage with TPO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 아름 TPO 사무국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네. 특효 사무국 한아름 전문가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So which cities are you going to introduce to us today? 오늘은 어떤 도시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1: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두 도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나라도 다르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알면 알수록 반하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는 도시인데요. 바로 말레이시아의 이포 그리고 대한민국의 김해입니다. 오. 오늘 그 두 도시의 닮은 점이 뭔지 찾아보시면 어느샌가 홀딱 반하게 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0: 네, 나라도 다른 두 도시가 닮았다니 예상치도 못한 조합이라서 더 궁금해지는데요. So today, our guest specialist Han introduces two distinctive cities. So although they are located in different countries and separated by thousands of miles, they share a common characteristic. The more visitors learn about them, the more appealing they become. And cities featured today are Ipoh in Malaysia and Gimhae in South Korea. So as we explore these attractions, several surprising similarities will begin to emerge and you might fall in love, she said. 먼저 이포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이포는 말레이시아 북쪽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사실 백만장자의 도시 그리고 덩굴 식물인 부겐빌리아의 도시, 석회암의 기적 등 별명만 들어도 매력 부자인 도시인 점도 감이 좀 오시죠.
0: 네, so Ipoh is actually located in northern Malaysia and is known by several nicknames, including the City of Millionaire and the Miracle of Limestone, reflecting the city's rich character and heritage as well. So let's jump into what kind of charms it has. 그럼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이포의 첫 번째 매력은 골목에서 만나는 예술입니다. 토요일 아침 로롱 세니엣 로롱 판글리마 이 골목에 들어서면 전통 공예품과 수제 기념품, 지역 먹거리 그리고 뭐 다양한 악기를 판매하는 상인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전에만 열리는 시장이라 더욱 특별합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조금 옮겨 헤리티지 올드타운을 걷다 보면 식민지 시대 건물 벽면마다 다양한 거리 벽화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그냥 예쁜 그림이 아니라 식민지 당시 이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벽화를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도시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기분이 들 겁니다.
0: 네, 지금 이포의 벽화를 유튜브 채널로 지금 보실 수 있으신데요. So you can check out some of the wall, of course, the murals, right, on our YouTube channel if you like to see it. And our guest mentioned one of Ipoh's defining attractions is the art found throughout its historic streets. Every Saturday morning, she mentioned Lorong Seni at Lorong Panglima hosts a market featuring traditional handcrafts and also handmade souvenirs, delicacies, musical instruments as well. And the Heritage Old Town showcases a collection of street murals painted on colonial-era buildings, as we saw. And beyond their visual appeal, these murals portray stories from the past, offering visitors insight into the city's historical development. Well, in Ipoh, a whole day could pass just by walking around, I'm sure. But I understand there is also romance with nature and festivals. 네, 이포에선 걷다 보면 하루가 벌써 다 가겠는데 예, 자연과 축제가 있는 낭만이 또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이포의 자연은 단순히 보는 풍경이 아니라 도시의 일상 속에 녹아 있습니다. 낮에는 군웅랑 레크레이션 파크에서 석회암 절경과 호수를 감상하고 또 보트를 타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데요.

0: 1880년대 주석 광산이 있었던 곳이 지금은 시민들과 여행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체험의 장이 됐습니다.
1: 네.
0: 해가 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킨타 리버 워크로 모이는데요. 강변 조명이 하나둘 켜지고 산책을 한다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이렇게 저마다 저녁 시간을 즐기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Now she shared that nature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daily life in Ipoh. She mentioned the Gurungnang Recreational Park offers limestone scenery, lakes, and boating opportunities in an area that was, you know, once a tin mining site during the 1880s. And in the evening, residents and visitors gather along the Kinta River Walk, where illuminated riverside paths provide a popular setting for walking and cycling as well. And now, then how can we enjoy Ipoh in the most Ipoh-like way?
2: 예술과 자연, 축제까지 즐겼다면 Ipoh를 가장 Ipoh답게 즐기는 방법도 궁금해지는데요.
0: 네. 그렇죠. 이제 Ipoh 여행의 마지막은 역시 커피인데요.
2: 커피요?
0: 네. 이렇게 하루 종일 골목 구경, 벽화 구경, 강변 산책하다 보면 어느새 좀 쉬어가고
2: 그럼요.
0: 싶잖아요.
2: 네.
0: 그때 Ipoh에서 꼭 맛보셔야 하는 게 Ipoh 화이트 커피입니다. 이포 화이트 커피는 버터나 팜유를 넣어서 로스팅을 하기 때문에 색이 되게 밝고 맛이 훨씬 부드러운 것이 특징인데요.
2: 네.
0: 현지에서 아침 시작할 때도 또 여행 중에 좀 당이 필요할 때도 이렇게 화이트 커피 한 잔을 즐기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2: 네.
0: 그래서 제가 마침 선물을 받았던 그 화이트 커피를 요 스튜디오에 직접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2: 그 귀한 걸 여기 네. 가져오셨는데요.
0: 네.
2: 저희 지금 좀 시음을 해볼 수 있을까요? 먹어볼 네. 수 있을까요?
3: 네. So actually here in the studio, our guest has, she provided the coffee from Malaysia, actually. And she says it was gifted to her. And she mentioned Ipoh would be completely without mentioning actually the white coffee and roasted with butter oil, butter and palm oil. And it's actually very light color if you see it. And she said there's a smooth flavor and whether it's maybe in the morning or nighttime, it's a very local tradition. And we're going to try it here in the studio.
2: 한번 네. 먹어볼게요. 네. Okay, yeah, let me try it. 정말 맛있는데요?
0: 네. 초코향 같은 게 좀 나시죠?
2: 네. 네. It's actually really good. Wow, 되게 부드러운 맛이 있는데 왜 이포를 대표하는 커피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3: I really like it, and I'm gonna finish it. I'm not gonna throw it away. Very good. But yes, listeners, if you want to check it out, this is from Ipoh, Malaysia. And I think we should add this to every city voyage with TPO. City voyage with TPO 할 때마다
2: 이런 음식을 좀 먹어보면 또 좋지 않을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닮은 도시 김해로 넘어가 볼까요?
0: 네, 좋습니다. 김해는 공항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2: 네.
0: 그렇지만 김해는 사실 미술에 진심인 도시입니다. 김해에 있는 클레이아크 김해는 건물부터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외벽 전체가 수천 장의 도자 타일로 덮여 있어서 미술관에 들어가기 전부터 작품을 감상하는 기분이 듭니다. 이포에서는 골목 벽을 따라서 예술을 만났다면 김해에서는 건물 자체가 예술인 셈인 겁니다. 또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아시죠?
2: 네.
0: 그 동상을 제작한 김영원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시립 김영원 미술관도 김해에 있는데요. 특히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의 유일한 원형인 백색 조각상과 AI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 전시를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2: 네.
0: 참고로 김해는 유네스코 공예 민속예술창의도시로 지정된 도시이기도 한데요. 문화와 예술이 도시 곳곳에 살아있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지 않으신가요?
3: 네. So I love that. So while many travelers associate Gimhae with its airport, the city has also established a strong reputation for arts and culture. And she mentioned that the visitors can also explore different museum of art, home to works by sculptor of Seoul's Kim Sejong statue as well. And Gimhae's designation as a UNESCO creative city of crafts and folk art further highlights its cultural significance.
2: 그럼 김해 두 번째 매력은요?
0: 네. 두 번째는 낭만이라는 키워드입니다.
2: 네.
0: 김해 낙동강 레일파크에 가시면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철교 위 레일바이크로 달릴 수가 있는데요. 강바람을 맞으면서 천천히 달리다 보면은 발 아래로 낙동강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바로

0: 옆 와인 동굴에서는 김해 특산물인 산딸기 와인을 맛볼 수 있는데요. 해질 무렵 철교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낙동강 석양까지 더해지면 왜 이곳이 노을 명소로 꼽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네. Right, so another defining attraction of Kime is its riverside scenery, as you know. So at the Kime Nakdonggang Rail Park, visitors can ride rail bikes across the bridge spanning the Nakdong River while enjoying the panoramic views and river breezes as well. And even with the same riverside, the way of enjoying it is completely different. 예, 같은 강변이라도 즐기는 방식이 되게 다른데요. 이포에서는 천천히 걷고 김해에서는 시원하게 달리고요. 맞죠?
0: 네, 맞습니다.
1: 네. 그럼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0: 그러면 이제 석양에 와인 한 잔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식사 시간인데요. 네. 김해 하면 빠질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김해의 뒷고기인데요. 도축업자들이 너무 맛있어서 뒤로 몰래 빼돌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별미입니다.
1: 네.
0: 그리고 김해에는 장군차도 유명한데요. 이게 허황후가 인도에서 가져왔다고 전해지는 한국 최초의 전통차입니다. 제가 여기 좀 가져왔어야 되는데 네. 너무 아쉽고요. 그래서 이포의 화이트 커피가 이포를 대표하는 차라면 김해에는 장군차가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또 김해는 실제로 이주민도 되게 많아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인 만큼 여러 나라의 음식 문화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1: 네.
0: 이런 개방적이고 다채로운 음식 문화 역시 이포와 닮은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So the city's diverse population has also contributed to a vibrant international food culture and culinary culture is equally distinctive. We have 사랑대우님 saying, it's so good to see 김해 where I live currently. 지금 김해 사시고 있으시고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사랑대우님, this is for you as well. And also, 지현님 messaging in, 이렇게 가까운 김해에 이런 곳이 있었네요. 주말에 시간 내서 가봐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ABC님께서는, can't wait to visit Ipoh soon. Ipoh로 가보고 싶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 City Voyage with TPO. 네, 오늘은 말레이시아 이포와 또 대한민국 김해 편이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Alright, and I'm gonna be enjoying my coffee, but final song is by Boyzone with No Matter.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FM 부산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0: 미니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Busan Your Bangsam.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Welcome back, everyone. That was 살아있다는 것으로 by Mr. 윤수일. Okay, and you guys are tuned into Sweet Date with Mr. 윤수일 joining us here in our studio. And to this, we have C1 Duty saying, I love this song. It has a fun, funky feel to it. 아, 이 노래 너무 좋으시다고 우리
1: 감사합니다. 팬
0: 여러분께서. 네, it has a
1: 약간 그루브가 있죠?
0: 그쵸?
1: 리듬이.
0: 어, 맞아요. Yeah. And he was singing live, right, like right next to me. 아, 우리 음원이 나가긴 했지만 옆에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허밍하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 귀가 녹는다 뭐 이렇게 느꼈습니다.
1: Really?
0: Yes, 그렇죠.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So, 선생님 이 노래는 제목부터가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것으로 말 그대로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다시 이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 힘든 시기를 이렇게 겪고 지나가곤 합니다. 뭐 가수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겉으로는 늘 화려해 보이지만 뭐 개인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또 저는 그 창작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아, 막 영감이 안 떠오를 때는 또 좀 쉴 때도 있고 좀 환경을 바꿀 때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슬럼프 내지는 공백기가 항상 경험하게 되죠.
0: 그렇죠. And I couldn't agree more. I feel like we all have been there at one point in our life. 그래서 우리도 모두 다 그런 경험을 누구든지 네. 다 했을 것 같습니다. 네. So he says even singers go through difficult times and behind the stage, there are, can be, you know, those personal struggles that he has gone through, health issues and creative slumps. 오늘 이 이야기가 저희 주제랑도 딱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1: Really?
0: 네. 그래서 선생님 6월 부산은 사실 BTS 이야기로 정말 뜨거웠잖아요.
1: 네.
0: Oh, the city said more than 110,000 people estimated to have visited the city about the concerts here in Busan. 그래서 BTS 우리 완전체 컴백과 부산 공연도 정말 뜨겁게 있었습니다.
1: 네.
0: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달라진 팬덤 문화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왜 여전히 라이브 콘서트를 찾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한번 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1: BTS는 네.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 음악 팬들이 열광하는 그룹이고 아티스트죠. 다시 이제 다들 뭐 군에 갔다가 뭐 어쩌고 해서 완전체로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이 팬들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BTS를 사랑하는 정말 많은 팬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그렇죠. 기쁜 일이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So BTS has become a global artist nowadays and coming back as a whole group after, you know, leaving for military service and all that must feel very extra special. And, you know, I'm sure there was some time away from the stage and also back on stage. And what did that return mean to you? 선생님께도 무대 공백기가 이제 조금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1: 네네.
0: 가수에게 다시 무대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 뭐 결국은 가수는 무대를 설 때

0: 진정한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고요.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잠시 쉬거나 멈춰 있는 시간이 있어도 무대에 다시 서는 순간 내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준 팬들에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I'm glad to see you again.
1: 예,
0: 뭐 이런 인사를 하는 거하고 네. 똑같죠.
1: 네.
0: 그리고 가수라는 존재는 혼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팬들이 있어야 되고 그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쌓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가수라는 직업이에요.
1: So he says the stage is a place where singers eventually return to. And coming back to the stage, that means I'm still here. 여기 뭐라고 하셨죠? 여기 있대, 그쵸? I'm still here, 그쵸? And saying to the fans, thank you for waiting for me, right? And he says, as a singer, you know, it's not something that you can complete on your own. You got to have your fans and your listeners and your supporters. And that kind of builds a trust. Over time. 선생님 정말 BTS 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번 컴백이 단순한 컴백이 아니라 또 오랫동안 기다린 뭔가 재회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전 세계 팬덤을 가진 팀은 더 그렇죠. 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응원하고 다시 만나는 순간을 함께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Right. And he's saying that the fandoms, the worldly fandoms, you know, like BTS would be even more like that. And yeah, they would have been waiting, reuniting and reconnect with the team again. Right. No. 선생님 질문이 또 있습니다.
0: 네?
1: In the 80s and 90s when you were dominating the music chart, how were the fan bases back then? 요즘 한국 아이돌 팬덤 특히 뭐 아미 같은 글로벌 팬덤을 보면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우리 선생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차트를 지배하시던 그 80년대, 90년대 이 팬클럽 문화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0: 한마디로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이었죠. 예, 확실히 달랐습니다. 요즘은 뭐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신청도 하고 그 가수가 좋다라는 것을 방송국에 이렇게 어필도 하고 말이죠. 뭐 이런 거지만 그때는 순수하게 엽서를 썼어요.
1: 와.
0: 편지, 레이터. 엽서를 써가지고 하니까 그 속도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았고 막 그래서 공연장에 직접 찾아와서 응원하는 그런 방식이었고요. 방송국 앞에 옛날 같으면 제가 오늘 이 출연하면 앞에도 많았었는데
1: 그렇죠.
0: 뭐 꽃다발 또 편지를 전해주던 그런 팬들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는 네. 그러니까 아날로그 스타일 템포가 느리고 지금하고는 다르죠.
1: 아, 그렇죠,
0: 예, 속도 그렇죠. 면에서
1: 아.
0: 제가 좀 부럽고 어떤 때는 열받습니다. 그때 왜 지금 왜 안 태어났을까?
1: 아,
0: 농담입니다.
1: 아,
0: it is joke.
1: Yes, it's a joke. Yes, and he's saying that you know speed wise he envies the you know the time nowadays because you know back in the days the fan culture used to be a little bit slower and completely offline because nowadays there's something called social media and you know speed wise it was much faster reaching out to the singers and back in the days a fan sent postcards to radio stations wrote those handwritten letters and waited outside the broadcasting station and showed support at concerts 지금도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조금 많이 트렌드가 많이 달라졌죠.
0: 네.
1: 네.
0: 유튜브 SNS를 통해서 전 세계 팬들과 바로바로 소통이 되잖아요. 팬들이 직접 영상을 공유하고 번역도 해서 어떤 노래가 나오면 전 세계 팬들이 거의 동시에 반응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 그렇죠.
0: 예, 예전에는 팬이 가수를 응원하는 그런 존재였다면 지금은 팬들이 아티스트의 이야기를 세계로 넓혀주는 동반자가 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 네, 너무 멋진 표현이십니다. So he says that today's fans don't

0: Welcome back, everyone. That was Life Goes On by BTS. Yes, hope you guys enjoy the song and you guys are listening to Sweet Date. And we're in the middle of 월간 윤수일, monthly 윤수일, with the legendary singer, Mr. 윤수일, himself in the studio. And as we were talking about this, we have one of our Mr. 윤수일's fans saying, from 노루님, 유치원도 귀하던 시절에 선생님 노래 들으며 춤추고 놀았는데 이제는 제 아들이 고등학생입니다.
1: 아, 그런 세월이 있었군요.
0: 네.
1: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1: 아파트 나왔을 때 아마 많이 추셨을 거예요.
0: 아, 그러셨군요. 와, 우리 선생님들 팬 여기 대부분은 없긴 하지만 보통 이제 팬분들을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선생님께서는.
1: 저하고 같이 앉아 세월을 같이 오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0: 그렇죠.
1: 솔직히 말해서 네. 예, 팬들이 제가 연식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같이 세월을 이렇게 왔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공감이 큽니다. 아, 내 스무 살 때 내 모습도 기억하고 지금 현재 내 모습을 기억하고 그 차이점도

0: 서로 공유하면서
1: 그렇죠.
0: 얘기합니다. 어, 피부가 더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서부터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용기를 주는 거죠.
1: 와. 네. So he says that whenever he meets his fans, he feels like they have, you know, spend the time together because they have seen him like since he was in his 20s, 30s, and 40s. And, you know, sometimes his fan comes up to him and says, oh, you have a very nice skin.
0: Yeah.
1: 그렇죠?
0: Voice too.
1: Oh, yeah. 그렇죠.
0: 하나도 안 변했어. 아, 이렇게 맞아, 이제 맞아. 용기를 주는 거죠. 위로를 주고.
1: I'm sure it's the truth. 사실이지만, he's saying that his fans give him this courage by saying all those, you know, nice things about him. I'm sure it's the truth.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너무나 고마운 이 얘기죠. 아, 네. 네.
1: 어쨌든 we're gonna get back to today's segment. 저희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Life Goes On 요구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멈춘 것 같아도 삶은 계속된다.
0: 그렇죠.
1: 네, 그런 느낌이 굉장히, 있잖아요.
0: 예,
1: 네.
0: 희망적인 메시지네요. 뭐 BTS와 저의 음악은 조금 장르도 다르지만은 결국 음악이 주는 위로는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예, 사람들에게 괜찮아. 다시 갈 수 있어. 다시 할 수 있어. 살아있다는 것으로 꼭 꼭 뭐 이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보다도 자기 하고 있는 일의 감각이라든가 조직력이라든가 이런 게 살아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1: 아. 맞습니다. So he says that even though the generation and styles between BTS songs and his songs are a little bit different, both songs offer comfort for the listeners. 선생님 좀 전에 하던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고 싶은데요. 지금 글로벌 팬덤 문화를 보면 선생님께서 그때도 그때 당시에도 선생님은 엄청난 huge fan base를 갖고 계셨으니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0: 제가 첫째는 열받는다 그랬잖아요.
1: 그렇죠. 부러움.
0: 예, 아. 아, 너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아, 뭐 여러 그렇죠. 가지 지금 네. 현재 활동하는 가수들 특히 이제 세계적인 팬을 가진 그런 가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예, 첫째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나라의 위상도 굉장히 커졌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경제 대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팬들이 빨리빨리 관심과 의견을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좋고 옛날에는 해외 팬들을 만나려면은 제가 미국을 갔잖아요.
1: 아.
0: 지금 제가 11월 달에 가는 것도
1: 네.
0: 내가 만나러 갑니다.
1: 아.
0: 그분들이 좀 와주면 좋은데. 그런데 네. 요즘
1: 네.
0: 우리 가수, 우리 후배님들은 이제 찾아오는 시대예요.
1: 아.
0: 직접 공연장까지 이번에도 봤잖아요. 부산에.
1: 그렇죠.
0: 엄청나게 많이 와서
1: 맞습니다.
0: 그분들이 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부산 우리 시민들이 아주 즐거웠어요.
1: 네,
0: 예,
1: 맞습니다.
0: 그런 현상입니다.
1: 아, 그렇군요. So he says that young artists today have many, many advantages. First is Korea's cultural power has grown and brought the country to the world stage. And even online platforms make it much easier to communicate with fans around the world. And I got to ask you this question. As the influence and power of fandoms continue to grow in this society,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mindset for artists to have? 그럼 선생님, 팬덤의 힘이 이렇게 커지는 시대에 우리 가수분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0: 첫째는 새로운 음악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그분들에게 들려드려야 되고 그죠?
1: 그렇죠.
0: 말만 계속하면 가수가 아니잖아요. 그건 코미디언입니다.
1: 그
0: 그러니까. 그래서 음악이 가장 기본이고 음악에 맞는 패션. 예. 그다음에 무대. 예. 꾸준히 좋은 무대를 만들어서 이번에 서울에서 멋지게 했잖아요.
1: 네.
0: 저도 멋지게 했거든요.
1: 그럼요.
0: 그 바로 옆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꾸준히 팬 여러분들과 음악적 소통, 공연을 통한 소통 이런 게 팬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1: 그렇죠.
0: 갖춰야 될 일은 팬들에 대한 즐거움을 위안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0: 하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기업적으로 생각을 좀 넓혀야 합니다. 가수도. 그리고 가수가 벌으러 들이대는 돈이 네. 크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는 경제적인 그렇죠. 효과도요.
1: 맞습니다.
0: Yeah.
2: Right. So he's saying the important mindset that the artist should have is first of all having music to another, bringing the music to another level and strengthening it, and also the passion behind the music creation, and also the stage, which becomes a system for music, and also managing the fandom, and along with maintaining a genuine but strong connection with their fans. But artists here also need a healthy system to communicate with fans and grow together with them.
1: 선생님, 또 요즘 공연 문화에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티켓 가격입니다.
0: 티켓 플레이션.
1: 네, 예. 맞습니다.
0: 인플레이션하고
1: 오, 예, 티켓이랑 컴바인드된 워드겠죠?
0: 예. 그러죠?
1: 네.
0: 가격이 물가처럼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뭐 저는 가수 입장에서 공연이 비싸졌다라는 한마디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콘서트를 하려면은 좋은 무대를 만들고 좋은 장소를 택해야 되고
1: 네.
0: 좋은 장비와 조명, 영상, 음향,
1: 그쵸.
0: 예, 막 뒤에 백 스크린서부터 완전히 최고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그쵸. 의무도 있고 하니까 제작비가 많이 드네.
1: 아.
0: 그래서만 그 제작비 대비 티켓 가격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참 죄송한 말씀이 될 수 있는데. 공연을 만들고 기획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1: 그렇죠.
0: 그렇지만 과욕을 내면 안 되죠. 수입을 과다하게 창출하겠다 그런 생각만 좀 버렸으면은
1: 그렇죠.
0: 버리면 좀 예, 그래도 우리 팬 여러분들이 부담을 좀 덜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1: 네.
0: 코로나 이후에는 한동안 우리가 공연을 잘 못 봤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보고 싶은 공연은 꼭 보자 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예, 보상 소비. 예,
1: 맞습니다.
0: 보상 소비의 흐름에 이렇게 들어간 거죠.
2: All right. So he's saying that ticket prices are rising partly because, you know, everything behind the concert has become more expensive and more bigger. I mean, not only the ticket price, but I mean the venue, sound, lighting, screens, safety and production quality. So this kind of adds up to a, you know, higher ticket price. And also, you know, concerts became a big compensation part of spending, especially after that COVID era. People started thinking, if I really want to see it, I'm just going, right? 그래서 약간 그런 보상 소비의 흐름에 이제 좀 들어가게 됐는데요. So, another thing is a dynamic pricing 요거라 해서 이제 수요가 많을수록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구조도 있죠.
0: 그렇습니다.
2: So for fans, the ticket prices going up, I imagine it's not always easy for them. 그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아무래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0: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뭐 세상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오면 국민들이 힘들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럼 공연 가격도 티켓 가격이 올라가면 팬 여러분들이 그 부담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 같고요.
1: 그렇죠.
0: 공연의 본질은 이제 비싼 좌석이 아니라 그날 그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이거든요.
1: 아, 맞습니다.
0: 예. 무대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관객이 기억하는 거는 가수의 목소리. 로로. 예. 목소리.
1: 네.
0: 함께 부르는 그 협연? 협연이라는 말은 저는 안 씁니다만 떼창. 이런 거 할 때 정말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날려버리시는 그러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 순간의 공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 아, 네. That's beautifully said. So he says the real value of a concert is not just expensive seat or the big production here. It's the voice and especially just makes his stress released when people sing together in unison and the song and the feeling of being there in one place together.
1: 어쨌든 선생님,

0: Unfortunately, we're short on time, so we didn't get to talk about the whole thing. 좀 아쉽지만 선생님, 오늘 네. 시간이 이제 조금 다 되어서 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1: 그렇습니까?
0: 네,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선생님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팬들과 그리고 선생님을 사랑하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yes. 제가 오늘도 말이 많았는 것 같네요.
0: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1: BFN listeners.
0: Yes.
1: Stay healthy. 건강이 최고입니다.
0: 맞습니다.
1: Enjoy good music. 음악 많이 들으시고요. And I will see you next month.
0: 네.
1: 하윤지. Bye.
0: Alright. 어쨌든 선생님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습니다.
0: 시간 time flies when we're with you.
1: Yeah.
0: Thank you so much.
1: I'm 그럼, happy.
0: 네. 그럼 yeah. 선생님 우리 stay healthy and we'll see you next month.
1: See you.
0: Okay.
1: Bye.
0: 네, 그럼 오늘은 we're going to listen to this song Swim by BTS and we'll wrap up this segment. Hope you guys stay tuned.

0: your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
1: Ch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With an open heart, we want to get to know you better. Please give a warm welcome to our guest. This is Open Heart. There are times in life when we hear people say, well, you're one of the lucky ones. But when you stop and think about it, was it really luck or was it simply a silver lining in an unfortunate situation? Today on Open Heart, we're joined by an artist who took that very question and turned it into a story of his own. Please welcome Universe, Son Young-taek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저희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프로듀서 손영택 유니버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Wow, welcome to the studio. It's been a long while since you were on Arirang Radio. Arirang Radio 5년 만에 찾아와 주셨어요.
1: 아, 그렇게 됐구나 벌써. 네. 네.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0: 네. 근데 이번에는 또 혼자 오셨어요. 지난번엔
1: 아, 네, 그러게요.
0: 멤버분들과 오셨었죠.
1: 네네, 네, 멤버들이랑.
0: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혼자?
1: 아, 일단은 진짜 사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어딘가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부담되고 조금 떨리긴 하는데 그래도 네. 혼자 온 만큼 멤버들이 없는 만큼 저도 열심히 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0: Okay, well, last time he was here with his members, so he says it does feel a little new for him, but he says he'll try his best to do a good job today, and I'm sure we're going to be having lots of fun. I also heard you're really skilled in Japanese. Could you say something in Japanese for our foreign listeners as well? 이로의 엄청난 능력자라고 소문이 났는데요.
1: 네, 아유, 어디까지 소문이 났어요?
0: 혹시 지금 시청하고 네. 계실, 청취하고 계실 저희 일본 청취자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아, 네, 그럼요. 네. 오픈 하트 고란노 미나상 こんにちは. 영택쿠 데스. 僕の アルバムが リリースされたので たくさん聞いてください. そして もうすぐ 日本のファンの 皆さんにも 会うかもしれないから 少しだけ 待っていてくださ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0: 네, 제가 그걸 영어로 번역은 못하니까요. 네. 뭐 좋은 말들 해주셨겠죠?
1: 네, 맞습니다.
0: Sadly, I can't translate that into English, but I'm sure he said the usual and something nice about our show. Well, let's talk about first things first, your stage name, because today we introduced you as two names, Universe and also 손영택. So I want to ask, your name is 손영택, but you're using Universe, Universe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0: 네, 본명이 아니라 예명으로 새롭게 활동을 시작 하셨는데 그 스토리도 좀 궁금해요.
1: 아, 사실 이제 예명으로 활동할 계획, 유니버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수로 활동할 계획은 아예 없었고 그냥 좀 프로듀스 네임을 좀 찾다 보니까 근데 친구랑 이제 좀 대화하다 보니까 친구가 그냥 술자리에서 지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로 이제 프로듀스 네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저작권 협회가 아마 5개 정도만 이름을 더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 이상 만들면은 이제 오버가 돼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어쨌든 프로듀서 앨범을 내는 거니까 그 이름하고 그 크레딧하고 일맥상통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일단 유니버스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0: Okay, so at first it was just his producer name that his friend came up with while they were having some drinks, and he wasn't really thinking about promoting as Universe, but it was more of his producer name. But when he was making his album, there were things related to the copyrights, copyright station in Korea, and you can only have a certain amount of stage names, and it gets kind of confusing if you start using different names. So he thought, you know, it makes better sense for it to be in Universe and for it to be a unison name. So he just went on with that name. Okay, interesting, Universe. So we'll refer to both of your names today. You are here today because you released your first solo album. So congratulations. 첫 솔로 yeah. 앨범 나왔죠? 너무 축하드립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와우.
0: 어떤 앨범인지 네. 제목과 내용 한번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앨범 제목은 The So-Called Luck이라는 네, 그런 뜻이고 소위 말하는 행운 뭐 이런 뜻입니다. 저희가 이제 말하기에는 이제 아, 너 그래도 너만 하면 운이 좋은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0: 많이들 말하곤 하잖아요. 이제
1: 네.
0: 그런 거기서 오는 아이러니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글로 적어본 그런 앨범인데, 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Okay, so it's
0: 네.
1: called The So-Called Luck, and he wanted to talk about how people most of the time say, you know, you're on the lucky side, but if you think deeply about it, it's ironic because is it really luck? Some people think something is luck, and some people think it isn't luck. So that's why he wanted to kind of make an album out of these feelings and the thoughts that he had. What made you decide to release this album? 그럼 이번 앨범은 어떤 계기로 발표하게 되셨나요?
0: 사실 이제 앨범을 낼 계획이 아예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친구들 이제 곡도 쓰고 여러 방면으로 제가 이제 프로듀싱으로 활동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원래는 아이돌이었고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이제 저의 음악에 대한 갈망도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래도 조금 해볼까? 그래도 나는 이제 곡을 쓰니까 뭐 따로 막 부대배경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사실
1: 네.
0: 이제 좀 남아있는 데모들을 좀 다시 이제 재가공해가지고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내기도 했고 이제 또 우리 팬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이제 저를 이제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아 이제 그런 분들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약간 이런 취지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1: Okay.
0: 그렇습니다.
1: He says that it was because he released the album because at first he had a lot of songs, of course, and he says that because he's the producer, it's not a lot of work to actually find people and get songs because he is the one that's doing everything. And then he thought, okay, then I have some good songs and I feel like might as well use them to make them work as an album. And also he thought even if he has one, two fans that still want him, then he says, okay, that's enough. That's why I should let them know that I'm here and give them a taste of my music. Also, as he was working for other artists, he started becoming more thirsty for his artistry as well. So that's why he released this album. We will be listening to a lot of the songs from the album today, and we'll be talking a lot about the album. If you guys have any questions for our guest today, Universe, then join our YouTube live chat and ask away so that I can ask our guest for you guys. But there's something really surprising. You do literally everything. You write the lyrics, you write the song, you do arrangement, you do the beat making, the track, the mix, master session, producing, engineering. 숨이 차네요. 자, 작사, 작곡, 편곡, 비트메이킹, 믹스, 마스터, 세션, 프로듀싱, 엔지니어링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싹다 혼자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0: 네네. 맞아요.
1: 저는 이게 사실 가능한지도
0: 네.
1: 몰랐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음악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0: 네. 네네.
1: 또 음대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0: 와우.
1: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엄청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0: 네.
1: 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다 하시는 분.
0: 아, 그러니까요. 저도
1: 네.
0: 너무 미련한 것 같아요. 이제 왜다 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사실 좀 약간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어느 회사에 소속돼 있으면 당연히 이 정도의 일까지는 제가 다할 필요는 없지만,
1: 네.
0: 뭐 소속돼 있지도 않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대가로 내가 이 정도는 맡아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조금 약간 자부심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은 아이돌 중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은 들기도
1: 아,
0: 합니다.
1: 아이돌뿐만 아니라 저는 음악하는 분들 통틀어서 손꼽힌다고
0: 네.
1: 생각하거든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그런데
0: 네.
1: 꽤나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노동일 수도 있다고
0: 완전
1: 생각해요.
0: 노동이죠,
1: 네,
0: 사실. 네.
1: 이게 실력만 있어서 되는 게
0: 그렇죠.
1: 아니라
0: 이게 좀 소위 말하는 이게 노동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아 그래도 이제 제가 항상 해왔던 일이니까 사실 좀 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일이 이제 아이돌 생활 안 하고 한 2년간은 쭉 이제 골방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네, 이 정도쯤이야 약간 이런
1: 네.
0: 생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뭔가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너무너무 많으셨을 것 같은데,
0: 네.
1: 뭐 건강 이상은 없으신 건가요?
0: 네, 아주 문제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정합니다.
1: 다행이네요.
0: 네.
1: Okay, he says that he thinks it was more of his like ambition to do everything himself. Of course, if he was inside an agency or he had a management, it wouldn't make sense for him to work on this with other people, but that is not the case currently, so he started doing it. He said that he was lucky enough to actually be able to do it himself. And then I asked him, but still, it's kind of a lot of work. It's also labor, like it's physical labor. And he said, yeah, so I spent like 2 years just in my studio and just working on songs over and over. But thankfully, he says that he is very healthy and he doesn't have any issues yet. Well, we are going to go listen to a song and we're going to be back. So could you introduce what song we're listening to? 저희 바로 노래 한

0: 곡 들어보고 올 텐데요. 네. 타이틀곡이죠.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타이틀곡 On Love는 제가 엄청 사랑하는 존재를 두고 이제 그 사람을 떠나보낼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적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적었던 노래인데요. 이게 사실

0: That was Unloved by Universe. I have a question. I thought you were a rapper. 래퍼이시지 않은가요?
1: 아, 네, 맞아요.
0: 그런데 래퍼에. 이번 곡은 네. 좀 다르네요?
1: 아, 그러게. 오히려 이제 네.
0: 노래를 아니요. 부르셨어요.
1: 네, 노래를 했습니다.
0: 장르가 발라드이고요.
1: 발라드네요. 네.
0: 오케이. 뭔가 팬분들이 예상한 타이틀곡과는 좀 다른 색다른 느낌이었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해서 Unloved 이 곡이 타이틀이 된 건가요?
1: 이제 앨범명 자체가 좀 아이러니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래퍼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발라드를 부르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들을 그래도 좀 더 설득력 있게 말하려면 잔잔한 피아노 반주와 잔잔한 멜로디가 좀 더 그 듣는 사람 하여금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사실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을 고른 거죠.
0: 무슨 네. 이유가 더 필요한가요?
1: 네,
0: okay, he says 네. that yes, he is a rapper, but this track he wanted to talk about overall on the album about the fact of irony, what revolves around it. And he said, number one, as a rapper to be singing ballad as a title track could be thought of as an irony. And he also mentioned, you know, it's a piano track and it's a ballad track, and it's better and easier for him to portray what it was he was really feeling inside, and that's why he came up with this song. Okay, well then I also want to ask, it's all in English. How did you write the lyrics in English? 그리고 가사 이야기도 여쭤보고 싶은데
1: 네.
0: 영어입니다.
1: 아, 네, 네.
0: 어떤 이유에서 영어로
1: 영어인데요.
0: 네.
1: 아, 이게 사실 이 곡은 좀 유명한 어떤 이게 특정 가수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어떤 분을 타겟해가지고 제가 쓴 곡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곡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최종까지 갔다가 안타깝게 떨어졌는데 이게 좀.

0: 되게 큰 회사였었어가지고 아 그래도 이 곡이 조금 수요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 곡으로 좀 아 내가 불러야겠다 나도 마음에 드니까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가이드가 웬만해선 다 영어거든요 요즘 네, 이제 그쵸. 회사한테 보낼 때는 근데 가이드로 이제 막가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걸 이제 한국어로 붙여 보니까 뭐 Everyone do more than lately 이런 가사인데 요즘처럼 널 원한 적이 없어 이러니까 너무 오그라드는 거예요 이게 안 말도 붙죠. 안 되게 안 붙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미치겠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영어 발음이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도 아니고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제 친구도 가사 쓰는 것 좀 도와주고 애초에 이제 그래서 좀 떨리는 마음을 좀 표현하려고 이제 헤어짐을 얘기할 때는 정말 얼버무리면서 막 이상한 말 많이 하잖아요. 보통 네. 정리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조금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법 안 맞는 부분도 좀 네,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1: Interesting. Okay, he says that actually the song was for a pitch for another artist that was he can't mention who, but it was in a bigger agency and it went up to the finals and it unfortunately didn't get into the album. But he thought, okay, maybe this song is actually nice and good, so he decided to sing it himself. Demos are usually all in English nowadays when you're pitching to other companies and artists, but it was so hard for him to kind of try to make this into Korean because it just wasn't sounding right. So he decided to just continue it in English. He did get some help from people as well, but he also mentioned when you're saying goodbye to someone, things are just rambling around you. Your words are rambling and you're speaking gibberish. That's why some of the parts, even if it didn't sound too natural, he just let it be because he thought it does portray that emotion a lot. Okay, let's talk more about the other B-sides. So what is actually the order of the track? Is there a reason to the orders? 트랙 순서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배치하셨나요?
0: 트랙 순서는 딱히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일맥상통하게 이야기가 이어 좀 맞아 떨어지는 그 순으로 좀 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는 조금 생각한 게 마이너로 시작해서 메이저로 끝나자. 결국엔 이제 좀 더 밝게 끝나자. 약간 이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트랙, 앞 트랙들은 다 마이너 트랙인데 이제 네. 가면 갈수록 다 메이저 트랙으로 바뀌거든요.
1: 오, 그런, 신기하네요. 네,
0: 그런 설정은 있습니다.
1: 네.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은 날 좀 네. 순서대로 들으면서 서서히 같이 기분이 올라오면 좋을 것 같네요.
0: 그랬으면 좋겠네요.
1: Okay, 네. He says there's not a specific reason to why he listed this track list, but he says one thing he kept in mind was let's go from a minor to a major. So if you guys don't know music terms, it basically means, you know, let's go from sad sounding songs to brighter sounding songs. And so the first few tracks are minor and then it goes on to major. So I said, okay, maybe if you're having a blue day, if you're a little depressed, then you could listen to the track in order and slowly lift yourself up. What is your favorite B track?
2: 수록곡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은 어떤 곡인가요?
0: 마지막 트랙, Red Brochure라는 트랙인데요.
1: 네.
0: 그냥 이 노래를 원래 이 노래도 이제 다른 아티스트한테 주려고 했는데 아 이 노래는 그래도 내가 나중에 언젠가 한번 부르고 싶다. 왜냐면 정말 100%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이 이제 옛날엔 무대를 엄청 많이 섰었는데 지금은 이제 무대를 설 수 없게 됐잖아요. 근데 과거에 아이돌을 할 때는 정말 수없이 많은 무대를 서왔었는데 이제 그때마다 다 100% 컨디션으로 할 수는 없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이제 무대를 떠나면 아쉬울 거니까 넌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취지로 쓴 노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옛날 생각이 좀 나면서 약간 좀 마음이 좀 아련해지는 그런 노래여가지고 네, 이 노래가 가장 애착이 갑니다.
1: 약간 네. 리버스 타임캡슐 같네요.
0: 네,
1: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보내는 편지네요.
0: 네네, 맞죠.
1: Okay, one of the songs he really likes himself or something that means a lot to him is Ready for Show. It talks about him in the past because he used to be on stage so many times and now it's not really the same situation for him. And he wanted to talk about to him in the past how although, you know, you might be not feeling your best every single time you have to perform, you're slowly not going to be able to be on stage as often. So, you know, he's talking to himself of hoping you will, you know, do your best and enjoy the time you have. This was also a song that he was planning on pitching to someone else, but he just really liked it, so he just kept it for himself. Is there something you would like to say to future yourself? Because this is something you talked about to your past self. 그럼 반대로도 한번 해볼까요?
0: 미래 저한테요?
1: 네.
0: 네. 영태가 밥 잘 먹고 행복하고 잘 지내지? 그래 재테크 열심히 하고 네 돈 열심히 펑펑 쓰지 말고 잘 모아놨다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 화이팅!
1: Haiting, he was just saying, I hope you're healthy and happy and take care of your money. Stop going on spending sprees. Haiting.
2: 팬분들은 이거 약간 영상으로 따서 몇 년 후에 다시 이렇게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잊어버리시지 않게끔 네. 저희 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0: 그러게요. 네.
1: Let's talk about what people around you mentioned about your new album.
2: 또 주변 분들의 의견이나 후기, 앨범에 대한 후기도 궁금해요. 어떤 의견들 좀 들으셨나요?
0: 좀 많은 이제 주변 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고 정말 많은 응원의 메시지도 받고 정말 네, 행복했던 작업이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스트레이키즈의 창빈 씨라고 저랑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네. 창빈이가 저 음악을 듣고 이제 너무 좋다. 근데 형이 잘하는 좀 때려 부수는 음악도 하나 넣으면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얘기도 했고 네, 뭐 민혁이 형도 비투비 민혁이 형도 너무 이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지인분들이 진짜 많은 네. 피드백과 또 너무 좋다 이게 너무 고생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뿌듯했던 작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1: Okay, he says that yeah, he gained a lot of help from people around him for this album. Especially there's Changbin of Stray Kids that said, you know, the songs are really great, the album is great, but I wish you would also have a track that really portrays your super powerful, you know, break everything out, really chaotic rap sound as well. There was also a member Binyak of B2B that said, you know, it's such a great album. So he thought it was, you know, he was really fulfilled and he was so proud of himself as well. Let's talk about your music video as well. I heard that your member visited the music video. 뮤직비디오 현장에 멤버분이 응원을 오신 분이 있어요.
0: 네, 맞아요.
1: 누구죠?
0: 장준이 형이 스케줄 끝나고 이제 부랴부랴 제 뮤직비디오 촬영장으로 와줬는데
2: 네.
0: 진짜 너무 고맙죠. 사실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좀 웃긴 얘기 몇 마디 던져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인가 정말 이제 와서 좀 더 떨어져 지내보니까 좀 더 자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제가 빚졌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형이 어떤 걸 하면 응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 이렇게 말씀하셔서 꼭 가져야겠네요 나중에.
0: 그럼요, 네.
1: Okay, he says that member Changjun, who was also on Open Heart a while ago, he visited the music video situation after his schedules, and he was so thankful. He now realizes that this isn't something that always happens because especially they're not doing a lot of group promotions as often. So he was really thankful, and he thinks that it's kind of like depth. So he will also visit whatever Changjun does in the future as well.
2: 또 기억에 남는 순간도 좀 궁금해요. 왜냐면 처음 이제 혼자 찍으신 거잖아요.
0: 뮤직비디오요?
2: 네.
0: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또 스트레이키즈 창빈이와 세븐틴의 디노가 이제 저희 스태프분들 맛있는 거 먹으러 간식차랑 커피차를 보내줬는데 이제 저도 몰랐었는데 이렇게 애들이 보내줘가지고 너무 약간 어깨가 이렇게 올랐던 그래도 이제 디노 같은 경우는 선배님이니까
2: 네.
0: 이제 선배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사실 후배 챙기는 게 쉽지 않은 세상에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1: 오
0: 네.
1: 와. Okay, he had his friends send him caterings to the music video when he was filming the music video as well to the set. Like we mentioned, Changbin of Stray Kids and Dino from Seventeen. He also said that he wasn't aware and then it came and all the staff were able to snack and munch on some things and have some good drinks. And he said that, you know, he was so, you know, he felt so thankful because it's not so easy to help others nowadays in our society. So he wants to say thank you. There is also something I want you to do because it's something that we always do on Heart Attack whenever members of Golden Child visited and it's you know saying a word to your members.
2: 사실 저희 하트어택에 굉장히 감사하게도 골든 차일드 멤버분들이 꽤 많이 방문해 주셨어요.
0: 불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그런데 방문해 주실 때마다 저희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어쩌다 보니 네, 하게 된 약간 네. 골든 차일드만의 뭐 미니 미션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냥 첫 멤버분부터 약간 릴레이로 하게 된 건데 네. 멤버들에게 영상 편지
0: 멤버분들에게 영상 편지 예
2: 아. 네, 하실 수 있으실까요?
0: 그럼요 오그라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네 하셔야죠 네. 릴레이라서 어쩔 수 없거든요 네. 저희가
0: 멤버들아 안녕 이렇게 또 인사하려니까 굉장히 오그라들고 손가락을 못 펴겠지만 그래도 한마디를 해볼게 이제 나의 20대를 같이 이렇게 즐겁게 보내줘서 너무 고맙구나 멤버들아 우리 얼른 또 보자꾸나 안녕
1: He says, although it's a little cringy, I'll try. Hello, members. Thanks for spending my 20s with me, and I miss you guys a lot. So hopefully we'll see each other very soon, and I'm supporting you.
2: 저희 어쩌다 보니 이 릴레이, 골든 차일드 릴레이라고 부를까요? 다음은 누가 하면 좋을까요? 저희 하트어택에서.
0: 누가? 지범이가 한번
2: 오케이 네. 지금 지목 당하신 거니까 네. 언젠간 와주실 수 있도록
0: 아유 그랬으면 좋겠네요.
1: I think he said that hopefully one of his members, 지범, can come do it next time. So this is a little mini relay on Open Heart we're doing with members of Golden Child. You also mentioned in the past that instead of songs that you really write for a long time with a lot of consideration, songs that are just, you know, quickly written are kind of better. Do you still think this is the same? And also, what was the song that took you longest to write in the album and the shortest?
2: 예전에 오랫동안 고심 끝에 만든 곡보다 빨리 만들어진 곡이 더 좋게 나온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네. 아직도 같은 생각이신지 또 이번 앨범에서는 그런 의미로 가장 오래 걸린 것과 가장 빨리 완성된 곡은 어떤 곡인지 궁금합니다. 기억이 안 나실까요?
0: 이번 앨범에 담긴 곡은 다 빨리 나왔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내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수록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다 빨리 나왔고 아직도 이제 사실 이제 아마 음악을 하셔서 너무 잘 알지만 프로젝트 하나를 너무 오래 끌고 있으면 너무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아 이거 이게 맞나 안 맞나도 이제 판단도 안 서기 때문에 그냥 그럴 때는 빨리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지우고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가는 게 아마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게 음악하시는 분들은 다들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사람의 견해는 언제나 다르기 때문에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2: 그리고 이번 곡에서 그러면 그래도 가장 고민을 좀 많이 한 곡이다 창작 과정에서. 없을까요? 너무 후루룩 다 잘 써셨을까요?
0: 와우, 오우. 타이틀곡이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아무래도 이제 편곡이랑 믹스 이런 것보다는 가사를 어떻게 할까가 제일 고민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제 접근성이 가장 쉽거든요, 작사가. 네. 가장 이제 좀 이제 글을 다들 써왔으니까 이제 모든 조기 교육을 통해서 이제 받아쓰기도 네. 하시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아마 오히려 가장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어려웠
1: Okay, we got some honest answers. He says that thankfully this album, most of the songs didn't take too long to write, so it was all right for him. But he also mentioned that, especially because I asked, what was that one song though? And he says, okay, maybe Unloved, the title track, is for the lyrics, it was kind of harder to write. He thinks that the lyrics is what people think of as the easiest when coming to music production because everybody knows how to write or they learn how to write at school other than, you know, music or top lining or engineering. That's more of the things you do later on, or if you want to, you try it out. So he thinks that because a lot of people try to do it, it's important that you make it more better and special and unique. So he said that it was one of the hardest things. And then he also mentions that he doesn't think it's a good idea to just hold on to a project for a long time without an answer. So he tries to just, you know, go fast through everything. But also he added, everybody thinks differently, but this is just his way of working. Okay, we talked a lot about your album and it's time to listen to another song, but oh my gosh, we have a live ready in the studio. 저희 또 다른 곡 들어볼 차례인데요.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0: 아우, 라이브 부를 수 있게 해줘서 감사드리죠.
2: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어떤 네. 곡을 오늘 선사해 주실 건가요?
0: 네, 두 번째 트랙 Flawless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이제 완벽에 대한 저의 견해를 좀 적어본 노래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2: 그러면 저희 라이브 준비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네. 곡 소개 한번 해볼게요. Okay, so this is the second track in his album and it's called Flawless. And he says that this song is talking about actually literally being flawless and literally being perfect. So we are going to listen to the live version of this song. And he said, thank you for giving me the chance to sing this live. But no, it is literally, you know, we are so thankful that you're singing this. So we'll be listening to this song and we'll be back with more of the interview. So are you ready? 준비되셨어요?
0: 네, 네, 준비됐습니다. 인트로가 좀 길어가지고 좀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2: 알겠습니다. 네. Okay, the intro is long, but we're here to jam, so it's okay. This is Flawless live in the studio by Universe.
3: Maybe, just maybe, this is what perfection is.

원치도 않은 길을 가 하루 종일 뒤를 봐 더러운 불협함들과 타협하면 귀를 파 I'm hanging by a thread The spending in my head Yeah, no, be just a mess

0: actually, yeah. 감사합니다.
1: Oh my gosh. Clap, clap, clap. Oh my gosh. 감사합니다. Wow, you guys are writing like the fire emoji and the clap emoji. Wait, I want to ask something. 제가 너무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2: 네네네.
1: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2: 네네네.
1: 그 창빈님이 아, 때려 부시는 랩이 좀 없어서 아쉽다.
2: 아니,
1: 이 이상 때려 부시는 랩이 있는 건가요?
2: 이게 때려 부시는 이제 제가 덥스텝을 좀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말한 것 같아요. 덥스텝, 이렇게 트랙 좀 비트를 좀 때려 부시는 트랙을 잘하지 않나.
1: 전 이것도 너무 무서웠는데 들으면서.
2: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좀 자제한 거거든요. 사실 평소 제가 하는 것보다.
1: 아 정말요? 네. Wow. Oh, he says that. I was like, wait, didn't your friend say that, you know, he wants more of like the strong rap beats, the chaotic rap beats? And he was like, you know, I was kind of minimalizing in this, you know, he's good at doing dubstep beats. And he said, you know, but I just went with this. But it was already so strong and powerful. Wow. Bahar says he has many sides to him. 매력이 너무 다양한 매력이 있는 것 같다. 바하님이 달아주셨고요. SRD says so unexpected. 상상도 못했다, SRD님이. Bahar says the switch from the live to talking. 이제 라이브 하다가 갑자기 얘기하니까 또 달라졌다 이미지가. 인트로부터 너무 신이 난다. 정말 저도 상상을 못한 라이브 에너지였어서. 와우,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But
2: Thank
1: it is
2: you.
1: flawless.
2: Yep.
1: So are you a perfectionist? 완벽주의자이신가요?
2: 전혀 아닌데 이제 제가 하는 일 이제 또 프로듀싱 일은 좀 완벽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네. 이게 완벽이라는 게 사람이 가장 갈망하는 어떤 매개체 중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완벽한 사람은 솔직히 없지만 그래도 제 일만큼은 완벽하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엄청 완벽한 막 좀 엄청 좋은 음악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다가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내가 좋고 내가 느끼는 게 맞고 이제 그거에 대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냥 내가 좋은 게 그냥 가장 완벽하지 않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거여가지고 그게 제가 느끼는 완벽함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썼던 것 같아요.
1: Okay, he says he's actually not a perfectionist and everybody aspires to be perfectionist, but he's also like, but what is perfect? We can't really be perfect people. And then he thought maybe even if I want to be perfect, it doesn't literally mean being perfect in his music because what even is the standard of perfect music? He thinks what I like is probably what I could consider perfect. So those are kind of some things that was on his mind. Let's talk about your producer ego as well. So you work as a producer not only for yourself, but you work for actually more of other people. So what are some projects that you've been working on? 프로듀서로도 오히려 더 꾸준히 활동을 해오셨었잖아요. 그동안 어떤 아티스트분들의 음악에 참여하셨었나요?
2: 너무 많은데 막 원팩트 친구들이라고 이제 그 친구들은 데뷔 때부터 함께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네. 민혁이 형, B2B 민혁이 형이나 이제 저희 회사 선배였던 이제 예인이 앨범도 제가 참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밖에도 좀 엄청 다양한 아티스트랑 많이 작업을 네.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였다가 스텝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이제 그들이 좀 이렇게 제 노래를 불러주는 거에 대한 뿌듯함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제 2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거에 대한 삶의 이유를 다시 한번 느꼈지 않았나 싶습니다.
1: Okay, interesting. He says that he worked on so many artists, but to name just a few, there was OnePact, who he's been working on since their debut. And then there's also Minhyuk of B2B, we mentioned a few times today. Also, Yein of Lovelies, they used to be in the same company. He says it's really neat to see these artists kind of sing what he made and, you know, give it life. And he thinks that process is really interesting. Geek Diggy says, I was busy the last half hour, so I was listening instead of watching. There's no way this guy is the guy that performed that song. Right now. 어떤 청취자분이 바빠서 화면을 못 보고 오디오만 들었는데 듣다가 지금 갑자기 들어왔는데 이 얼굴이 방금 그 라이브를 한 그 얼굴이 맞냐? 너무 이미지가 반전이다. 그러게요. Yeah, I think the same. Well, yep. Let's move. Is there something different? Actually, I'm really curious. Is there something different when you're working on your songs and songs for others? 그럼 본인 곡도 작업을 하시고 이제 다른 아티스트 곡들도 작업하시는데 좀 네. 뭐 임하는 자세라든지 마인드가 좀 다른가요?
2: 아 다른 사람 거 쓸 때랑 제 거 쓸 때요?
1: 네.
2: 아니면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제 거 할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저의 의견을 많이 수용한 편이고 이제 다른 아티스트 분들 거 할 때는 그들 이제 고용주라고 해야 되죠. 네, 고용주에 맞춰가지고 좀 해드리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1: 현실적이시네요.
2: 네, 그렇습니다.
1: Okay, he says 네. that, you know, his mindset doesn't really change, but the one difference is when he's working on his own songs, he's able to actually do it the way he wants it to be, and when he's working for other artists, he thinks that he's kind of employed, so he does try to consider their thoughts and opinions more. Okay, you do so much music. You do it for yourself, you do it for others, and you're doing your album. Just so much, and everything you do is really music related, but I feel like you must have felt a little exhausted sometimes. It's already been around like 10, a little more, almost 10 years since debut. So when you feel exhausted, what are some times or what are some ways you overcome this phase? 아무래도 데뷔하신 지 이제 좀 됐잖아요.
2: 네, 10년 차죠.
1: 네, 10년이나 되셨고 또 네. 너무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네. 좀 지치기도 하실 것 같아요, 가끔.
2: 네, 아유, 많이 지치죠.
1: 그렇죠, 현실적으로.
2: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도 약간 지쳐요. 네.
1: 그럴 때는 어떻게 뭐 극복 방법이 있나요?
2: 그냥 극복 방법이라기보다 그냥 저는 좀 그래도 좋아하는 취미가 좀 최근에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편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이 너무 잘 풀리고 작업하는데 네. 너무 좋은 곡이 나왔다 하면 굉장히 이제 내가 생각했던 스트레스가 싹 다 날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곡이 너무 안 나오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다른 걸 이제 막 취미를 하든 막 뭘 하든 약간 이런 편인 것 같아요.
1: 워커홀릭이신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니.
2: 그렇지도 않아요.
1: 아, 아닌가요?
2: 잘 적당히 쉬고 적당히 하고 그냥 다 제 인생 모토가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적당히 하다 그냥 이제 가자 약간 이런 이거여가지고.
1: 놀 땐 또 제대로 네, 놀고.
2: 아니 놀 땐 놀고 할 땐 하고 뭐 그냥 뭐든 적당히 하는 거예요.
1: 그러면 사실. 말씀하신 취미는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2: 요즘 격투기에 빠져가지고 예, MMA를 지금 와우. 2년 넘게 배우고 있고 보는 것도 너무 UFC를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1: 네. 오, 직접 하시기도 하신다고요? 네,
2: 하기도 하고 이제 하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 네. 제가 이제 아이돌 활동 끝나고 이제 몸이 엄청 커졌어요. 운동을 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팬분들이 보시면 조금 싫어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약간 이런 거여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어졌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계약직이었으니까 이제 네. 계약에서 해방된 이후로는 저를 속죄할 무언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편인 것 같아요.
1: 네. Okay, very healthy. He says that, 네. you know, of course he feels exhausted a lot of the times. He even was a little exhausted this morning when 네. he says, though, I don't really have like one overcoming tip, but he just tries to focus on his hobbies and also when things are working well with his job and he feels a little better and vice versa, if it's not working out, he gets stressed again. But I was like, are you a workaholic? And he says, actually, no, I'm just somebody that likes to think, you know, just enough is just enough. So you do like just enough of work, just enough of everything. And, you know, just living lifestyle in a very leisurely manner. And I asked him, okay, then what is the hobby that you've been doing? And he says he's been into MMA recently. So for around 2 years, he's been learning and watching. So he's actually grown his body a lot bigger. And he says maybe fans won't like it, but it is his way of maintaining his health and also his stress. So very interesting. Is there anything else that you're kind of interested in recently? 그럼 MMA 말고 뭔가 최근에 관심 있게 보거나 생각하거나 하거나 좀 관심 있는 분야 있으실까요? 없나요?
2: MMA랑 일맥상통하긴 한데 네. 어떤 한 사람한테 제가 엄청 빠져가지고 엄청 팬이 돼가지고 네. 이제 MMA 선수 맥스 할로웨이라는 이제 MMA 파이터가 있는데 이제 네. 그 사람의 가치관이랑 이제 살아온 인생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네. 사람의 커리어를 다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좀 이제 뭔가 그 사람이 격투기를 잘해서 좋아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한 번도 이제 막 콘서트나 제 돈 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공연이나 이런 거 네. 다들 초대해 주셔가지고 감사히도 갔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보고 싶어가지고 제 돈을 내고 한국에 와가지고 네. 보러 가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처음으로
1: 진짜요?
2: 혼자 갔어요. 심지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선수가
1: 네, 네 맥스 할로웨이?
2: Max Bless Holloway. 네, oh. 하와이 사람입니다.
1: Okay, so 네. that is the athlete that he's really into nowadays, and he says not only you know his how talented he is, but more of his like mindset and his career and the way he thinks about things, the way he views things. It really means a lot to him. So he's been really following his career, and thankfully he's actually gotten a chance to go to shows and concerts always via invitation, but he actually spent his money for the first time to go visit this athlete, and they even took a picture. So that is somebody that he's really been up, he's really been interested in. Okay, very interesting. Yeah. But one more update. You have something happening on Sunday.
2: Yeah.
1: 일요일 날 무슨 일이 있을 예정이시죠?
2: 아, 일요일 날 좀 소규모로 이제 팬분들 보고 싶어가지고 팬 콘서트, 팬 미팅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일요일 네. 날 홍대 구로마을 소극장에서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정말 설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오랜만에 팬분들을 정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뵙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2년 동안은 뭐 팬분들한테 뭐 이쁜 짓 하나 안 했지만 그래도 와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의 최선을 다해서 진짜 열심히 할 생각이고, 이제 주변 분들한테 좀 많이 권유를 해서 영태이 공연한데 옛날에 좋아했으니까 보러 오자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 소문 좋은 소문 많이 내주시면 아주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1: Okay, he said that he's doing a fan concert on Sunday in Hongdae, and he says, you know, for the past 2 years, it feels like he hasn't done his best towards his fans, but regardless, he's going to try his best for this fan concert. So he says, hopefully, some of you guys would come, and even if you know you're busy living your lives, you could kind of grab your friend and be like, you know, we used to like him, let's go see him. So he's really excited to meet you guys. It's called From Birth to Death. What does this mean? From birth to death, 제목은 어떤 의미인가요?
2: 이제 제목은 from birth to death. 예, 그 그냥 삶과 죽음의 사이. 이게 사실 정말 인생하고 일맥상통한 이제 주제이긴 한데 그냥 죽을 때까지 태어났고 죽는 그 사이에 이제 난 행복감을 느끼고 싶다. 그 행복감은 우리 이제 팬분들이고 이제 나는 그걸 실행하겠다 해서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1: Okay, literally from birth to death,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you feel in between. And of course, he says that there is happiness in between birth to death. And for him, happiness is his fans. So he is really excited once again to see you guys on Sunday.
2: Yeah.
1: Can you give us a spoiler? Spoiler 가능한가요?
2: 네. 스포일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도와주시러 오는 분들이 너무

0: 많아가지고 이제
1: 네.
0: 저희 멤버 장준이 형이 MC를 봐주시고
1: 오.
0: 이제 지범이 우리 멤버 지범이도 이제 게스트로 와주고
1: 네.
0: 또 이제 러블리즈 예인이와 이제 민혁이 형 B2B 민혁이 형까지 이제 저를 도와주러 오는데
1: 네.
0: 이게 사실 이제 그냥 제가 그냥 좀 작게 공연을 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시면서 사실 너무 부담이 되긴 해요. 이게
1: 네.
0: 이런 분들도 이제 다들 너무 바쁠 텐데 너무 도와줘서 감사하지만 이게 사실 전 살아가면서 제가 갚아야 될 저의 빚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분명히 있는 사람일 것 같아가지고 이들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고 언젠가 살아가면서 다 갚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와우, wow, very 훈훈, so 훈훈. He says that it is kind of a spoiler, but he has a lot of people actually visiting and helping him on that day. So Chang Jun, member, same member as his group, he's going to be the MC for that day. And there's also Chibam, another member joining, and there's also Yein of Lovelies and Minhyuk of B2B. He thought he was going to just do kind of like a low-key fan concert, but so many people said that they would help. So he's very thankful, and he thinks, once again, it is his debt, but he also thinks that he has the abilities and capacity to, you know, pay back this debt in the future. So he says that he's also going to try his best. All right, we talked so much today and already time is over. So we have a few questions left for you. Firstly, I want to ask you, you know, what are your future plans? Is there more album news coming? Is there more producing news coming? 저희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어요.
0: 아, 네.
1: 너무 얘기 오늘 알차게 잘했는데.
0: 그러니까요.
1: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 앞으로의 계획 궁금합니다. 뭐 앨범 계획이 될 수도 있고요, 프로듀싱 계획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계획이든 앞으로 좀 어떤 것들을 네 하고 싶으신가요?
0: 그냥 저는 똑같이 살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똑같이 그냥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한없이 열심히 작업하고 프로듀싱 일도 꾸준히 하고 기회가 된다면 앨범도 다시 한번 내고 싶고. 그냥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은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그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그렇지만 꼭 해야 될 건 하고 그냥 그렇게 적당히 살 것 같습니다. 네.
1: Okay, he says that, you know what, it's pretty much going to be the same. I'm going to be living on, I'm going to just live as the rivers flow, I'm going to be doing this and that. And he thinks, you know, he says, I don't really know, but it's just what I'm doing. And he's going to live like he's always been doing his best and trying his best for every single thing. Well,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today.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0: 아유, 너무 감사해요.
1: 네, 다음에도 또 와주세요.
0: 아유, 그럼요.
1: 네.
0: 불러만 주신다면요.
1: 저희가, 정말요? 저희가 네네. 꼭 다시 부릅니다.
0: 너무 감사드립니다.
1: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The last song for today is Ready for a Show by Universe, and tomorrow is a Thursday. I'll be back with Professor Cynthia for Travel Diaries. With All My Heart, this has been Heart Attack, made by producer Jung Hae-won, engineer Choi Tae-moon and Kim Jae-hee, video director Shim Yu-kyung, writers Kim Hae-rim and Kim Kyung-hun. I've been your DJ, Pretty Little Iris, and Universe has been joining us. Bye, guys!
0: Bye, guys!

0: your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Thank you for calling All-Star Electronics. For repair service inquiries, please press 1.
5: Hello, this is All-Star Electronics. How may I help you today?
6: 안녕하세요. 저 냉장고, 냉장고가 문제인데요. 잠깐만요. 푸푸고에 잡아야지. 냉장고가 리프레저레이터. 뭐가 이렇게 기노? 리프레저레이터 에러.
5: Thank you. So you're saying your refrigerator has a problem. Could you please explain what's happening in more detail?
6: No ice. Melting. Melting. 다 녹아붙어요. No ice.
5: I see. So you're telling me the cooling function isn't working properly. First, we need to check whether the unit is actually operating. Is the plug connected?
6: 플러그. 전원이 꽂혀 있는지 물어보는 거네. Yes. Yes.
5: All right. Then it does sound like there's an issue with the refrigerator. Our engineer will need to visit and inspect it. There will be a repair fee and it's extra for a home visit.
6: Extra? 많이 비싸겠네. Okay. Come on, please.
5: Great. Then one of our engineers will contact you shortly to schedule the visit. Thank you for calling. Have a nice day.
6: Thank you. You too. 진짜 전화 영어 너무 힘드네. 근데... 잠깐만. 저게 왜 열렸노? 내가 어제 밤새 냉장고 문을 열어놨네. 어머야, 고장난 게 아니라 내가 문을 열어놨 거네. 내가 못 산다, 진짜. 얼른 서비스 취소해야겠네. 또 영어로 전화해야 되나, 진짜.
4: Thank you for calling All Star Electronics. For repair service inquiries, please press 1.
5: It's extra for a home visit. It's extra for a home visit.
7: It's extra for a home visit.
1: 추가나 별도 비용은 extra charge 혹은 extra fee라고 합니다. 단순히 extra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배달료는 별도입니다. It's extra for delivery. 다른 색을 원할 경우 추가 금이 있습니다. It's extra for a different color 라고 표현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출장비는 별도입니다.
4: It's extra for a home visit.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하이, I'm Roberto Fernandez from Mallorca, Spain. I have been living here in Busan for more than 5 years with my Korean wife and twin boys. Back in 2020, I was invited to a game by a friend of mine. Since in Spain, football is the most beloved sport, baseball really drew my attention. In Sajic Baseball Stadium, everyone was singing the chants loudly, and that space was filled with the vibes of Busan. Everyone could truly become one body and one mind, sharing all the feelings of joy and sorrow. When I first visited here in Busan, I didn't have a family, but now I have the whole Giants family as well as my own family. Once Busan Galmegi, you are forever Busan Galmegi.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방송.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The time is now 5 o'clock.
9: Mama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10: 부산이 좋아요.
11: 부산이 좋아요.
10: For my 부산.
11: For my 부산.
12: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부산.
13: 부산?
14: For my 부산.
15: 부산 하면 For my Busan.
16: 하나, 둘, 셋. 부산! 예!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

0: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3: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3: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3: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3: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3: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3: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4: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The time is now 6 o'clock.
6: BEFM Local News at 6.
7: 해양수산부가 부산 신청사 건립을 위해 후보지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지역 각 기초단체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이 가능한 1만 제곱미터 이상 부지를 후보지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제안서를 바탕으로 토지 확보 여건과 해양수도 조성 연계성 등을 심사해 8월 초 최종 부지를 선정하고 2030년까지 신청사 건립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8: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s begun a public competition for local governments in Busan to propose a candidate site for the construction of its new headquarters. Each local district government may submit a proposed site with a land area of at least 10,000 square meters suitable for a building with a total floor area of 50,000 square meters or more. Based on the submitted proposals, the ministry will evaluate factors such as land acquisition feasibility and alignment with the development of Busan as a maritime hub.

0: of and plans to select the final site in early August. The ministry aims to complete construction of the new headquarters by 2030.
1: 에코 델타시티 광역교통 개선 대책 변경안이 기후에너지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존 간선 급행버스 체계 BRT 계획은 폐지되고 대저와 에코 델타시티 명지를 잇는 강서선 트램 도입 계획이 새로 반영됐습니다. 부산시는 초기 입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에코 누비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2029년까지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0: The revised Wide Area Transportation Improvement Plan for Eco Delta City has been approved by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The previous plan for a bus rapid transit system has been scrapped, and a new plan introducing the Gangseo Line tram connecting Daejeo, Eco Delta City and Myeongji has been incorporated instead. Busan City has been operating the Eco Nubi bus service since October last year to ease transportation inconvenience for early residents and plans to provide 5 billion won in support by 2029.
1: 부산시가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른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늘부터 금연구역 흡연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 기준과 소매점 내 광고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0: Busan City will begin intensive enforcement against smoking in designated non-smoking areas starting today as the grace period following the revised Tobacco Business Act has ended. A fine of 100,000 won will be imposed for smoking in non-smoking zones, and synthetic nicotine liquid e-cigarettes will also be included under the scope of regulation. The city also plans to inspect compliance with cigarette vending machine installation standards and advertising regulations within retail stores.
1: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신항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셔틀버스 전용 앱을 개편했습니다. 현재 신항에는 100곳이 넘는 기업이 운영 중이며 평일 출퇴근 시간 셔틀버스 10석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승하차지를 미리 앱으로 입력하면 탑승객이 없는 정류장은 지나갈 수 있어 출퇴근 시간과 운영비 절감이 기대됩니다.
0: Busan Port Authority has upgraded its dedicated shuttle bus app to improve commuting convenience for workers at the Busan New Port. Currently, more than 100 companies operated within the New Port area, and 13 shuttle buses run on weekdays during commuting hours. With the app update, users can pre-enter their boarding and drop-off locations, allowing buses to skip stops where no passengers are scheduled to board, which is expected to reduce travel time and operating costs.
1: 제76주년 6.25 전쟁 참전 유엔 전몰용사 추모제가 내일 오전 9시 남구 유엔 기념공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기관장과 시민 등 2,300여 명이 참석해 헌화와 묵념을 진행하며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추모 비행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0: Busan City will hold the 76th anniversary commemoration ceremony for United Nations service members who died in the Korean War tomorrow at 9 a.m. at the UN Memorial Cemetery in Namgu District. Around 2,300 people, including heads of key institutions and citizens, are expected to attend the event where floral tributes and a moment of silence will take place. Following the ceremony, a commemorative flyover by the Black Eagles aerobatic team will be performed to honor the sacrifice of UN troops.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가 운영하는 부울경방송발전협의회는 오몽석 신임 운영위원장을 선임하고 오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협의회는 지역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계, 방송사 간 상생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0: The Busan Ulsan Gyeongnam Broadcasting Development Council, operated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Kobako, will hold an inauguration ceremony for its new chair, Oh Mong-seok, at 6:30 p.m. today. The council plans to pursue initiatives aimed at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regional broadcasting industry and promoting mutual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the business community and broadcasting companies.
1: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내일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20도, 낮 최고기온 25도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19도입니다.
0: Rain will fall in various parts of Busan through tomorrow morning. Morning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be around 20 degrees, with daytime highs reaching 25 degrees Celsius. The current temperature is 19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Jiun Kim.
1: 홍정화였습니다.
0: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FM 부산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이즈 올스타 잉글리쉬. BFM 부산 영어 방송.
3: 올스타 잉글리쉬.
4: Or these days, everyone seems to be talking about gold, gold investing, gold bars, and gold savings. But let's be honest, gold has become very expensive.
5: Mm-hmm.
4: And a lot of people probably check the price and immediately close the web page, right?
5: 맞아요. Well, there's a surprising new trend catching people's attention. It's Jade. 요즘 MZ들 사이에 의외의 아이템이 뜨고 있습니다. 바로 옥!
4: That's right. It looks like both fashion and investing trends have a way of coming back around, right?
5: Mm-hmm.
4: 여러분, evening, 영어 친구.
5: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4: Hello, I'm Joan Kim, the DJ of All-Star English.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5: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민수신, and welcome to All-Star
4: English.
5: That's right. We have R&B 황제 김조한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안녕하십니까, 형?
4: Yo, how you doing?
5: Good, how are you?
4: It's a little rainy, huh?
5: 조금 비가 옵니다.
4: But not too hard?
5: 그렇게 내려오진 않아요. 막 yeah. 우산... 저는 뭐 이 정도 비 맞고 다녀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제 날씨 요정한테 내일 조원이 형 오는데 뭐 진짜 조원이 형 내려오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래야 되면 저 옷 벗어야 되죠 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4: 오케이.
5: 네. 일단 나중에 날씨 요정 들어올 때 한번 물어보세요, 형.
4: Yeah, I'm still fighting the rain. 네. 이제 못 내려오게 막 하고 있거든요.
5: 그래서
4: 세게 안 내려오게.
5: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조언 효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 We'll see.
5: 근데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데 그래도 우산 쓸 정도는 아니다.
4: That's right.
5: 네.
4: 우길까 그냥.
5: 진짜.
4: 이거 갖고 비?
5: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하는 누가 진짜 날씨 요정입니까? 네. 1번 김조한, 2번 날씨 요정. 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투표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we started talking about the opening. 옥, 영어로 jade잖아요.
4: That's right. And you know another thing? They say jade is very good for your health too.
5: 그래서 I think, you know, I'm sure a lot of our listeners remember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 보통 할머니들이 이걸 많이 썼습니다. 그 옥장판 있잖아요,
4: yeah.
5: right? 그 jade heating that we use, you said it's
4: yes.
5: good for your health because it's supposed to bring warmth.
4: I've seen like bed frames
5: 네.
4: with the bottom is actually 옥.
5: 맞아요.
4: And it's heated.
5: 저도 봤고요.
4: Yeah.
5: My grandma had all these jade jewelry.
4: Yeah.
5: 반지랑 팔찌 같은 거 있잖아요.
4: Yeah.
5: 그런 거 많이 하고 다니지 않았는데

0: 저, Why are you so 치렁치렁 man?
1: 근데 한국어 검색해보니까 한국어 사전 검색해보니까 그 뭐라 그러지? 그 뭐 accessory, jewelry 같은 거 되고 머리도 치렁치렁 할 수 있잖아요. Right? 아. 근데 I think because we're talking about accessories like rings and you know necklaces and bracelets, dangling.
2: Dangling.
1: Jangling도 할 수 있어요. Jangling. 뭐가 이렇게 치렁치렁 소리 만들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2: That's right. 팔찌. The gold chain that's, 뭐지, jangling on my neck?
1: Dangling on my neck. Yeah. 근데 dangling 뭐는 뭐가 조금 이렇게 걸친 거를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 Dangling. Jangling은요, 그렇게 하는 똑같은 느낌인데 좀 이렇게 소리 나면서 뭐 금목걸이나 이런 거 이렇게 부딪히면 뭐에 부딪히면 이렇게 소리 만들잖아요. Jangl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2: 미안해, 그걸 느껴본 적이 없어서. 돈이 좀 많아야지 그런 칭칭하거든.
1: 저도 이런 뭐 반지, 좀 목걸이 이런 거 진짜 모릅니다. 저도. 네. Keep those questions coming in. 그리고 많은 부스타들이 지금 야근하시는 분들 많을 것 많은 것 같은데요. 원래 들어온 분들도 아직 지금 인사도 못 하고 있는데 절대로 혼내는 거 아닙니다. 절대 혼내는 거 아니고요. 근데 좋은 말 할 때 일단 올스타 틀고 야근하셔야 됩니다. 네, 전 이렇게
2: 은근히 위협을 느끼는데
1: 웃으면서 지금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야근 하셔도 올스타 틀고 해야 됩니다. 2부에는 이 표정 살짝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다음에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 씌워주기 시간이 왔고요. 이제 제가 카메라에 잠시 안 나왔었는데요.
1: 아무도 카메라 안 나와요,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네, 걱정 마세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저기 들어왔다. 오, 웜에.
0: 근데
1: 웜에.
0: 분명히 어제는 저 줌아웃이 됐었는데요. 다시 또 이제 줌인이 됐네요.
1: 아니, 네. 요정님. 네. 오늘도 뭐 한숨. 한숨 잤습니까?
0: 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모자를 쓰고 왔는데 잘못 써가지고.
2: 이거 핫헤어예요.
0: 핫헤어. 네, 핫헤어.
3: Not bad.
1: Not bad for hair. 형이랑 저는 모자를 쓸 때 머리 이렇게 누르잖아요.
0: 네네.
1: 그쵸. 근데 이분은 머리를 넘기고.
0: 넘기고.
1: 쓰는 편인 것 같아요.
0: 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 확신의 어조로 오늘 비가 왔어요.
1: 아 근데 이거 밖에 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0: 근데 제가 길을 걸어가면서 봤는데요. 네. 우산 안 쓴 사람이 없었어요. 다 쓰더라고요.
1: 아, 그래요? 저는 안 썼는데.
0: 다 쓰더라고요.
1: 그래요? 네.
0: 그래가지고 저는 뭐 어떻게 보면 right on target이라고 하죠. 이제 항상 맞았다 이렇게 조금 보면 되겠습니다.
3: 항상 그렇죠.
0: 항상.
1: 여러분, do you think this is rain? 이거 네. 비라고 하면 지금 밖에 내리는 네. 이 물을 네. 생각합니까?
0: 근데 오늘 진짜 안 왔으면요 저 진짜 놀랄 뻔했어요. 진짜 이런 저 인정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will it rain again tomorrow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3: Yes.
0: 자 내일의 기온입니다. Tomorrow will be low of 20 degrees and high of 26 degrees. 비가 오거든요. 오는데 언제 오냐면 12 a.m. to 2 a.m. 사이에만 잠깐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cloudy skies all day, 하늘은 흐리겠지만 no more rain is expected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cloudy, cool and comfortable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영어 표현을 조금 볼 텐데요.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이 뜻이 안 좋은 일에도 좋은 면은 있다라는 뜻인데 이제 예문으로 The rain was annoying, but it cooled the weather down.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좀 긴데 비는 조금 귀찮았지만 날씨를 시원하게 만들어줬다. 안 좋은 일에도 좋은 면은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볼 수가 있게 인정하시네요.
1: 네네.
3: It's good.
0: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ai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 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1: 네.
3: Yes.
1: 아, 문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0: 네네네.
1: 네, 두둥님 날씨 요정 전국으로 네. 전국으로
0: 전국구
1: 활, 네, 네 전국구로 활동해 네. 주길 바라요. 여긴 찜통이라고 하는데
0: 그렇군요.
1: 두둥님이 어디시죠?
0: 어디시죠?
1: 네. 아, 윗지방.
0: 윗지방.
1: 덥구나. 왜 계속 뭐 따라해요?
0: 잘 네. 몰랐어.
1: 네.
0: 네, 네, 네.
1: 자, 일단 어디신지 알아보면 두둥님 날쇼 중에 네. 리스트에 추가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했습니다.
0: Bye.

0: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1: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주세요.
0: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0: That's right. Time for today's 이 노래 끝을 잡고 BEFM의 대표 시민 소통 코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 코너는 청취자들이 전화 연결로 팝송을 불러보고 영어도 배우고 가수 김주한의 고품격 노래 코칭 받는 코너죠. 전국에 이런 노래 코너 없습니다. Only here at BEFM.
1: That's right. That's right.
0: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선곡도 진짜 기가 막히게 딱 이거 뭐라 그러지? 저의 시대보다 살짝 조금 early하긴 한데
1: yeah, it's a little early.
0: 근데 제까지 저의 generation까지 이 목소리 이 뭐라 그러지? 이 가수 and this genre of music in general really spoke to us.
1: It's I would say, you know, the 80s. 80년도의 음악의 중심을 잡는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It's like Bruce Springsteen
0: 네.
1: in the 80s.
0: 네.
1: Like sort of I would say Wham, George Michael.
0: Oh yeah. 그 느낌 확실히 납니다.
1: But Phil Collins, he is an amazing musician. He plays the drums while he sings.
0: 네.
1: 드럼 치면서 노래하거든요.
0: 진짜 멋져요.
1: 되게 멋있어요.
0: 네. 그래서 Phil Collins 곡인데요. 타이틀 어떻게 되죠?
1: Against All Odds.
0: Against All Odds. 이 노래는 리메이크는 진짜 많이 됐습니다. Yeah. 뭐 Mariah Carey 버전도 있고 Westlife 버전도 있고 But today, Phil Collins, who I think might be the originator
1: oh, yeah.
0: of this song, right? Against All Odds. 근데 이 노래, 뭐라 그러지? 이게 너무 emotional한 그런 이게 움직임을 주는 것 같아요. 이 노래 진짜 마음을 움직이는 당연 노래는 그런 힘이 있긴 있는데 근데 확실히 이 노래는 들으면서 와 이런 무슨 이렇게 기분을 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1: 약간 Phil Collins 같은 경우는 네. he's a little bit different because I think he's such a great musician.
0: Yeah.
1: The way he sings like a musician. 그래서 그 포인트 사실 되게 머리가 많이 없었어요 옛날에요. He's a little bald and 이제 뭐 pop star라고 보면 그냥 길에 걸어가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이 음악 했을 때는 누구보다 그 약간 느낌 있는 그 가수. 그래서
0: 네.
1: I think he has his, that's why he has so many like just hits that are different.
0: Yeah. Genesis 때부터
1: yeah.
0: right because he was part of the rock band Genesis. Genesis 사진 보면요. 그냥 70년대 그런 그냥 일반인처럼 그냥
1: yeah.
0: 보였거든요. Right?
1: But he's just so special.
0: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전곡 Phil Collins Against All Odds 하이라이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0: camera, right? Some cameras are very clean.
1: 네.
0: And some cameras are very, I would say, grainy and old school, right?
1: 네.
0: He has that old school feel where it's just character.
2: Oh, yeah.
0: yeah 느낌이 너무 좋은 가수.
2: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Against All Odds이잖아요. Mm-hmm. Against All Odds. 모든 역경을 이 딛고 한 yeah. 뜻이잖아요. So odds are basically 뭐의 확률. Like the rate, the chance of something happening. Yeah.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 뭐 뭐지? 시험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나 이 시험에 100% 맞기엔 그 뭐라 그러지? 이 퍼센티지가 어떻게 될까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아주 낮잖아요.
0: Yeah.
2: 1% 정도 chance, mm-hmm. right? 근데 against all odds. Against all odds. 모든 역경을 딛고 민수가 하 1도 공부 안 했던 시험에 100점 맞았어. 100점을 맞았어요.
0: 왜? 커닝했으니까.
2: 그까지 말 안 해도 되잖아, 형.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모든 불리한 조건을 딛고 그들은 경기에 이겼다. Against all odds, they won the game.
0: That's right.
2: 네. 근데 이런 odds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밖에 없는데
0: yeah.
2: But against all odds,
0: It's
2: they
0: like
2: overcame.
0: It's like the 11th hour, right?
2: 오, 맞아요.
0: He was getting beaten down in the boxing match.
2: 네.
0: Points 0 to 100. But with his last bit of energy,
2: 네.
0: He took that one left hook
2: 네.
0: and knocked him out.
2: 맞아요.
0: 모든 상황에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승을 했어요.
2: 맞습니다.
0: 약간 그런 느낌.
2: So against the odds, right? Mm-hmm. All right, so today's Phil Collins against... 잠깐, against all odds였나? Against all odds, not against the odds. Against all odds. 부를 도전자들 한번 만나볼 건데요. 자, 도전자 number one 만나볼게요. Hello.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진아원입니다.
2: 와.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진아원 학생 반갑습니다. Welcome. 오.
0: 이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처음에.
2: 네, 맞아요. 일단 그거부터 궁금합니다. 네. 진아원님 이 노래 지금 6학년이라고 했잖아요.
3: 네.
2: 6학년이면 아마 부모님 딱 그 시대 or maybe 아마 제 생각인데 아마 부모님 전 시대의 이렇게 노래인데 이 노래 들으면서 연습하면서 좀 어땠어요? 좀 옛날 노래잖아요.
3: 네. 좀 세대 좀 어려웠어요.
2: 좀 세대 차이 어려웠어요. 너무 예쁘게 말한다.
0: 아니 이 따져보면 이 노래가 약간 이제 쉬운 멜로디가 아닌 게 약간 그 템포로 왔다 갔다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Turn on when you make you cry There's so much I want to say to you
2: 맞아요
0: 이게 좀 있어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요 연습할 때 좀 어려웠나요?
3: 조금 어려웠어요
0: 그렇죠
2: 네. 맞아요 왜냐면 아까 우리 한이 형이 설명했듯이 Phil Collins 드러머이잖아요
0: yeah.
2: 이 사람 그냥 박자 갖고 그냥 장난치잖아요
0: 그렇죠
2: 네. 아 그래서 뭐 박자 부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영어는 어떠세요? 아원 학생?
3: 영어는 괜찮았어요.
2: 아, 영어는 괜찮았다. 일단 뭐 그거는 괜찮았으면.
0: 근데 아무래도 키가 조금 낮을 수도 있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왜 그 저도 지난주 노래 불렀을 때는 이제 깔끔하게 먼저 노래하다가 이거는 아닌데 그래서 약간 톤을 바꿨어요. 주인공을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거칠하게 하니까 딱 맞는 건데요. 반대로 이제 그 아원 씨인가 이름?
2: 아, 네. 아원 예. 아원 학생.
0: 네, 아원 그 학생 약간 깔끔하게 불러도 예쁠 것 같아요.
2: 어, 네. 아원 학생 너무 기대되는데요. 근데 아원 학생 이런 노래는요. 좀 이렇게 감정이 무조건 좀 조금 들어가야 되는 노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노래 할 때 아원 학생은 뭐 혹시 뭐 생각하는 뭐 뭐지 무엇이 있습니까?
3: 약간 슬픈 게 떠오르긴 하는데.
2: 슬픈. 우리 6학년인 지금 아원 학생한테 지금 제일 슬픈 게 뭐죠? 너무 궁금합니다.
3: 시험을 망친.
2: 시험에 망치 어떻게 맞아 나도 이때 진짜 엄마

0: 아빠한테 어떻게 바래주지 내 점수?
1: 그쵸. 자, 아원 학생 그 마음, 그 두려움 갖고 일단 노래를 한번 해봅시다. Are you ready?
2: Yes.
0: Let's get it!
1: 들어보겠습니다.

0: 아원 학생.
1: 네.
0: 좀 많이 무서워했죠? 일단 그,
1: 네.
0: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좀 많이 무서워했죠. 시험 뭐
1: 네.
0: 망치는 거요.
1: 네.
0: 살짝. 근데 진짜 많이 들어오십니다. 뭔가 순수한 목소리가 색다르게 들려요라고 청취자분이 문자가 왔잖아요.
2: 그게 꼭 네. 필 컬런처럼 불러야 되는 노래 아니더라고요.
0: 네.
2: 그 주인공이 이제 되셨잖아요.
0: 네.
2: 아원 씨. 아,
1: 네.
2: 그래서 되게 듣기 좋았어요. 야, 음정은 좀 이제 좀 틀린 부분이 있지만 박자를 너무 잘 맞췄고
0: 네.
2: 그리고 영어 가사를 너무 잘 표현을 잘하셨어요.
0: 확실히 일단 영어하고 이게 단어의 발음이나 이런 거는 너무 좋았어요.
2: Yeah,
0: 네, 아원 학생. 일단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아원 학생 우리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나중에 투표 시간 네. 갖고 다시 커넥트 할게요.
1: 네.
0: 네. 자, 우리 도전자 넘버 원 지금 6학년인 진아원 학생.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도전자 넘버 2 또 만나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3: 예. 금천 디스틱 남천탐 민정박 세컨 챌린지.
0: 자, 민정 파크님이요. 그,
3: 민정 파크.
0: 민정 파크님 반갑습니다. 혹시
3: 네.
0: 민정 씨 지금 혹시 스피커폰으로 하고 있습니까?
3: 예. 네. 아니 스피커 아니에요.
0: 아, 스피커 아니에요?
3: 예. 네.
0: 아,
2: 혹시 화장실이 아니세요?
3: 아니에요. 그 가까이 돼서 그래요.
0: 아, 이게 목소리 이게 목소리가 조금 있는 곳이 좀 많이 울려서 이
3: 네.
0: 말하는 게 살짝 조금 clearly 하게 안 들리거든요. 저희 스튜디오에서.
2: 그렇지만 노래 들을 때는 좋을 수도 있어요.
0: 노래는 그렇죠. 이 ambiance는 좋을 것 같은데. 자, 민정님. 네, 오늘 도전곡 Phil Collins의 Against All Odds입니다. 이 노래 혹시 알고 있는 노래였어요?
3: 네, Mariah
0: Carey
3: 버전 알고 있어요.
0: 아, Mariah Carey's version of Against All Odds. 그럼 이미 알고 있는 노래 Phil Collins 버전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3: 좀 올드 팝송 같은 미국적인 느낌이 드네요.
0: 아, 좀 올드한 느낌이다.
2: 예. 예, 빈티지죠.
0: 빈티지.
2: That's right.
0: 맞아요.
2: 80년도 노래니까요.
0: 네. 연습하면서 어땠습니까, 민정님?
3: 됐었어요. Mariah Carey처럼 부를
2: 거다. Right.
0: Mariah Carey처럼 부를 거다.
2: Mariah Carey 또 얘기 나오면 기대가
0: 그쵸.
2: 되죠.
0: 이거 말 꺼내기 좀 어려운 이름인데 Mariah Carey처럼 부를 거다. 네.
2: 아, 아마 세팅이 Mariah Carey 세팅 벌써 하셨는 거 같아요.
0: 그쵸, 민정님 이미 Mariah Carey 이름 꺼내는 순간 지금 사람들이 이 기대감 확 올라갔거든요. Mariah Carey 좋아하거든요.
3: Mariah
2: Carey
0: 좋아해서.
3: 예.
2: Mariah Carey 좋아하면
0: 네.
2: 많이 따라 하시겠네요.
0: 그쵸 그쵸. 노래도 많이 듣고 노래도 많이 따라하니까.
2: 와우.
0: 좋습니다. 혹시 뭐 민정님 이거 연습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은 있었습니까?
3: 조금 올드한 것도 따라 좀 음역이 좀 달라.

0: 그래서 올드한 거는 좀 잘라서 좀 힘들었어요.
1: 아, 이거 남자 키로 하니까 좀 음이따라는 게 좀 어려웠다. 이제 뭐냐면 네. 여성 이제 보컬이 이제 남자 키로 부르니까 형 혹시 여기에 무슨 팁 줄 수 있는 거 있습니까?
2: 일단 좀 낮으니까요. 아무래도 네. 그냥 박자 조금만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요. 그 밑에 부분요. 네. 그 낮은 부분이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네. take a look at me now 이 부분은 딱 맞을 것 같아요.
1: 아, 네. 좋아요. 자, 민정님, are you ready?
0: I'm ready.
1: Alright.
3: Let's get it.
0: I wish I could just make you turn around. Turn around, see me cry.

0: 자, 일단 브라이언 민정님.
1: 네.
0: 일단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살짝 근데 이 뭐라 그러지? 조금 이게 흥분해서 흥분해서
2: 네. 빨라졌어요.
0: 조금 빨라졌거든요.
1: 네. 네, 너무 빨렸어요.
0: 아, 근데 음악 잘 들려셨죠, 근데?
1: 네, 음악 잘 들었는데 내가 너무 빨리 불렀어요.
0: 아, 근데 뭐 긴장하고.
2: 아니 저도 그래요. 하니까. 가끔 처음에 노래 불렀을 때 노래에 신경 쓰다 보니까 반주 템포를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네. 요즘은 노래 부르면서 그 음악을 듣고 비트 듣고 지켜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고 불러요.
0: 그렇죠, 그렇죠.
2: 네. 네. 근데 그래도 가사도 좋고 가운데 부분은 너무 잘 맞았어요.
0: 나이스. 일단 민정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잠시 네. 대기해 주시고요. 우리 투표 시간 갖고 일단 위너 발표하고 나중에 다시 커넥 하겠습니다.
1: 네.
0: 네. 자, 일단 오늘 Phil Collins Against All Odds 이 노래 특히 남성분들한테도 그렇게 쉬운 노래는 아닌데 자, 일단 우리 두 도전자들 여성 보컬리스트였잖아요.
2: 그렇죠.
0: 그래서 키도 그렇게 어렵지 쉽진 않은데 일단 너무 진심으로 불러줘서 두 분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 이제 아주 어려운 시간이 왔습니다. 네, 저희는 다행히 이 시간을 참여 안 해도 되니까 너무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투표 시간입니다. 자, 나는 1번이 더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1번, 2번이 더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2번. 어디로 보내냐?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You could send your text message, I mean your vote to #9050. It will cost you 100 won. You could also vote on KakaoTalk as well. Since we are live on NutTube, you could vote there. 네, 카톡이나 너튜브 라이브 댓글로도 투표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딱 10초만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자, 다 생각하셨죠? 나는 1번 할 거다, 2번 할 거다 생각했으면 Are you ready? 문자 보낼 준비 됐죠? 시작!
3: 10, 9, 8, 7, 6, 5, 4, 3, 2, 1
0: Alright, 투표 시간 끝! 자, 투표 이제 마감됐습니다. They do not send them in, they will not count. 네. 자, Phil Collins, Against All Odds. 이 노래 부르면서, 근데 이런 문자 왔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일단 두 분들 다 이게 진심을 느껴지네요. 라고 이런 문자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두둥님 saying 진심이 느껴져요. It's so touching. 왜냐면, like I said, 이런 노래는 형, 그냥 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 안 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2: Oh, yeah.
0: 진짜 자기의 생각과 이 마음, emotion 조금 놓고 불러야지 확실히 이 뭐라 그러지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요.
2: 이 노래 부를 때는 약간 그냥 건성으로 못 부르고요. 내가 그 주인공이 되는 순간 약간 느껴요. 그래서 네. 이 노래 아마 불렀을 때 제가 자리에 앉으면서 약간 좀 포즈를 뭐 그 주인공이 돼야 돼, 이 노래는요.
0: 네. 혹시 우리 김주환 가수는 부를 때 공연할 때 혹시 그런 노래 있습니까? 아,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냥 가사랑 이런 게 너무 와닿고 어떻게 잘하면 나 울 수도 있겠다라고 그런 노래 혹시 있어요, 형?
2: 이 문제는 네. 이 노래 부를 때 어느 정도 감정은 있어요. 왜 약간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부르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심할 때가 있어요. 예를
0: 진짜요?
2: 들면 어떤 방송에 약간 도와주는 그런 방송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그게 막 너무 전하는 거예요. 노래를 못해요. 갑자기 울 것 같아가지고요.
0: 네.
2: 그래서 일부러 그 영상을 안 봤어요.
0: 맞아.
2: 여기에 빠지면 뭐 정신을 못 차리니까요.
0: 맞아요.
2: So sometimes it's hard.
0: 네.
2: 그러니까 가끔 노래 부를 때도 노래가 안 나올 때가 있고.
0: 네.
2: 약간
0: 가끔씩 뭐냐면 you know those they have like bands like 뭐 G.O.D나 뭐 그 라디 가수인가 특히 이제 부모님 대 그 부른 노래 있잖아요.
2: Yeah.
0: 뭐 어머님께 야야 이런 노래 진짜 그거 와 이게 눈물 안 흘리고 부를 수 있나? 난 분명히 나였으면 이렇게 뭐 어머님이 relationship 뭐 상관없이 엄마 돼서 부모님 돼서 부르면 울게 되잖아요.
2: Yeah.
0: 그 라디 노래도 엄마 막 이렇게 부르는데 예. 어떻게 눈을 이렇게 눈물 안 흘리고 부를 수 있는지 가수들 와 진짜 that's a real professional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2: You just never know. You never know. Every day is different.
0: 네.
2: 오늘은 이 노래가 이렇게 느끼네. 네. 약간 매일 불렀던 노래가 오늘은 되게 잘 달라.
0: 맞아요.
2: 약간, yeah, there's that.
0: Because we're talking about the topic real quick, the song that always gets to me, because I hear the artist, I feel like the artist is actually crying while they're recording this, Michael Jackson의 She's out of my life. 와 바로 안에
2: yeah.
0: 여러분 마이클 잭슨 노래 She's out of my life. 그냥 이제 내 인생에서 이제 없다라고 이런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마이클 잭슨이 울면서 부르는 것 같아요.
2: Especially the ending.
0: 네 맞습니다. 완전
2: She's out of my life.
0: 막 이렇게 부르니까 어 진짜 그걸 부를 때 저도 와 이거 마이클 잭슨도 Because he's in his feelings, right? In that time, it's like, oh, I don't know how professionals do it. 네. 어, 민수 되게 가수같이 말씀하시네요. 네, 코멘트가 들어왔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네, 이 perspective로 말한 거죠. 네. 아, 두두님은 울 시간에 효도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라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Right?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I think a lot of us are guilty of. 아, 울 시간에 효도만 조금 잘했으면 네 조금 잘했으면 아마 이게 조금 더 그쵸 울 필요가 없을 건데 맞습니다. 자 without further ado we have today's winner to announce for today's 이 노잡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투표가 많이 들어와서 카운트하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오늘의 위너는요 바로 1번 진아원 학생이 오늘의 1등 위너입니다. 자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축하드립니다. 원 학생. Congratulations. 오늘의 노래 대결 위너가 됐습니다. 지금 기분 어때요?
4: 너무 좋아요.
0: 아, 너무 좋아요. 네. 와, 막 그렇게 막 시험 망하는 거 막 그런 생각하면 막 슬픈데 이제 백화점 상품권 이긴다네 하니까 기분 너무 좋죠. 그렇죠?
4: 네.
0: 아이고, 아원 학생. 일단 오늘 저희랑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일단 방송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뭐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네. 뭐 엄마, 아빠, 친구들,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4: 딱히 없는 것 같아.
0: 딱히 없다. 바이 진아원 학생. 괜찮습니다. 아 그래도 뭐 엄마 아빠 뭐 사랑해요 뭐 이런 말도 던지면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4: 네?
0: 아, 엄마 아빠 사랑해라고 한번 또 외쳐봅시다.
4: 엄마 아빠 사랑해.
0: 아이고. 네, 자 아원 학생 일단 저희랑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okay?
4: 감사합니다.
0: 네.

0: 자, 아쉽게 오늘 윈 못한 우리 박민정님이랑 잠깐 커넥트 해볼게요. 여보세요?
1: 네.
0: 아, 민정님, 아쉽게 오늘 윈은 못했습니다.
1: 네. 오케이. 괜찮아요, 그래도. 네.
0: 아, don't feel too down. 와, 근데 민정님, 그 Mariah Carey를 진짜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1: 네.
0: 혹시 Mariah Carey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까?
1: I'll be there. Yeah.
0: I'll be there. 그것도 마이클 잭슨 그 잭슨 5의 노래인데.
1: 오, 네.
0: 일단 그러면 우리 마라이아 아니 민정님 혹시 네. 이 뭐지 I'll be there 뭐 한 소절 일단 노래를 혹시 부탁할 수 있을까요? 김조한 가수가 좀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살짝 조금 힌트 준 것 같은데 혹시 김조한에게 뭐 노래 살짝 부탁할 수 있을까요?
1: 네.
0: 오, 좋아요. 네, 그러면 민정님의 I'll be there 한번 들어봅시다.

0: 좋았어요. 민정님. 와, 확실히 진짜 머라이 캐리 팬이긴 하다. Cause I'll be there. That's a deep cut.
1: Oh yeah.
0: 네.
1: That's a good one.
0: 네, 좋아요. 자, 민정 학생이라도 민정님. 오늘 윈을 못 하더라도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거든요.
2: 네.
1: 치킨 좋아하세요? 아니면 피자 좋아하세요?
2: 이제 치킨이요.
1: 아, 치킨 갑니다.
0: 저희들이 보내겠습니다. 자, 민정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2: 아, 다음에 꼭 우승 오십시다.
0: 아유,
1: 예, 재도전 해주세요.
0: 맞아요, 재도전 또 가능하거든요, 민정님. 그래서 다음에 네. 또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할게요, 민정님. 오케이?
2: 오케이.
1: 감사합니다.
0: Alright, good stuff. 자, 오늘의 이 노래 끝을 잡고 winner 진아원 학생 once again congratulations to you and a big thank you to 박민정님 for participating.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 도전곡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도전곡 우리 김조환 가수가 살짝 미리 맛보기 해줄 건데 형, are you ready?
1: I'm ready.
0: Alright, let's get it.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Cue.

0: 와 미쳤다 미쳤습니다 Isn't She Lovely by Stevie Wonder 다음 주 도전곡입니다
1: It's gonna be good for girls.
0: 어 진짜 이게 여성 목걸이 딱 좋을 때.
1: 아니 남자분들 남자 노래 좀 하시는 분들 하면 돼요.
0: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남성들이 아, 너무, 도전하게 되면
1: 너무 좋죠. 네, 네. 이 노래를 도전하는 남자분 아마 하게 되면
0: 네.
1: 키를 완전히 내릴 것 같아.
0: 아유 근데 지금 아, 옥티브를 하나 내린다.
1: 네, 옥티브.
0: 아, 옥티브 내리면 안 되는데.
1: I never thought your love would be.
0: 옥티브 내리면 안 되는데. 네. 자, Stevie Wonder의 Isn't She Lovely 다음 주 도전곡인데요. 어, 근데 이 노래 일단 와, 진짜 다음 주 도전자들.
1: That's right.
0: 너 너무 너무 어 I'm very worried for for the 도전자들 next week.
1: It's gonna 네. be good.
0: 네. 자, 여러분, we're gonna take a quick song break. We'll be back. This one's by Phil Collins, Against All Odds.

0: 야, 우리 필 형 진짜 들 때마다 아 너무 느낌이 있습니다. Even today, even 오늘도.
1: It's like a filter.
0: 맞아요.
1: 약간 그 사진 찍을 때 네. 흑백 필터가 있잖아요. 약간 필 콜린즈 노래 들을 때 아니면 부를 때 그 필 콜린즈 필터가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그냥 on a side note, 여러분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favorite Phil Collins song In the Air.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여러분, I hope you enjoy that song. We are gonna wrap up our number one. 우리 한영 잠깐 bye 하고 내일 또 볼 거잖아요.
1: We'll see you.
0: 네 여러분, I'll see you at 7 o'clock for our number two. In the meantime, 이것도 timeless한 곡이죠. 솔리드 행님들이 부릅니다. 전생연분.

0: FM 부산 영화방송.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The time is now 7 o'clock.
8: 부산 아지매.
9: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8: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9: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5: 영어 하이소.
10: Thank you for calling All-Star Electronics. For repair service inquiries, please press 1.
11: Hello, this is All-Star Electronics. How may I help you today?
8: 안녕하세요. 저 그 냉장고, 그 냉장고가 문제인데요. 잠깐만요. 푸푸고에 잡아야지. 냉장고가 리프레저레이터. 뭐가 이리 기노? 리프레저레이터 에러.
11: Thank you. So you're saying your refrigerator has a problem? Could you please explain what's happening in more detail?
8: No ice, melting, melting. 단어가 붙어요. No ice.
11: I see. So you're telling me the cooling function isn't working properly. First, we need to check whether the unit is actually operating. Is the plug connected?
8: 플러그. 전원이 꽂혀 있는지 물어보는 거네. Yes, yes.
11: All right. Then it does sound like there's an issue with the refrigerator. Our engineer will need to visit and inspect it. There will be a repair fee, and it's extra for a home visit.
8: Extra? 많이 비싸겠네.

0: Okay, come on, please.
1: Great. Then one of our engineers will contact you shortly to schedule the visit. Thank you for calling. Have a nice day.
0: Thank you. You too. 아, 참 진짜 전화 연결 너무 힘드네. 근데 잠깐만. 저게 왜 열렸노? 내가 어제 밤새 냉장고 문을 열어놨네. 어머야, 고장난 게 아니라 내가 문을 열어놨 거네. 내가 못 산다 진짜. 얼른 서비스 취소해야겠네. 또 영어로 전화해야 되나 진짜.
1: Thank you for calling Allstar Electronics. For repair service inquiries, please press 1.
2: 오늘 배워볼 표현, 출장비는 별도입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1: It's extra for a home visit. It's extra for a home visit.
2: It's extra for a home visit.
1: 추가나 별도 비용은 extra charge 혹은 extra fee라고 합니다. 단순히 extra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배달료는 별도입니다. It's extra for delivery. 다른 색을 원할 경우 추가금이 있습니다. It's extra for a different color 라고 표현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출장비는 별도입니다.
1: It's extra for a home visit.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3: All-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4: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3: Let's tune in.
5: 맞다, 맞다. All-Star.
3: 아, EPQ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5: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3: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5: 아, 그래, 맞아. All-Star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6: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Angela.
1: Angela.
0: 네. Oh. 하지만 진짜 대학교에서 사람들 그냥 짧게 별명? 네. 별명은 그냥 엔지라고 했고 제가
1: 맞아요.
0: 그냥 오케이 엔지 엔지.
1: Right.
0: 요즘에 사람들 엔젤라 하면은 누군지 몰라요. 엔젤라 누구세요?
1: 그런 거 있잖아요. 엔젤라라고 보면 이렇게 부모님이 혼낼 때
0: 맞아요.
1: 신민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야. 저도 가끔씩 딸 혼낼 때 하루 이게 신하루 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0: 맞아요.
2: Same in the U.S. when you're like getting like you know scolded by your teacher, your parents, they say their full name.
0: Yeah,
2: right.
0: It's name surname. Yeah.
1: Angela
0: Liesel Harris.
1: Right, and they yeah, the middle name까지 yeah. 다 해서 그렇죠.
0: 맞아요.
1: Min Jennifer. Jennifer's not my middle name. Don't worry.
0: Min Jennifer Sue.
1: 네, 두둥님이 아 민수가 소리 지르서 이름 또 못 들었어요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네, 죄송하고요. 네. 네. 근데 이름이 Ange.
0: Ange.
1: Short for Angela.
0: 맞아요.
1: 입니다.
0: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또 쉽게 Ange 만들었습니다.
1: Ange요. 네, 맞습니다.
0: 왜냐하면 Ange는 약간 어색한 느낌, 안 끝나는 느낌처럼 네. 나와서 그냥 Ange라고 했어요.
1: 네. 왜냐면 방금 Min Jennifer Sue라고 했잖아요.
0: 맞아요.
1: It's a we have time 시간 있잖아요. Right? This is a story from back in my college days.
0: Yes.
1: I knew a guy named Andy. Right? His name's Andy. And I knew him for so long as Andy. And then somebody called him Andrew, which was so. 자 여러분, Andy의 그 줄임말이 short name. Andy의 short name이에요. 왜냐면 full name is Andrew. Andrew를 줄여서 Andy라고 부르거든요.
0: 맞아요.
1: So I was like, your name's Andrew?
0: Who's that?
1: Right?
0: Yeah.
1: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that's and then he was like explaining to me. I knew what short names were, the concept of short names. But he's like, yeah, people can have short names, right? So like, what's Minsu short for? Minsunifer? Right?
0: And I was like, Minsunifer?
1: Right? I know he's making fun of me, but then 너무 그 순간 이렇게 깨달음이 있었어요.
0: 맞아요.
1: People can have nicknames yeah, or short names.
0: They can. 네. Do you have a nickname, Minsu?
1: I'm a little embarrassed by it.
0: Oh.
1: But when I go back home, high school friends, they call me Minshizzle.
0: Minshizzle.
1: 네. Minshizzle.
0: To the Rizzle. Min Shizzle Rizzle.
1: 네, 그때 Snoop Dogg 막 그런 때
0: 맞아요.
1: 제가 힙합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 민수 맨날
0: Really?
1: 막 그런 게 해서 Min Shizzle 라고 불렀어요.
0: Did you
1: 네,
0: try rapping?
1: 왜냐면 민수 Shin 이거 Min Shin 이거든요.
0: Ah, there you go.
1: 네, 그래서 Shin을 Shizzle라고 불러서
0: oh, Did 네. you ever try rapping?
1: 네. 저는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0: 와우.
1: 저는 저 별명 여기 부산에서는 광안 제이지라고 불러야죠.
0: 와, 광안 제이지.
1: 광안 제이지.
0: Oh, 네. we gotta have a show sometime for that. Yeah, I wanna hear.
1: Another show, another time. 우리 여러분, 민 대니얼 수 아닌가요? 이 대니얼을 절대로 꺼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탁했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우리 부산분들 모르겠습니다. 대니얼
0: 아,
1: 이름 꺼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 그냥 민수입니다,
0: 여러분.
1: Name is
0: Daniel? No, okay.
2: It was a name given to me. By a person that shall not be spoken of.
0: Okay, okay. We forget Daniel.
1: 아니요,
0: Daniel doesn't 네. exist.
1: Daniel 너한테 너무 저한테 너무 안 어울려요. Anyways, and
0: yes.
1: you're filling in for Tegan for
0: yes.
1: 길거리 interview.
0: Yes.
1: What's this segment about?
0: Right. So we go along Busan and 네. we meet Busan citizens and talk to them about various topics.
1: Yeah.
0: And then we teach them how to say certain expressions in English.
1: 맞아요.
0: There you go.
1: 네, 이 전 국민 영어 한마디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0: 맞아요.
1: 길거리 인터뷰. So I'm curious as to today's topic.
0: Right. So today's topic is actually test season in Korea.
1: 아.
0: 지금 중간고사.
1: 그쵸.
0: 맞아요.
1: 중간고사? 지금. 기말고사.
0: 기말고사?
1: 기말고사.
0: 기말고사.
1: 대학교 이제 많은 대학교들 이제 summer break 들어가는
0: right.
1: 학교도 있을
0: yeah,
1: 겁니다.
0: Yeah.
1: So finals.
0: Yes, finals.
1: Right, right before summer vacation.
0: Right. In school as well.
1: Yeah.
0: 중간고사 also.
1: 아,
0: yeah, yeah, yeah.
1: 맞아요.
0: School,
1: 고등학교,
0: high school.
1: 중학교는 yeah. 중간고사일 수도 있겠다.
0: Yes. But yes, for university 기말고사.
1: 맞습니다.
0: Right.
1: Yeah. 네.
0: So that's the topic today. So to lead us in, Minsu,
1: 네.
0: what kind of student were you?
1: 고등학생까지는 진짜 모범 학생이었어요. 네, never went below. 왜 웃었죠? Never went below a 3.8 GPA.
0: Okay.
1: 네.
0: So in South Africa, we don't use GPA.
1: 어,
0: what
1: 그래요?
0: Is what is that in percentage?
1: 3.8는요. 4.5가 A average.
0: Okay.
1: Yeah, A average.
0: So
1: 3.8, 뭐 A 받다가 가끔씩 B plus.
0: Okay.
1: 받을 때 있고요.
0: Okay.
1: 네네네.
0: Oh, I was similar. Oh, very similar.
2: No.
0: Quite a

0: 당연하죠. 저는 NG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1: 어, 진짜요?
0: 네, 아까 저 3포인트 차는 그 웃었잖아요.
1: 맞아요. 사실 무슨 네. 말인지 몰라서 GPA 무슨
0: GPA
1: 회수인지
0: 몰라서.
1: 예예예. 예. 지금 아, 네네 민수 당연히 3포인트잖아요. 하지만 네. 대학교 때는
0: 대학교는 민수. 말하지 맙시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맙시다. 저도요.
0: 그렇죠. 시험 기간 점수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Like, were you? I'm looking at your script. It's one of the questions. Were yeah. you all like a last minute, like cram for the test, or were you? 어, 내일 시험이라고? 어, 미리 준비 다 됐어.
1: 어, 제가 네. 항상 어 시험 이 날짜 칠 거라. 라는 말 들으면은 네. 어 제가 미리 3주 준비할게요. 하지만 네. 안 해요.
0: 어, 그쵸.
1: 네. 네. 노는 게 더 중요해서 준비 안 하고 갑자기 일전 네. 어 지금 공부할까요?
0: 맞아요. 여러분 시험 칠 땐 벼락치기 아닙니까?
1: 맞아요.
0: I don't know any other way, right?
1: Big procrastinator. Huge procrastinator.
0: 맞아요. 미는 사람. 이게 벼락치기는 영어로 cram.
1: Right.
0: Cramming for a test.
1: Cram everything. We all seem to have a really good short-term memory.
0: Oh, yeah.
1: You know? Yeah, study the day before.
0: 시험, I'm walking into the yeah. lecture hall, reading the thing.
1: There you go.
0: And then I put it away right when like the test paper is coming my way.
1: There you go. Me too. Me too.
0: 그렇게 해야 됩니다.
1: And it was so interesting. When I was doing my master's degree, my 논문 I saved for the last 2 weeks.
0: Oh.
1: Don't ask me why. I just saved it for that time. Yeah. For some reason, my brain just decided that was great.
0: That's the way to go. Nice. So you got to talk to people on the streets yes. of Busan?
1: Yes. Mm. So our first person that we spoke to was Mrs. Shin. Mm. So let's take a listen to what she had to say.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그 영터뷰에서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공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는 공부 좋아했어요?
2: 네, 예전에 공부 너무 좋아했는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1: 혹시 지금 학생들 예전보다는 요즘 더 힘들다고 생각하나요?
2: 훨씬 더 힘들어요. 학원도 많이 가고 시간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1: 그래서 제가 먼저 그 한국어 표현하고 만약에 그 표현은 어떻게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알면은 알려주세요. 모르면은 제가 가르쳐 줄게요. 첫 번째 표현은 밤샘 공부 중이야. 밤샘 공부 중이야. 혹시 그거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알아요? 아 몰라요? 예 그러면 따라해 주세요. I'm cramming.
2: Cramming
1: for finals.
2: Finals.
1: I'm cramming for finals.
2: I'm cramming for finals.
0: 네, 자, 네, 잘했습니다. 우리 네. Mrs. Shin,
1: yes.
0: 그렇죠. 네. 우리 신 사모님.
1: 네, 네. 네.
0: 그래서 밤샘 공부 중이야. 우리 아까 네. 말했잖아요.
1: I'm cramming for finals.
0: 맞아요. 이 단어 cramming 있잖아요. It's I don't know how to like define it in English. 뭐를 그냥 꽉 이렇게 like you pack something in.
1: Yeah.
0: Like you cram something in. 그래서 정보를 진짜 내 속에 막 그냥 꽉 차게
1: 맞아요.
0: 하는 그런 느낌이 cramming입니다.
1: 좀 캐리어처럼 우리 네네네. 여행할 때
0: 맞아요.
1: 그렇게 완전... 빡 놓고
0: 그쵸.
1: 위에 앉고 닫고 그렇게
0: So that's what cramming is.
1: That's
0: so when
1: cramming.
0: You're studying for final 근데 진짜 너무 많은 정보를 갑자기 right. 뇌를 넣어야 돼. You have to put it in your head, right? So mm-hmm. you can say I'm cramming for finals.
1: How are finals for you, Minsu?
0: I mean, I would start studying the day before.
1: Yeah.
0: Would and go all night. 근데 우리 두둥님 sent in a very very useful expression as well. Burning the midnight oil. 이렇게도 Ooh. 말할 수 있겠네요.
1: Yes.
0: 이거는 공부나 그쵸 일을 그 밤늦게까지 할 때.
1: 맞아요.
0: You could say I'm burning the midnight oil라고
1: That
0: 할 수
1: so,
0: 있겠네요.
1: That is so. Thank you. We didn't think of that. You should be the teacher.
0: 맞아. 네. 근데 여러분 절대로 혼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내는 건 아닌데요. 네, 우리 엔지도 왔는데 엔지 너무 좋은 표현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너튜브 댓글 보니까 뭐 내일 축구 경기 때 무슨 치킨을 먹어야 될지 고민하고 분들도 있고 우리 한 분은 뜬금없는데 민수 손목시계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터질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는데 터진 건 아닙니다. 아, 사실 헐렁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위가 끼고 있어서 좀 터질 것 같은데 헐렁합니다. 아시겠죠?
1: 제가 네. 직접 보고 있어요. 그거 네. 같이 아니고.
0: 여러분 우리 엔지 네. 집중합시다. 부탁할게요.
1: 네. Yes, so Mrs. Shin, I taught her another expression. So
0: yes.
1: Should we listen to that? Let's go.
3: 네,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 공부할 게 산더미야.
1: 공부할 계산돔이야. 아, 네. 따라해 주세요. I'm drowning.
2: Drowning.
1: In.
2: Homework.
1: I'm drowning in

0: 느낌.
1: Yeah.
0: 그래서 I'm drowning in homework.
1: Drowning
0: Can
1: you in homework.
0: Use this for other stuff too.
1: Drowning in work.
0: 맞아요. 일 뭐 직장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I'm drowning in 뭐 work, right?
1: We can also say these days, especially people would say I'm drowning. It means I can't keep up with my life right
0: 맞아요.
1: now. I'm
0: 네.
1: too busy. I'm doing too many things. I'm drowning.
0: 너무 yeah. 바쁘고 일도 많고 뭐 뭐지
1: 맞아요.
0: 그 you know relationships yeah. 뭐 뭐지 뭐
1: just everything
0: 돈 뭐 이런 거 너무 다. 그냥 다 스트레스고 다 문제야.
1: 다. I'm drowning.
0: 이거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1: 너무 좋아요.
0: 근데 during test season, right? I'm drowning in homework.
1: 맞아요.
0: I'm drowning in tests라고 할 수도
1: yes.
0: 있겠네요.
1: Yeah, drowning in studying.
0: Nice. Yeah. 맞아요. Drowning in studying.
1: Were you a good homework student, Minsu? Did you do homework or not really?
0: I mean, I did homework because I had to, obviously.
1: Okay.
0: And it directly affected my grades. So, 근데 미국에는요, 고등학교 때까지 이 숙제라고 하는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Like homework until high school in the U.S., compared to the level of homework and the 학원s that yeah. students here in Korea have to go to,
1: nothing.
0: 고등학교는 그냥 compared to here high school here in Korea, 그냥 진짜 노는 거였어요.
1: Yeah, me 네. too. Same in South Africa.
0: 대학교 가서 고생했거든요.
1: 맞아요.
0: See, high school did not prepare me for college.
1: No, it didn't prepare me either. 맞아요. I went there. I was like, what is this place?
0: This is too much. I was drowning. Just
1: yeah.
0: In lectures, homework, exams.
1: Everything.
0: 맞아요. We just had it too easy in high school,
1: We did. We absolutely did.
0: 맞습니다. So, did you get to talk to anybody else?
1: Yes, I did. Mm. So, when we do well in exams as well, we also have to know how to say that, you know, because we also can do really well.
0: Yeah,
1: so, yeah.
0: Sure.
1: I spoke to Mr. Park, who I taught the next expression to. So let's take a listen to what he had to say.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혹시 예전에는 공부를 좋아했습니까?
3: 공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2: 아, 네. 혹시 좋아했지만 혹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3: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아, 네. 그러면 우리 시험 기간에 대해 영어 표현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나 그 시험 잘 봤어. 나 그 시험 잘 봤어. 혹시 그거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알아요? 아, 네. 그러면 따라해 주세요. I aced.
3: Aced.
2: The exam.
3: 이거 잼.
2: I aced. The exam.
3: The 이거 잼.
2: I aced the exam.
3: I aced the 이거 잼.
2: 아, 너무 잘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0: 아이고, 너무 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박 선생님이었죠.
1: 네,
0: 네, 네. 박 선생님 너무 잘했습니다.
1: 네.
0: I aced the exam. 이 표현 aced 아마 한국인들도 aced는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어디? 테니스.
1: 아, 아마도.
0: 맞아요, 맞아요. 테니스를요. 이렇게 서빙할 때요. 톡톡톡 해가지고 해가지고. 계속 항상 테니스에 손을 찌르면서 하자. 해가지고 서빙 해가지고 한 방에
1: 네.
0: 그 사람 못 치게 하면 그게 에이스라고 하거든요.
1: 오, 진짜요?
0: 네, so it's a term that they use in tennis.
1: I don't know anything about tennis.
0: 네.
1: Like nothing.
0: 근데 here in Korea, the term tennis 말고 누가 에이스다라고 이렇게 제 민수가 방송 에이스지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1: Really good.
0: 오히려 그 느낌이잖아요.
1: 아.
0: 여기서 I aced the exam.
1: Really? I didn't know that. I'm learning something new too right now. Wow.
0: So
1: yes.
0: 여기서 그러면 I aced the exam 무슨 뜻이죠? What does it mean?
1: 그냥 그 나 그 시험 잘 봤어.
0: 완전 잘 봤죠.
1: 거의, 완전 잘 봤어.
0: 거의 100% 다 맞았다 그 맞아요, 말이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Minsu,
0: yes.
1: any subject you aced?
0: Oh, subjects I aced in college? 한국어. 한국 수업 aced 했어요.
1: 오, 잘했어요.
0: 한국 어려워요. 네. 어,
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1: What about subjects you flunked?
0: The last time I flunked a subject, I flunked a class. I mean, you're not supposed to, especially in high, I mean, in college.
1: Yeah, you're not supposed to.
0: Because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 대학교에서 그 과목 하나 F 받으면 그걸 다시 들어야 되잖아요.
1: 맞아요.
0: 돈입니다. It's money, right?
1: It is,
0: in college.
1: It is. Oh, and the USA is so expensive.
0: 맞아요.
1: I heard that.
0: I took a summer school, and it was for chemistry 101.
1: 오.
0: 기초 그 화학 수업이었는데. I hate chemistry.
1: Me too.
0: And I had to take it because I needed to graduate.

0: 그렇죠. 그래서 chemistry를 fail했어요.
1: Oh, I hate chemistry. 맞아요. Science, math. Take it away.
0: Math 정도는 괜찮은데 chemistry I did not like. 네.
1: Oh my goodness. So speaking of that, speaking about flunking tests, 네. the last person I spoke to was Mr. Ryu.
0: Okay.
1: And we spoke, I taught him some expressions about flunking, okay. basically. Let's go.
2: 네, 안녕하세요.
3: 어, 안녕하세요.
2: 혹시 학생인가요?
3: 아, 학생은 아니에요.
2: 어, 진짜요? 너무 어려 보이는데요?
3: 아이고, 감사합니다.
2: 예전에 학생이었을 때는 그 시험 기간은 어땠어요?
3: 항상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피곤하고.
2: 네. 네. 혹시 그때 공부 잘 했습니까?
3: 아니요. 잘하진 않았습니다.
2: 아, 진짜요? 혹시 영어 조금 할 수 있나요?
3: 어, 아주 조금만 할 수 있어요.
2: 제가 한국어 표현하고 만약에 그 영어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알면은 말해주세요. 모르면은 제가 가르쳐줄게요.
3: 아, 네, 알겠습니다.
2: 네, 첫 번째 표현은 나 그 시험 망쳤어. 나 그 시험 망쳤어. 따라하세요. I bombed the exam.
3: I bombed the exam.
2: I bombed the exam.
3: I bombed the exam.
2: 오, 잘했어요. 와, 영어 잘해요.
0: Good job. 네, 자, 망쳤을 때 failed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1: 맞아요. 네. 하지만 bomb 요즘
0: 맞습니다.
1: 완전 폭탄.
0: 맞아요. 폭탄은 뭐가 터트리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 아닙니다. 네. 한국에서는 와 완전 터졌다? 이건 아니야. 터트렸다? 뭐 이런 좋은 의미 될 수 있는데 in English if you bomb something you did horribly.
1: Yeah.
0: 진짜 horribly.
1: You got a zero.
0: 맞아요. 네. Chemistry. I bombed, right? Every, I think, quiz.
1: Yeah, me 네. physics. Yeah, there you go.
0: 좋아요. You also got to have a little bit more of a talk with him, right?
1: Yes, right. And I taught him another expression. Let's take a listen.
2: 두 번째 표현은 지금 문제가 틀린 듯.
3: 아, 진짜 모르겠어요.
2: 어, 진짜요? 그러면 따라하세요. I winged it.
3: I winged it.
2: I winged it.
3: I winged it.
2: 와, 잘했어요. 아주 잘했는데요.
3: 아, 감사합니다.
2: 네.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
3: 아, 네.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엔지 우리 칭찬을 많이 해주시네.
1: 네. 네. 선생님이잖아요.
0: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표현이 이게 찍은 문제를 다 이게 틀린 듯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근데 틀렸으면 그다 찍었으니까 이 찍다라고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뭐였죠 아까?
1: I winged it.
0: Winged it. 누가 if you wing something, 뭐를 이게 뭐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를 준비 안 하고 했다.
1: 맞아요.
0: Right? You didn't prepare for it, so you didn't study for it.
1: Not at all.
0: You just wing it.
1: Yeah.
0: 사람들도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아 그런 거 공부 안 해도 just wing it, man.
1: Yeah.
0: It's so easy.
1: There you go.
0: 했는데, and then I bomb.
1: Oh.
0: Right? And then I bomb the
1: okay.
0: quiz.
1: Okay. So you encourage people to just wing it. And then.
0: 네, 진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네.
1: Minsu, that's funny. That's very, very funny.
0: 근데, and so in light of test season, for especially a lot of college students, and maybe for like junior and high school students, exam seasons, you introduce a couple expressions that I think very much you can use when it comes to small talk with people.
1: Yes, 네. I think so, yeah.
0: Real quick, we have a message from one of our listeners. Username saying, NG님 웃음소리 중독성 있습니다. 같이 기분 좋아져요 라고 하네요.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은 다음 주도 많은 웃음도 들을 수 있으니까.
1: 네. 네.
0: And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1: Thank you so much, Minsu. Have a lovely day.
0: You too. Folks, we're going to take a quick song break. Kiki가 부릅니다. Fo, fo.

0: Coming up next is Cine Concerto with Jenna Lee. Busan EFM.
1: 아, 나 진짜 저 새벽에 여기 한번 방송국 들어와서 이 컴퓨터에 들어가서요. 그거 다 삭제할 겁니다. 진짜. One of these days, I'm going to erase everything. 자, 여러분, welcome to hour number two of All Star English. I'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자, 이 시간 되면요, 문자 요정이랑 같이 하는데, 어? 근데 문자 요정 어디 갔지? 워메, 워메.
2: 진짜.
1: 워메.
3: 반갑습니다.
1: 자, 여러분, 문자 요정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자, 우리 너튜브에 계시는 분들, 제가 이 웜에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분명히 알 겁니다. Uh-huh, For those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지금 오늘 문자 요정의 의상, outfit라고 하죠.
3: 네. 네,
1: 옷차림, 옷차림이라 하기보다 오늘의 추가된 accessory 보고
3: accessory.
1: 깜놀,
3: 네.
1: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문자 요정님 반갑습니다. 웰컴.
3: 우선은요 우리 둥피님 뭐지죠 구마죠. 또 뭐 뭐죠 멕시칸 요정인가요 닥터수님. 우리 쪼꼬다님 처음 오신 것 같은데요. 쩜쩜쩜밖에 안 다셨네요. 이러면 안 됩니다.
1: 처음 왔는데 쩜쩜쩜이랑 크크크크라고 보냈습니다.
3: 닥터수님 요정봉 치우더니 가져온 게 페더라제.
1: 아니 근데 네. 여러분 근데. 네. 저는 이런 모습 오히려 더 이렇게 존경해요.
3: 왜요?
1: 왜냐면 이게 패션의 도전이잖아요.
3: 도전이도 도전.
1: 네.
3: Like recently, I really got into American casual heritage.
1: 음.
3: But like 오늘의 패션이랑 안 맞아요.
1: 일단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이런 패션도
3: 네.
1: 일단 제가 미국에서 살았을 때는 못 봤습니다.
3: 네네.
1: 근데 아마 그거보다 조금 더 헤리티지라고 했잖아요.
3: 헤리티지.
1: 헤리티지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네. 옛날 스타일.
3: 그렇죠, 옛날 룩으로. 근데 밑에 룩이 옛날이 아니고요.
1: 네.
3: 지금 위에만 잠시 옛날인데 내일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mean like 원래 진스랑 좀 맞아야 되는데.
1: 네. 진스보다 데넴.
3: 아 데넴, 데넴.
1: 데넴이라고 합니다.
3: 데넴, 네. 데넴이랑 좀 맞아야 되는데. 네, 뭐 오늘은 그렇습니다. 네.
1: 일단 저는 오늘 요정 모자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3: 뭐죠, 뭐죠?
1: 하나는요.
3: 네.
1: 그 페럴 윌리엄스 아시죠?
3: 어, 페럴 윌리엄스.
1: 페럴 윌리엄스.
3: 네네. 해피 네. 부르신 분.
1: 해피 그 시절부터 이 큰 모자.
3: 네네네.
1: 이거 what do you call this hat?
3: 이거는 이제 페도라는
1: 네.
3: 겨울 전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파나마 햇이라고 해요.
1: 파나마 햇.
3: 네.
1: 파나마 햇.
3: 네네네.
1: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생각했는 게 제가 두 번째 생각했던 게
3: 네네네.
1: 이 이런 장면이었어요. 제가
3: 네네네.
1: 제 모니터에 보여드리겠습니다.
3: 아,
1: 이런 느낌이거든요.
3: 이런 느낌이죠.
1: 자, 이거를 뭐라고 생각해요? 그 큐빈 해트라고.
3: 어, 맞아요.
1: 네, 쿠바 있잖아요, 여러분.
3: 쿠바, 쿠바.
1: 쿠바에 그런가면 이런 모자 많이 쓰잖아요. 더운 날씨에.
3: 그렇죠, 그렇죠.
1: 그 플로리다, 이 미아미, 마이애미,
3: 마이애미에서 마이애미.
1: 네, 이렇게 쓰는 모자. 두둑이
3: unhappy.
1: Because I'm unhappy.
3: 이제 해피입니다, 해피. 네, 해피로 가셔야 돼, 해피로. 우리 유서님, 동묘에서 구하셨나요? 동묘 아닙니다. 네.
1: 솔직히 말하세요. Be honest.
3: 아니, 진짜 아니에요.
1: 아니요, 아니, be honest. I'm 네. gonna ask a question. Be honest.
3: 네네.
1: 비싸죠?
3: 네?
1: 비싸죠.
3: 조금 줬어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3: 아, 그래서?
1: 네.

0: 아, 과장님 기다리신다고?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과장님이랑 같이 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0: 어, 이거 과장님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문자를 읽어야 되는데 오늘요 낙지연이님 1등 하셨거든요.
1: 아이고
0: 3연승입니다. 월화수
1: 3 days straight
0: in a row.
1: 이틀만 더 first place 되면
0: 이제 고수님 다음이에요. 우리 고수님은 오늘 늦으셨거든요. 아예 순위 안 들어오셨는데요. 네. 이제 변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이제 백업 있으신 줄 알았는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1: 컴퓨터 고장났으면 네. 진짜 부스트하면 네. 당장 나가서 새 거 사가지고 설치하고 바로 트는 거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0: 좋은 생각이긴 하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둥피님께서 그때 그 날씨 좀 어떻게 안 되냐. 그러니까 본가는 경기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회사는 서울이시고요. 네. 본가는 경기도. 이제 그 대중교통 타기에 제일 힘든 구간 아닌가요?
1: So I've never lived in Seoul, so I mean, so I wouldn't know what the distance is.
0: 네네. 네.
1: 그럼 경기도 and Seoul is that far?
0: 제가 알기로는 네. 택시도 잘 안 가고요.
1: 네, 너무 멀어서.
0: 너무 멀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은 꽉 차니까 아 공간이 없대요.
1: 오케이.
0: 네네.
1: 그럼 지하철 네 지하철 가나 경기도까지 서울에서
0: 가요. 아. 경기도 갑니다. 아, 네.
1: 진짜 고생하시겠다.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다은님께서 날씨 얘기했었을 때 네. 오늘 같이 미스트 마냥 내리는 비를 뭐라고 하나요? 이걸 영어로 네 미스트인가요?
1: 아 오늘 같은 네. 이게 그 비
0: 미스트처럼 그쵸? 진짜 애매하게 내리는
1: 네네네.
0: 그걸 영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1: 네 mist a light mist 네. right 이렇게도 하긴 하죠. 근데 mist는 오히려 그 느낌이죠. 그 뭐라 그러지 그 mist like a 안개
0: fog 그쵸?
1: 있잖아요.
0: Fog.
1: 네 mist rain 이게 한국말 그 보슬비라고 하나
0: 보슬비 네. 네.
1: 이 보슬비는요.
0: 보슬비는 우리 미수 씨 다 알아요. 네. 네. 다 알고 있어요. 찾아보는 거 아닙니다.
1: 살짝 이거 좀 기다리게 만들기 좀 드라마틱 이펙트를 줘야죠.
0: 연기하는 거예요.
1: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0: 아하. Uh-huh.
1: Drizzle. 이게 뭐지? 그 스타 뭐지? 뭐 그런 뭐 이게 뭐 근데 가면 이렇게 uh-huh. drizzle 그 뭐지? 주잖아요.
0: 네네네.
1: 시럽으로 막 네네. 이렇게. 그것도 drizzle이라고 하잖아요.
0: 오, 네. drizzle.
1: drizzle이라고 합니다.
0: 이라고 합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이제 문자는 이 정도로 하고요. 뭐였죠? DJ George on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정의 Did you know? 우리 둥피님 뭐야 디즈소 하나요?
1: 안 할 줄 알았는데.
0: 근데 오늘요. 우리 둥피님을 위해서 가져왔어요.
1: 오.
0: 어제 요청이 들어왔잖아요.
1: Dedicated to you, 두둥님.
0: 아하. 자, 오늘의 Did you know what actually happens to your body when you sit on the toilet scrolling your phone too long?
1: 이거 아하. 두둥님이 직접 리퀘스트를 한 겁니다.
0: 아마 두둥님께서 많이 겪으시는 현상 같아요.
1: 아, 그러면 문제 있어요.
0: 그러면 안 됩니다.
1: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0: 우선은요. 이게 우선은 중요한 거는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10분 이상이든 3분 이상이든 오래 앉아 있으면요. 좋지 않아요.
1: 3 minutes is also too long?
0: Too long 이라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치질 발생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1: 아.
0: So, 이게 일반 의자와 달리 가운데 이제 뚫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장과 항문 점막이 밑으로 이제 늘어지게 돼요.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피가 많이 나오게 되고
1: 네.
0: 치질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sciatic nerve compression, 좌골신경 압박이라고 하는데
1: 네.
0: So the massive sciatic nerve undergoes strong compression, causing your legs to give out or shake with sharp pins and needles when standing up. 그 찌릿찌릿한 그 느낌.
1: 네.
0: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변기 안에는요. 세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아, bacteria.
0: 이제 그게 렁이 떨어지는 순간 흩어지거든요. 그 물이 스플래시한 경험 한 번씩 다 있으실 거예요.
1: 스플래시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0: 만나게 되잖아요.
1: 만나게 되잖아요.
0: 그 과정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휴대폰에도 분명히 묻어요.
1: 네.
0: 오. 네. 그 손 가지고 악수하고 뭐 귀엽다고 얼굴 만지고 머리 만 그 안 됩니다.
1: 손 씻지 않아요? Don't you wash your hands?
0: 씻어야죠.
1: 그렇죠.
0: 안 씻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1: So I think the number one reason you shouldn't sit too long. 아까 몇 분 정도 네.

0: 겁니까? 까지.
1: 제일 중요한 건요. 네. 이제 제 그게 아니고 하버드에서 얘기했어요. 네. 휴대폰을 들고 안 들어가고 네. 최대 2분.
0: 2분. 2 minutes 네. max.
1: 그 안에 해결 다 하셔야 돼요. 네. 네. 나오라고요.
0: 자. 네. 자, 오늘도 Did you know 했습니다.
1: 바이바이.
2: 이쪽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2: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곡이 무슨 곡이죠?
2: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여러분 그 문자 요청이 나가면서 그거만 하나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네, 손 씻는다고 합니다. 네, don't worry. 문자 요정 washes his hands. Welcome to the studio. 우리 과장님, HK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5: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오래 기다리셨죠?
5: 아, 오늘 저기 요정님 너무 길게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서 너무 길게 하니까 과장님이랑 같이 합시다라고 했는데 왜 안 들어오셨어요?
5: 아, 그래도 또 제 코너는 조금 이제 very elegant, luxury, sophisticated
0: 그런 느낌인데. 네네. 그 문자 요정 시간은 그건 아니다. 나랑 그쵸. 안 맞다.
5: Yeah, draw the line. I really want to draw the line.
0: You drew the line.
5: Yeah, yeah.
0: Right, you cannot cross 네네네. that line. 네. 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스타 분들이 오늘 문자 요정이 그 패션 도전을 하나 했거든요.
5: 아, 맞습니다. 네, 농구 모자 그 말이죠.
0: 패너마 해트래. 패너마 해트. 패너마 해트 도전했는데, 이거 우리 과장님한테도 어울리겠다라고 하는 부스타들도 부스타 분들도 있었습니다.
5: 진짜 모자가 좀 안 어울려요.
0: 모자 안 써요?
5: 예예. 예.
0: 잘 머리 모양 이쁘긴 한데
5: 제 좀 얼굴이 좀 커가지고 잘 안 어울립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how are you today? How do you feel?
5: 또 해줘야 되거든요.
0: 네.
5: I was so swamped at work, but also English always boosts my mood.
0: Thank goodness.
5: 아 그리고요 우리 또 댓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0: 네.
5: 아 우리 두둥님 제가 모자 안 쓰고 나와가지고 모자 쓰고 나오면 과장님 진짜 100점인데 100점은 아니고요. 아 우리 유리엘 킴 589님 과장님 헤어컷 하셨나요?
0: 아, 이 질문도 저번 주에 나온 것 같은데
5: 지난주에 나온 것 같은데 안 잘랐고요.
0: 네.
5: 예 우리 수빈 아 우리 닥터 수님 방금 배운 배인저 HK Aced the City Hall.
0: 오
5: 고맙습니다. 잘하시네요. 우리 또 유저님 과장님 찐으로 짜증나셨음. 두둥님 저것이 바로 4급의 선긋기.
0: 시티홀 시청을 에이스 하면 시장되는 거 아닙니까?
5: 아, 그 위험한 말입니다.
0: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he cannot ace city hall. 시티홀의 에이스가 될 수는 있죠.
5: 네네.
0: Right? He's the ace of city hall 할 수 있는데. 네. So, 과장님 always bringing us up to date news, information, policies and events the city puts on. 오늘 29회 차입니다.
5: 아니, 29회가 아니고
0: 59회, sorry.
5: 60회, 60회.
0: 아, 60회예요?
5: 네네.
0: 타이포 여기 있습니다. 잘못하셨네요. 오늘도 수기로 부산. 59회 차.
5: 아, 밑에 안 고쳤네요?
0: 저는 무조건 원고대로 입습니다.
5: 아, so sorry about that.
0: 그러면 오늘도 민원으로 시작해볼까요?
5: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내에게 나왔어요. 여보! 야 다음 주에 벌써 하반기 그치야?
6: 아 여보 time flies 시간 참 빨라 그치? 나 하반기에는 스마트폰을 좀 덜 써볼게. I doom scroll too much. I got 알지 맞지? I got sucked into it. I need a digital detox.
5: 아 그래 좋은 말이야. 근데 스마트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치야?
6: 아 여보 say less. Duh. It's a long shot. 어렵지. 근데 나 진짜 해볼 거야. You have my word. 쉬운 거부터 하나씩 하면 될 거야. 이거 start with the low hanging fruit.
5: 아 그래 그럼 나는 우리 하반기 한번 영어 공부를 좀 해볼까 우리 여보처럼.
6: 아 music to my ears 여보. Better late than never. My rule of thumb. BFM. 민수 오빠 방송 같이 듣자.
5: 아니 민수 오빠 좋은데 그거 말고 저기 다른

0: 강의 같은 것도 좀 듣고 하고 싶어. 그리고 자 우리 사촌 민철이.
1: 그 민철이 돈 갚았나 민철이가.
0: 아니 민철이 안 그래도 그 돈 갖고 음식점 창업하고 싶다던데 그런 창업 그런 강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1: 그러게. 아 그래 여보 그나저나 여보 이번 주도 우리 주말에 어디 놀러 가자.
0: 아 놀러는 항상 어디 갈지 고민이야.
1: 아 설마 또 등산? 찜질방? 갈라고 그랬지. 아 여보 don't start with me I'm about to lose it. 빨리 우리 아이 블리치 스윗 보이스 민수 오빠한테 물어봐.
0: 이렇게 아내와 얘기하다 보니 영어 강의 창업 교육 가볼 만한 곳까지 다양한 게 궁금했는데요. 민수님과 HK님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2: 네, 민우 잘 들었습니다.
0: 이게 좀 네. 매주 비슷하네요. 저도.
2: 근데 일단 이거 low hanging fruit 이 표현 언제까지 쓸 거예요?
0: 아 이게 영어는 반복 학습이에요.
2: 아 그래요?
0: 예예. 예.
2: 네, 일단 무조건 끝까지 있을 거라는 그 말이시네요. 네, 좋습니다.
0: 아 우리 또 댓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왔네요. 네. 우리 닥터 수님 복부세 폐해. 죄송하고요.
2: What does that mean? 복부세
0: copy and paste.
2: 아 copy. 네네.
0: 아 우리
2: Control C, Control V.
0: 유저님 뜬금없이 든 생각이 난 부산 사람도 아닌데 왜 매주 이거 듣고 있는 건지. 아 그만큼 재밌으니까 우리가 듣는 거겠죠.
2: 나는 해당 없는데.
0: 네.
2: 재밌어.
0: 아 우리 닥터 수님 많이 쓰신 디톡스 영어 공부 창업 지원 또 놀러. 그래도 놀다가 디톡스 영어 이야기 안에서 이혼은 안 당하겠네요.
2: 그렇죠. 우리 유로킴도 민수 샤우팅이는 언제 들어도 크크크라고 하네요.
0: 아 그렇습니다.
2: 이 안 들으면 뭐가 좀 허전한 느낌 들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0: 아 또 닥터 수님이 참 눈치가 빠르시네요. 네. 약간 과장님 과에서 하는 거 위주인 것 같은데.
2: 아 그래서 아까 혹시 오늘 또 들락날락?
0: 들락날락은 아니에요. 다행히.
2: 좋습니다. 일단 커버할 인포메이션이 좀 많은데 맞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0: First one is about English.
2: 그래서 혹시 들락날락?
0: 아, 들락날락 아니에요.
2: 아니에요?
0: It's quite new.
2: 네.
0: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부산 외국어 대학교입니다.
2: Yes.
0: Especially Department of Civic English Education.
2: Mm-hmm.
0: 시민 영어 교육학과라는 과가 있거든요.
2: Mm-hmm.
0: This department will open summer English education forum next Wednesday at the first floor of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rinity Hall.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학예 영어 교육 포럼을 연다고 합니다.
2: Okay, 학예 영어 교육 포럼 sounds interesting.
0: There will be a variety of special English classes under the theme of "It's never too late."
2: Mm-hmm.
0: A new approach to practical English learner learning for adult learners. 그러니까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 성인 영어 학습자를 위한 실용 영어 학습의 새로운 길. 이런 주제인데요. 이제 really interesting one is. One of the most well-known figures in English education, 이보영 선생님.
2: 우리 BFM, 방송에도 그쵸.
0: 자주 오시죠.
2: 친한 분이시잖아요.
0: 네네. 이보영 teacher will give a special lecture and also other English lectures, etc. So important thing is, 여기 포스터가 나온대요. 우리 이보영 선생님 계시고 또 밑에 다른 분들도 영어 잘하시는 또 네. 교수님들인데 Good thing is all classes are free of charge.
2: Nice.
0: And you can apply through the university's website. So please visit the website of Busan 외대.
2: 맞아요. 네네. 우리 부사분들도 영어 보충으로 생각하고 이 이벤트로 나가면 좋겠네요. 근데 메인 영어 교육 소스는 All Star English로 하고요.
0: 아 당연합니다.
2: 네.
0: All Star English가 메인이죠.
2: 좋습니다. What's next?
0: 우리 next 가기 전에 또 댓글이 많이 왔거든요. 우리 유저님, 과장님. 저희 명예 부산인으로 임명해 주세요.
2: 오,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0: Sorry, but I'm not in charge of this one.
2: 이제
0: 우리 이 말 많이 하죠. 저희 부서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2: 네네. 네. 근데 나도 저 민수 짜증내는 연기 해보고 싶다. 스트레스 풀리드라고 유수님이랑 하는 한번 해보세요. 전화 연결 한번 해봅시다.
0: 아 좋네요. 진짜?
2: 네,
0: 네네.
2: 제가 트레이닝 해드릴게요. 네.
0: 아 좋고요. 우리 두둥님, 이보영 선생님 거의 부산이. 집 계신 것 마냥 자주 오시죠.
2: BFM의 친 아주 close 친한 친구니까.
0: 네네,
2: 그렇죠. 네, 자주 오셔. 자, what's next?
0: Second one is about small business owners.
2: Small business owners. What's this about?
0: 소상공인이라고 하죠.
2: Okay.
0: Busan City will host the 2026 first half expert lecture for small business owners on July 6th, 3 p.m. at the main auditorium of Busan City Hall. 이제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7월 6일에 이제 이런 소상공인 전문가 특강을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2: 네.
0: Really good thing is I really believe, I do believe most of listeners heard about him. 이원일 셰프님.
2: 오.
0: 약간 모르는 눈치시네요.
2: 유명하죠.
0: 모르는 표정인데.
2: One of Korea's most renowned chefs.
0: 제가 써놓은 거잖아요. 우리 그 타방송사 제이그 말이 되죠?
2: 안 돼요.
0: 아, 안 돼요.
2: 하면 안 되죠.
0: 아 이제 얼굴 보시면 저 나오네요, 나오네요. 얼굴 보시면 저 그 이제 우리
2: 아,
0: 저의 그 refrigerator를 이제 네. 항상 ask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예. 예. 거기 이제 아 여기 우리 두둥님 아시네요. 네. 예. 저분이 이원일 one of the Korea's most renowned chefs will deliver a special lecture titled Where is food service industry headed today?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외식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2: 아.
0: During the lecture, he will share his brand success stories and practical business management strategies and know-how.
2: 네.
0: So I do believe this one is really good, helpful, really helpful for small business owners.
2: Yeah. So when it comes to, I think, any kind of coaching, any type of coaching, especially people in the food industry that could get somebody like of this caliber, 이원일 셰프분한테, 네 셰프님한테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0: 아 맞습니다. 또, so also the important thing is this one is also for free.
2: Ah, nice.
0: And you can apply this one at the Busan Small Business Support Center website. 부산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Good to know. Thank you so much. 혹시 뭐 또 챙길 거 있습니까?
0: 아, 우리
2: 문자.
0: 아, 우리 댓글 봐야 되거든요. 네. 우리 두둥님 역시 아, 저 사진은 홀쭉 시절이라 나중에 보면 못 알아봐. 아, 예.
2: 꼭 뭐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저는.
0: 전 다 읽어드립니다. 유저님, 저거 해상도가 무슨 2000년도. 제가 죄송한데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 제가 해왔거든요.
2: 그렇죠.
0: 저 네. 잘못 잘랐나봐요. 죄송합니다.
2: 좋아요. What's 네네. next?
0: Next one is food and film.
2: Oh, one of my favorite combos.
0: Yeah, music to my ear.
2: 네.
0: The 10th Busan Food Film Fest 2026 will be held from this Friday to Sunday at Busan Cinema Center.
2: Mm-hmm.
0: 이제 부산 푸드 필름 페스타가 이번 주 금요일에서 일요일에 열리는데요. As you can see, the name of this festa, this one is combination of food and film.
2: Okay.
0: You can enjoy totally 17 movies related to food and also other various programs like opening ceremony and also food terrace, food salon, food zone, food truck, food therapy, flea market, etc. But the thing is, most of programs need a reservation and also you should 아니 요
2: 혹시 이게 reservation 벌써 끝난 거 아니죠?
0: 아니 요거는 조금 가격대가 조금 이제 한 3만 원,
2: 아 그래요?
0: 뭐 한 3만 2천 원 네. 뭐 이렇다 보니까 자리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네. the more important thing is there are also programs that you can fully enjoy.
2: Nice.
0: Food truck or other ones. So please visit the website of this event.
2: One of my favorite events, I think, of Busan, the Busan Food Film Festa 2026 taking place. Good to hear.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0: 아 우리 또 댓글 또 가야 되거든요. 두둥님. 뭘 참 많이 하네예 부산은 그리고요
2: 부럽쥬 내려오세요
0: 예 유저님 이게 과장님 매력이죠
2: 뭔데 뭐,
0: 이제 제가 많이 읽는 거 맞아요 닥터 수님 이걸 왜 읽어요까지 읽으실 듯 예 읽었어요 네네
2: 자 마지막 시간 없습니다 갑시다
0: 아 sorry last one is about magic
2: magic 21st
0: Busan International Magic Festival Magic Convention will be held from this Friday to Sunday at Busan Cinema Center and also 해운대 군함로 스트리트.
2: Nice. The Busan International Magic Festival is back in town.
0: Yeah,
2: Please,
0: there will
2: details.
0: Be various events, various programs like opening ceremony, magic gala show, close-up show, award ceremonies, etc. at Busan Cinema Center. But the thing is, these programs will be really attractive, I bet. But the thing is, these are paid programs, also need reservation, and also the ticket price is quite high.
2: Okay.
0: So, if you want to enjoy this one for free, then I'd rather recommend the 8th Busking Championship will be held at 5 p.m. to 10 p.m. of this Friday to Saturday at 해운대 군함로 Street.
2: Okay.
0: Totally 10 teams from 4 countries will join. So, I believe this one will be a really great chance for you to enjoy magic show for free.
2: Yeah, and kids love it. 애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방금 아까 포스트 봤는데 그 얼굴이 좀... 그 제이슨 스테이텀 배우 좀 진짜 많이 닮았는데
0: I have no idea who he is.
2: 그래요. 알겠습니다.
0: 죄송합니다.
2: But looking forward to all the magic that will fill the streets of Busan with the International Magic Festival taking place. Good stuff. So.

0: lots to see, lots to do as always. 과장님, thank you so much. 마지막으로 영어 배우실
1: 아,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Let's learn English together.
2: 아, 네. 우리 또 댓글이 많이 왔어요. 두둥님, 이게 다 문자 요정 때문에 시간이 모자 자랑하다가 시간이 다 뺏겼다. 유레킴님, 부산은 영화의 도시 부러워요. 아, 예, 그렇게 밑에 건 안 읽을게요.
0: 네네. 다 읽어준다면서요?
2: 아니, 다음 주 아이템에 대해서 지금 스포가 있어가지고 곤란합니다, 저 오늘.
0: 자, 오늘 영어 궁금한 거 있습니까?
2: 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아, 저 참 골치 아픈 문제다. 복잡한 문제. 이야기 어려운.
0: 이거 방송 때 말할 수 있나?
2: 예?
0: 제가 아는... 아, 다른 거 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른 표현 있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Mind bender 이라고 하면 됩니다.
2: 이제 마음을 이렇게 좀 구부리는 건가 보네요.
0: 그렇죠. 계속 아, this is such a mind bender. 너무 mind 좀 bender. 이게 좀 머리 아프게 하는 네네. 네 그런 뭐다라고 하는 거죠. 네, 어, 혹시 뭐 과장님은 요즘 뭐 mind bender 같은 뭐 일이나 뭐 직원 있습니까 혹시?
1: 아, 뭐 당연히 있는데요. But the thing is, also English always boosts my mood.
0: 네, 네네. 다행입니다.
1: 예예. 예.
0: 아, 과장님 우리 올스타 없었으면 어찌 뻔했습니까?
1: 아, 그러니까.
0: 네. 예, 예. 아이고. 일단 문자 뭐 몇 개 들어왔는데
2: 아, 우리 두둥이 민수 방금 사급 앞에서 방송 세고 내려고 지금. 과장님 방금 핵.
1: 아, 이 단어는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핵 저기 긴장했다. Nervous.
0: 어,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네. 와, 방송이 다 됐네요.
1: 아, 저 무슨 한 2년 넘겠죠?
0: 저는 가끔씩 우리 부장님한테 확인해야 됩니다. 부장님 이거 말하면 돼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확인해야 되는데 역시 우리 유수님도 마인드밴더 무슨 뜻인데요?
2: 아,
0: 예, 이거,
2: 아 이게, 이걸 못 들 골치 아픈 문제
0: 유수님 아까 이렇게 시계에 막 집중하고 나 월드컵 때 뭐를 먹을지 집중해서 지금 방송에 집중을 안 되잖아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1: 골치 아픈 문제 네, 복잡한
0: 골치,
1: 문제
0: 복잡한 문제 골치 아픈 이야기 문제 어려운, 복잡한 막 문제를 막, 예.
1: 마음을 구부리는 거예요
0: 라고 예, 예. 합니다 네. 자, 과장님, thank you so much as always for bringing us up to the information on everything the city is doing and providing.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아, bye bye.
0: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As some of you might have seen on NoTube, it was 우리 PD님's birthday. 그래서 우리 PD님, 뭐, 이따 뭐 그런, 뭐,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enjoy the rest of your evening. Well, come back tomorrow. Kim Jong-hwan will be joining us once again on the show. It's gonna be a fun one. 여러분, have a good one.

0: 우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0: 젊은 친구들이 많은 편입니다.
1: 네.
0: 요즘 선수들은 자기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파이팅이 넘치고 질문도 스스럼 없이 잘합니다.
1: 네.
0: 또한 대부분 헬스를 열심히 해서 모두들 좋은 몸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실력에 앞서 좋은 인성과 바른 태도를 일상생활에서부터 갖추고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실력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1: 이 스포츠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도 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0: 네.
2: So he shares that with 8 out of 11 members being in their 20s, his team leans quite young. And since today's athletes have highly distinct personalities, they are full of energy and never hesitate to ask questions freely. He knows that most of them also strongly believes that before talent, an athlete must possess a good character, right? And he mentioned that a proper attitude in their everyday life is very, very important. He concludes that once a right mindset is established, their skills will naturally improve on their own. But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r. Oh Heung-min here in the studio, the head coach of the Gijang Galmegi Sirimdan. And some people mistakenly think that Sirim is a sport won purely by just power. However, I understand that technique and psychological warfare are incredibly crucial for this sport. So what would you say is a true charm of 씨름? 씨름을 단순히 힘으로만 하는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기술과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씨름의 진짜 매력은 무엇일까요?
0: 세계 여러 나라에서 레슬링과 비슷한 전통 스포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씨름과 같이 삿바라는 띠를 메고 하는 전통 스포츠는 씨름이 거의 유일합니다.
1: 네.
0: 이 삿바라는 띠 때문에 상대보다 힘과 체력이 약하더라도 기술만 있다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씨름입니다. 심리전도 매우 중요한데요. 눈치 싸움이라고 하죠. 어떤 기술을 할 듯 말 듯 하다가 다른 기술을 쓰며 상대를 속이는 것도 씨름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1: 네.
0: 씨름은 경기 방식이 간단합니다. 신체의 무릎 위 신체 부위가 모래에 먼저 닿는 사람이 지는 것이 씨름 경기의 룰입니다. 씨름의 매력을 느끼시려면 실제 넘기는 경험을 한번 해보고 마음에 드는 선수를 응원하면 더욱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네. Oh, wow. So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possess traditional sports similar to wrestling. Korea's 씨름 is also completely unique because it is played while holding onto a strap called a 삿바. And because of this 삿바, even if an athlete is physically weaker or smaller than their opponent, they can completely overcome the deficit as long as they have the proper technique. He adds that psychological battle of wits plays a highly critical role, explaining that deceiving an opponent by pretending to execute one technique only to suddenly switch to another is a vital skill in 씨름. Also, he notes that the game rules are incredibly simple. Whoever has any part of their body above the knee touch the sand first loses. Finally, he suggests that to really appreciate the charm of 씨름, experiencing what it feels like to personally throw an opponent or picking a favorite athlete to cheer for will really make it even more enjoyable. Well, as I mentioned, we are going to see a little bit of techniques here in the studio. So I'm going to have to ask you, can you show us some of the 씨름 techniques here in the studio? And it's not going to be me that's going to go against him. We are going to have a Hoyatan engineer here in the studio for this kind of example. 네, 말씀으로만 들어도 정말 재미있는데요. 감독님, 혹시 저희가 실제로 씨름 기술을 오늘 볼 수 있을까요?
0: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 여기 위에서 여기 앞에서 네.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삿바도 직접 가져오셨고요. 이 시범을 위해서 허예찬 엔지니어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0: 네, 삿바를 메고 있는 겁니다.
1: 네, 삿바를 네. 지금 메고 네. 계신데요.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0: 감독님. 네, 오른 다리에 고리를 띄우고 네. 허리에 띠를 두른 다음에 밑에 쪽에서 삿바를 올려서 고리에 다시 집어 넣어서 매는 방법입니다. 알고 보면 간단한 방법입니다.
2: 오, 네. So 네. he actually just put the 삿바 on, and this is a, of course, the fabric wrapped around the waist and thigh in 씨름, and it's the most fundamental tool used to control, as we mentioned.
1: 그러면 몇 가지의 기술 한번 볼 수 있을까요?
0: 네. 네. 네, 우선 삿바는 손으로 네. 꽉 잡고요.
1: 네.
0: 이제 손기술.

0: 중에 대표적인 기술은 이제 오금당기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1: 네, 오금당기기.
0: 상대방 오른다리 뒤쪽을 잡아서 세게 당겨서 넘어뜨리는 기술이 오금당기기 기술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허리 기술로서는

0: 상대방 오는 날 바깥쪽으로 다리를 걸어서 뒤로 넘어뜨리는 기술이 밧다리 기술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1: 와,
0: 네,
1: 왼다리
0: 그리고
1: 걸기, 밧다리 걸기, 네.
0: 안쪽으로 걸어서 넘어뜨리는 안다리 걸기 기술이 있습니다.
1: Wow, and these are leg techniques. Very cool. So inner trip and outer trip. 또한 가지 더
0: 네,
1: 있을까요?
0: 그리고 혼합 기술이라고 해서 보통 방금 말씀드린 이제 울음을 당겨서 안다리를 거는 기술을 혼합 기술이라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와, 감사합니다. 와. 네, 엔지니어님 지금 이렇게 겁에 질린 Oh, I love it. So we actually got to see a lot of different ones, how to put on the sapa and the, of course, the hand technique, the waist technique. He actually grabbed him and like put him up in the air. Wow, through this technique. And also we saw the leg technique and the one that kind of combines all of them together. Wow, we have Kevin Nim saying, good job, guys. And I think Stephanie is actually genuinely surprised. Yes, and we actually rehearsed this, but every time I see this, it is amazing. I would love to learn 씨름. 정말 이렇게 눈앞에서 보니까 훨씬 실감이 나는데 왜 씨름이 역동적인 e스포츠인지 바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Well, now, recently, through various entertainment shows and content centered around 씨름, interest from the younger generation has been steadily growing, and my interest is also growing as well. But what kind of sport do you believe 씨름 should transform into for the public today? 최근 씨름 예능이나 콘텐츠를 통해서 젊은 세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감독님은 씨름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어떤 스포츠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이 좋은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지도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2: 네, 제가 생각하는 씨름이 더 대중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빠른 경기 진행과 재미있는 경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지루한 고유명사처럼 되어버린 사파 싸움이라는 것을 없애고 준비 과정은 빠르게 경기는 다이나믹하게 하는 것이 인기를 끌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2: 학생 수도 줄어드는 현실에 정말 힘든 상황이겠지만 부산과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 씨름 지도자분들이 선수 수급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 스포츠이자 문화유산인 씨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정부, 기업들의 재정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결국 모두의 관심과 응원이 씨름의 미래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될것 같은데요. So for 씨름 to gain greater popularity among the public, fast-paced matches and entertaining gameplay are absolutely essential. He points out that eliminating the time-consuming and tedious sapa wrestling, which has almost become an unyielding fixture of the sport, speeding up the preparation process and making the matches more dynamic are the key factors to drawing people in. And regarding youth development, he acknowledges the incredible difficult reality brought on by the declining student population, but notes that elementary school coaches here in Busan and all across the country are working exceptionally hard to scout and recruit student athletes. And to protect 씨름, which stands as both a traditional sport and a cultural heritage, he emphasizes a vital need for continued interest from citizens alongside financial support from both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Well, I understand that Gijang has traditionally been a region with a remarkable strong culture of 씨름. So from your perspective, what exactly characterizes the unique 씨름 culture and regional traits of Gijang? 기장은 예전부터 씨름 문화가 강한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감독님이 느끼는 이 기장만의 씨름 문화와 지역적 특징은 아니면 특성은 무엇인가요?
2: 네, 예전부터 기장은 지역 씨름 대회가 많이 열렸고 힘이 세고 씨름을 잘하는 장사들이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씨름에 대한 관심이 높고 지난 5월 5일 일광해수욕장 어린이날 행사에서 씨름 체험 교실과 어린이 씨름 대회를 열었었는데
1: 네.
2: 관심과 호응이 너무 좋아서 체험을 원하는 어린이들을 다 못해줘서 너무 미안한 상황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So that's great to hear. So he shares that since the old days, Gijang has famously hosted different 씨름 tournaments, and they were well known for producing many strong, highly skilled giants. And because of this rich heritage, public interest in the sport remains incredibly high. As an example, he notes that during the children's

0: The event held at Ilgwang Beach on May 5th, the team organized a Sidim Experience classroom, and the response and enthusiasm was just overwhelming that they unfortunately could not accommodate every single child who wanted to try it out. He felt just deeply apologetic to the children who missed out.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Oh Heung-min, the head coach of the Gijang Galmaegi Sidimdan. Well, on a personal note, you have spent a major portion of your life dedicated to Sidim, moving seamlessly from an active athlete to a leader now. So what does Sidim actually mean to you? 예, 감독님 개인적으로도 선수와 지도자로 오랜 시간 Sidim을 함께 해오셨습니다. 감독님께 Sidim은 어떤 의미일까요?
1: 저에게 Sidim은 어떤 스포츠보다 제일 재미있는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오. 요즘에 월드컵이나 뭐 야구 네. 그런 것보다 저는 씨름이 더 재밌거든요. 어릴 적 체격이 왜소하고 키가 작았던 소년이었지만 씨름을 접하고 승부욕을 발휘하다 보니 잘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씨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선수들에게도 훈련을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한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힘인지 알게 되는데요.
1: 네.
0: So to him, Sidim is simply the most exciting sport out of any existing ones. He mentioned, yes, World Cup, baseball, but Sidim is the best one out there. Although he was a small boy of small stature and slight build, during his childhood, encountering Sidim really ignited his competitive drive as well. And he mentioned that because of this personal journey, he constantly reminds his athletes that they should always find genuine enjoyment in their daily training. Well, what kind of team do you hope the Gijang Galmaegi Sidimdan will be remembered as in the future? And what concluding message would you like to leave for the citizens today? 자, 그럼 기장 갈매기 씨름단이 앞으로 어떤 팀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는지 그리고 부산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1: 기장 갈매기 씨름단이 부산의 자랑이자 기장의 자랑스러운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좋겠지만 지역에 봉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네.
1: 전국 각 지역에 잘하는 씨름팀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부산에도 그런 팀들과 견줄만한 씨름단이 창단했으니까 부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And that's so important. He wants the Gijang Galmaegi Sidimdan to become a source of true pride for both Busan and Gijang. While delivering great competitive results is important, he emphasizes that the team will work hard to be a group that actively volunteers and brings meaningful benefits to the local community. He notes that while there are already many outstanding, high-performing teams throughout the various regions of the country, Busan now finally has its own team capable of competing shoulder to shoulder with them. And he concludes by asking citizens of Busan for their warm interest and enthusiastic support and love as well. And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future goals with our listeners today as well? 감독님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함께 전해주시죠.
1: 네, 여러 시합들이 있지만 이제 추석 씨름대회와 설날 씨름대회 같은 시청률이 높은 메이저 대회 때 꼭 한번 장사를 배출하여 부산과 기장 지역을 더욱 알리고 싶은 팀의 존재감을 높이고 싶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
0: So while there are many different tournaments, his goal is to produce a crown giant at major high viewership events like the Chuseok Sidim tournament or the Seollai Sidim tournament as well. And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예. 오늘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씨름에 대하여 그리고 저희 기장갈매기 씨름단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1: 네.
0: 감독님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승부는 무엇일까요?
1: 저는 2005년도에 기장체육관에서 기장장사 씨름대회가 열렸었는데
0: 네.
1: 제가 그때 기장군청 소속으로 결승에 올라서 1대1 상황에서 그 셋째 판에 승부를 내지 못해서 몸무게가 제가 많이 나가는 바람에 졌습니다. 그래서 2등을 했는데
0: 네.
1: 그때 일찍이 제가 장사에 올랐다면 더욱더 실력이 늘지 않았을 것 같고 44세까지 선수 생활을 하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나고 보니 늦게 이룬 것이 목표를 향해 가는 원동력이 되었고 노력하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예, 때로는 실패가 가장 값진 스승이 된다는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1: 네.
0: So he recalls the 2005 기장 장사 씨름 tournament, and you can see some of the picture as well held at the 기장 gymnasium where he competed as a member of the 기장 county office team, and he advanced to the finals, and the score was tied, and the third round ended with a no clear winner. So according to the rules in the event of a draw, the victory actually goes to the athlete who weighs less, and because he weighed less, he actually suffered a defeat. However, looking back, he believes that if he had claimed the giant title so early in his career, he might not have pushed himself to improve further and likely would not have been able to sustain this active athletic career until the age of 44.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Oh Heung-min here in the studio, the head coach of the 기장 갈매기 씨름단.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오흥민 기장 갈매기 씨름단 감독과 함께했는데요. 감독님,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Now,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Lumberfish with 으라차차.

0: Welcome back to Busan Worldwide. It's time for City Voyage with TPO. And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tourism trends of major cities around the world at a glance. 네,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관광 흐름을 한눈에 살펴보는 City Voyage with TPO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아름 TPO 사무국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네. TPO 사무국 한아름 전문가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So which cities are you going to introduce to us today? 오늘은 어떤 도시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1: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두 도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나라도 다르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알면 알수록 반하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는 도시인데요. 바로 말레이시아의 이포 그리고 대한민국의 김해입니다. 오. 오늘 그 두 도시의 닮은 점이 뭔지 찾아보시면 어느샌가 홀딱 반하게 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0: 네, 나라도 다른 두 도시가 닮았다니 예상치도 못한 조합이라서 더 궁금해지는데요. So today, our guest specialist Han introduces two distinctive cities. So although they are located in different countries and separated by thousands of miles, they share a common characteristic. The more visitors learn about them, the more appealing they become. And cities featured today are Ipoh in Malaysia and Gimhae in South Korea. So as we explore these attractions, several surprising similarities will begin to emerge and you might fall in love, she said. 먼저 이포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이포는 말레이시아 북쪽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사실 백만장자의 도시, 그리고 덩굴 식물인 부겐빌리아의 도시, 석회암의 기적 등 별명만 들어도 매력 부자인 도시인 점도 감이 좀 오시죠.
0: 네, so Ipoh is actually located in northern Malaysia and is known by several nicknames, including the city of millionaire and the miracle of limestone, reflecting the city's rich character and heritage as well. So let's jump into what kind of charms it has. 그럼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이포의 첫 번째 매력은 골목에서 만나는 예술입니다. 토요일 아침 로롱 세니엣 로롱 판글리마 이 골목에 들어서면 전통 공예품과 수제 기념품, 지역 먹거리 그리고 뭐 다양한 악기를 판매하는 상인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전에만 열리는 시장이라 더욱 특별합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조금 옮겨 헤리티지 올드타운을 걷다 보면 식민지 시대 건물 벽면마다 다양한 거리 벽화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그냥 예쁜 그림이 아니라 식민지 당시 이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벽화를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도시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기분이 들 겁니다.
0: 네, 지금 이포의 벽화를 유튜브 채널로 지금 보실 수 있으신데요. So you can check out some of the wall, of course, the murals, right, on our YouTube channel if you like to see it. And our guest mentioned one of Ipoh's defining attractions is the art found throughout its historic streets. Every Saturday morning, she mentioned Lorong Seni at Lorong Panglima hosts a market featuring traditional handcrafts and also handmade souvenirs, delicacies, musical instruments as well. And the Heritage Old Town showcases a collection of street murals painted on colonial era buildings, as we saw. And beyond their visual appeal, these murals portray stories from the past, offering visitors insight into the city's historical development. Well, in a whole day could pass just by walking around, I'm sure. But I understand there is also romance with nature and festivals. 네, 이포에선 걷다 보면 하루가 벌써 다 가겠는데 예, 자연과 축제가 있는 낭만이 또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이포의 자연은 단순히 보는 풍경이 아니라 도시의 일상 속에 녹아 있습니다. 낮에는 군웅랑 레크레이션 파크에서 석회암 절경과 호수를 감상하고 또 보트를 타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데요. 1880년대 주석광산이 있었던 곳이 지금은 시민들과 여행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체험의 장이 됐습니다.
0: 네.
1: 해가 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킨타 리버 워크로 모이는데요. 강변 조명이 하나둘 켜지고 산책을 한다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이렇게 저마다 저녁 시간을 즐기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Now she shared that nature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daily life in Ipoh. She mentioned the Gurungnang Recreational Park offers limestone scenery, lakes, and boating opportunities in an area that was, you know, once a tin mining site during the 1880s. And in the evening, residents and visitors gather along the Kinta River Walk, where illuminated riverside paths provide a popular setting for walking and cycling. cycling as well. And now, then how can we enjoy Ipoh in the most Ipoh-like way? 예술과 자연, 축제까지 즐겼다면 Ipoh를 가장 Ipoh답게 즐기는 방법도 궁금해지는데요.

0: 그렇죠. 이제 이포 여행의 마지막은 역시 커피인데요.
1: 커피요?
0: 네. 이렇게 하루 종일 골목 구경, 벽화 구경, 강변 산책하다 보면 어느새 좀 쉬어가고
1: 그럼요.
0: 싶잖아요.
1: 네.
0: 그때 이포에서 꼭 맛보셔야 하는 게 이포 화이트 커피입니다.
1: 오.
0: 이포 화이트 커피는 버터나 팜유를 넣어서 로스팅을 하기 때문에 색이 되게 밝고 맛이 훨씬 부드러운 것이 특징인데요.
1: 네.
0: 현지에서 아침 시작할 때도 또 여행 중에 좀 당이 필요할 때도 이렇게 화이트 커피 한 잔을 즐기는 모습을 좀볼수 있을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마침 선물을 받았던 그 화이트 커피를 요 스튜디오에 직접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1: 그 귀한 걸 여기
0: 네.
1: 가져오셨는데요.
0: 네.
1: 저희 지금 좀 시음을 해볼 수 있을까요? 먹어볼
0: 네.
1: 수 있을까요?
2: So actually here in the studio, our guest has, she provided the coffee from Malaysia, actually. And she says it was gifted to her. And she mentioned Ipoh would be completely without mentioning, actually, the white coffee and roasted with butter oil, butter and palm oil. And it's actually very light color if you see it. And she said there's a smooth flavor and whether it's maybe in the morning or nighttime, it's a very local tradition. And we're going to try it here in the studio.
1: 한번 네. 먹어볼게요. 네. Okay, yeah, let me try it. 오, 정말 맛있는데요?
0: 네, 초코향 같은 게 좀 나시죠?
1: 네.
0: 네.
1: It's actually really good. Wow. 되게 부드러운 맛이 있는데 왜 이포를 대표하는 커피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2: I really like it. And I'm going to finish it. I'm not going to throw it away. Very good. But yes, listeners, if you want to check it out, this is from Ipoh, Malaysia. And I think we should add this to every city voyage with TPO. City voyage with TPO 할 때마다 이런 음식을 좀 먹어보면 또 좋지 않을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닮은 도시 김해로 넘어가 볼까요?
0: 좋습니다. 김해는 공항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1: 네.
0: 그렇지만 김해는 사실 미술의 진심인 도시입니다. 김해에 있는 클레이아크 김해는 건물부터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외벽 전체가 수천 장의 도자 타일로 덮여 있어서 미술관에 들어가기 전부터 작품을 감상하는 기분이 듭니다. 이포에서는 골목 벽을 따라서 예술을 만났다면 김해에서는 건물 자체가 예술인 셈인 겁니다. 또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아시죠?
1: 네.
0: 그 동상을 제작한 김영원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시립 김영원 미술관도 김해에 있는데요. 특히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의 유일한 원형인 백색 조각상과 AI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 전시를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참고로 김해는 유네스코 공예 민속예술 창의 도시로 지정된 도시이기도 한데요. 문화와 예술이 도시 곳곳에 살아있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지 않으신가요?
2: 네. So I love that. So while many travelers associate Gimhae with its airport, the city has also established a strong reputation for arts and culture. And she mentioned that the visitors can also explore different museum of art, home to works by sculptor of Seoul's Kim Sejong statue as well. And Gimhae's designation as a UNESCO creative city of crafts and folk art further highlights its cultural significance.
1: 그럼 김해 두 번째 매력은요?
0: 네, 두 번째는 낭만이라는 키워드입니다.
1: 네.
0: 김해 낙동강 레일파크에 가시면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철교위 레일바이크로 달릴 수가 있는데요. 강바람을 맞으면서 천천히 달리다 보면은 발 아래로 낙동강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바로 옆 와인 동굴에서는 김해 특산물인 산딸기 와인을 맛볼 수 있는데요. 해질 무렵 철교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낙동강 석양까지 더해지면 왜 이곳이 노을 명소로 꼽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네.
2: Alright, so another defining attraction of Gimhae is its riverside scenery, as you know. So at the Gimhae Nakdonggang Rail Park, visitors can ride rail bikes across the bridge spanning the Nakdong River while enjoying the panoramic views and river breezes as well. And even with the same riverside, the way of enjoying it is completely different.
1: 예, 같은 강변이라도 즐기는 방식이 되게 다른데요. 이포에서는 천천히 걷고 김해에서는 시원하게 달리고요. 맞죠?
0: 네, 맞습니다.
1: 네. 그럼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0: 그러면 이제 석양에 와인 한 잔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식사 시간인데요.
1: 네.
0: 김해하면 빠질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김해의 뒷고기인데요. 도축업자들이 너무 맛있어서 뒤로 몰래 빼돌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별미.

0: 입니다.
1: 네.
0: 그리고 김해에는 장군차도 유명한데요. 이게 허황후가 인도에서 가져왔다고 전해지는 한국 최초의 전통차입니다. 제가 여기 좀 가져왔어야 되는데 네. 너무 아쉽고요. 그래서 이포의 화이트 커피가 이포를 대표하는 차라면 김해에는 장군차가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또 김해는 실제로 이주민도 되게 많아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인 만큼 여러 나라의 음식 문화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1: 네.
0: 이런 개방적이고 다채로운 음식 문화 역시 이포와 닮은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렇군요. So the city's diverse population has also contributed to a vibrant international food culture and culinary culture is equally distinctive. We have 사랑대우님 saying it's so good to see 김해 where I live currently. 지금 김해 사시고 있으시고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사랑대우님, this is for you as well. And also 지현님 messaging in. 오, 이렇게 가까운 김해에 이런 곳이 있었네요. 주말에 시간 내서 가봐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ABC님께서는 can't wait to visit Ipoh soon. 이포로 가보고 싶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Well, that's gonna do it for today. City Voyage with TPO. 네, 오늘은 말레이시아 이포와 또 대한민국 김해 편이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Alright, and I'm gonna be enjoying my coffee, but final song is by Boyzone with No Matter.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3: Hello everyone, my name is Eileen and I'm from

0: right, it's that time again. Our favorite moments of the month here on Sweet Date. And for 월간 윤수의 우리 레전드 윤수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1: Hi, 윤지 and BFM listeners. Hi. 벌써 June 24.
0: Yes.
1: 예, 정말 6월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I love your fashion today.

0: Perfect?
1: Perfect, yes.
0: Sure?
1: Oh, he is one of the fashionistas here at BFM. 그렇죠. 선생님, 어쨌든 진짜 여름에 이제 들어서는 느낌인데요.
0: 맞아요.
1: I can feel like the summer is here already. 부산도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우선 선생님 근황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I was told that you had this, you know, concert in Jinju City, right? 얼마 전 진주에서 콘서트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0: 우리가 부산도 사랑하지만 네. 참 진주라는 것도 굉장히 멋있어요.
1: 네.
0: 문화와 예술의 도시고 또 축제의 도시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그 남강변에 있는 경남문화예술회관이라는 대극장에서 제가 50주년을 서울에 이어서 개최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잊지 않으시고 관심 주시고 저를 찾아 저의 공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참 감격스러운 그런 무대를 끝냈습니다.
1: 네, and you guys can see the picture of him performing in Jinju on YouTube Live right now. 그래서 사진도 여러분 너무 멋진 우리 선생님 사진도 여러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So he says he had a wonderful 50th anniversary concert in Jinju City and at Gyeongnam Culture and Art Center. And seeing the audience there reminded him once again that his songs have stayed with people for a long time and he's very grateful for all the fans supporting him with love, right? 어쨌든 선생님, I hear that your tour calendar is packed with plenty more concerts through the coming months. 앞으로 투어 일정도 계속 네. 꽉 차 있다고 들었습니다.
0: 10월 달까지는 국내고요.
1: 네.
0: 그 이후로는 지금 해외 일정이 있습니다. 오. 미국, 일본, 호주.
1: 예. 아, 그렇군요. That's 네. amazing. So he's going global. Woohoo! And he said he says the national tour will continue until October. And starting in November, he's preparing overseas concert in the US, Japan, Australia, and much more. 선생님, 어쨌든 50주년 투어가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이어진다니 너무 멋지신데요. 우리 선생님 목소리에서도 그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자, 그 느낌과 예. 잘 어울리는 우리 선생님의 노래 한 곡 듣고 와야겠죠?
0: 그렇죠.
1: 그렇죠. So here is 살아있다는 것으로 by the legend himself, Mr. 윤수일.

0: Welcome back, everyone. That was 살아있다는 것으로 by Mr. 윤수일. Okay, and you guys are tuned into Sweet Date with Mr. 윤수일 joining us here in our studio. And to this, we have C1 Duty saying, I love this song. It has a fun, funky feel to it. 아, 이 노래 너무 좋으시다고 우리
1: 감사합니다.
0: 팬 여러분께서. 네, it has a
1: 약간
0: fun
1: 그루브가 있죠?
0: 그쵸?
1: 리듬이.
0: 오, 맞아요. Yeah. And he was singing live, right? Like, right next to me. 아, 우리 음원이 나가긴 했지만 옆에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허밍 하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 귀가 녹는다 뭐 이렇게 느꼈습니다.
1: Really?
0: Yes, 그렇죠.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So, 선생님 이 노래는 제목부터가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것으로 말 그대로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다시 이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 힘든 시기를 이렇게 겪고 지나가곤 합니다. 뭐 가수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겉으로는 늘 화려해 보이지만 뭐 개인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또 저는 그 창작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아, 뭐 영감이 안 떠오를 때는 또 좀 쉴 때도 있고 좀 환경을 바꿀 때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슬럼프 내지는 공백기가 항상 경험하게 되죠.
0: 그렇죠. And I couldn't agree more. I feel like we all have been there at one point in our life. 그래서 우리도 모두 다 그런 경험을 누구든지 네. 다 했을 것 같습니다. 네. So he says even singers go through difficult times and behind the stage, there are, can be, you know, those personal struggles that he has gone through, health issues and creative slumps. 오늘 이 이야기가 저희 주제랑도 딱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1: Really?
0: 네. 그래서 선생님, 6월 부산은 사실 BTS 이야기로 정말 뜨거웠잖아요.
1: 네?
0: The city said more than 110,000 people estimated to have visited the city about the concerts here in Busan. 그래서 BTS 우리 완전체 컴백과 부산 공연도 정말 뜨겁게 있었습니다.
1: 네.
0: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달라진 팬덤 문화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왜 여전히 라이브 콘서트를 찾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한번 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1: BTS는 네. 이제는 뭐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 음악 팬들이 열광하는 그룹이고 아티스트죠. 다시 이제 다들 뭐 군에 갔다가 뭐 어쩌고 해서 완전체로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이 팬들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BTS를 사랑하는 정말 많은 팬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그렇죠. 기쁜 일이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So BTS has become a global artist nowadays, and coming back as a whole group after, you know, leaving for military service and all that must feel very extra special. And you know, I'm sure there was some time away from the stage and also back on stage. And what did that return mean to you? 선생님께도 무대 공백기가 이제 조금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1: 네네.
0: 가수에게 다시 무대에 선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1: 뭐 결국은 가수는 무대를 설 때 진정한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고요.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잠시 쉬거나 멈춰있는 시간이 있어도 무대에 다시 서는 순간 내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라고

0: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준 팬들에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I'm glad to see you again.
1: 오,
0: yeah. 뭐 이런 인사를 하는 것하고 네. 똑같죠. 네. 그리고 가수라는

0: where singers eventually return to. And coming back to the stage, that means I'm still here. 여기 뭐라고 하셨죠? 여기 yeah. 이때, 그쵸? Yeah. I'm still here, 그쵸? And saying to the fans, thank you for waiting for me, right? And he says, as a singer, you know, it's not something that you can complete on your own. You got to have your fans and your listeners and your supporters. And that kind of builds a trust over time. 선생님, 정말 BTS BTS 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번 컴백이 단순한 컴백이 아니라 또 오랫동안 기다린 뭔가 재회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전 세계 팬덤을 가진 팀은 더 그렇죠. 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응원하고 다시 만나는 순간을 함께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0: 아, 맞습니다. Right. And he's saying that the fandoms, the worldly fandoms, you know, like BTS would be even more like that. And yeah, they would have been waiting, reuniting and reconnect with the team again. Right. No. 선생님, 질문이 또 있습니다. In the 80s and 90s, when you were dominating the music chart, how were the fan bases back then?
2: 요즘 한국 아이돌 팬덤, 특히 뭐 아미 같은 글로벌 팬덤을 보면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1: 그렇습니다.
2: 우리 선생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차트를 지배하시던 그 80년대, 90년대 이 팬클럽 문화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1: 한마디로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이었죠. 예, 확실히 달랐습니다. 요즘 뭐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신청도 하고 그 가수가 좋다라는 것을 방송국에 이렇게 어필도 하고 말이죠. 뭐 이런 거지만 그때는 순수하게 엽서를 썼어요. 편지 레이러. 엽서를 써가지고 하니까 그 속도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았고 막 그래서 공연장에 직접 찾아와서 응원하는 그런 방식이었고요. 방송국 앞에 옛날 같으면 제가 오늘 이 출연하면 앞에도 많았었는데
2: 그렇죠.
1: 뭐 꽃다발 또 편지를 전해주던 그런 팬들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는 그러니까 아날로그 스타일 템포가 느리고 지금하고는 다르죠. 속도 면에서 제가 좀 부럽고 어떤 때는 열받습니다. 그때 왜 지금 왜 안 태어났을까? 농담입니다.
2: 네.
1: It is joke.
0: Yes, it's a joke. Yes, and he's saying that, you know, speed wise, he envies the, you know, the time nowadays, because you know, back in the days, the fan culture used to be a little bit slower and completely offline, because nowadays there is something called social media, and you know, speed wise it was much faster reaching out to the singers. And back in the days, a fan sent postcards to radio stations, wrote those handwritten letters, and waited outside the broadcasting station and showed support at concerts.
2: 지금도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조금 많이 트렌드가 많이 달라졌죠.
1: 네. 유튜브, SNS를 통해서 전 세계 팬들과 바로바로 소통이 되잖아요. 팬들이 직접 영상을 공유하고 번역도 해서 어떤 노래가 나오면 전 세계 팬들이 거의 동시에 반응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2: 그렇죠.
1: 예전에는 팬이 가수를 응원하는 그런 존재였다면 지금은 팬들이 아티스트의 이야기를 세계로 넓혀주는 동반자가 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0: 네, 너무 멋진 표현이십니다. So he says that today's fans don't just support the artist. They help spread the artist's story around the world. They translate, share their stories, and organize it, and even connect with each other online.
2: 그럼 선생님, 여기서 이제 저희 BTS 곡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0: And here is Life Goes On by BTS.

0: Welcome back, everyone. That was Life Goes On by BTS. Yes, hope you guys enjoy the song and you guys are listening to Sweet Date. And we're in the middle of 월간 윤수일, monthly 윤수일, with the legendary singer, Mr. 윤수일, himself in the studio. And as we were talking about this, we have one of our Mr. 윤수일's fans saying, from 노루님, 유치원도 귀하던 시절에 선생님 노래 들으며 춤추고 놀았는데 이제는 제 아들이 고등학생입니다.
1: 그런 세월이 있었군요.
0: 네.
1: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1: 아파트 나왔을 때 아마 많이 추셨을 거예요.
0: 아, 그러셨군요. 와, 우리 선생님들 팬 여기 대본은 없긴 하지만 보통 이제 팬분들을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선생님께서는.
1: 저하고 같이 앉아 세월을 같이 오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0: 그렇죠.
1: 솔직히 말해서 네. 예 팬들이 제가 연식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같이 세월을 이렇게 왔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공감이 큽니다. 아, 내 스무 살 때 내 모습도 기억하고 지금 현재 내 모습 을 기억하고 그 차이점도 서로 공유하면서
0: 그렇죠.
1: 얘기합니다. 피부가 더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서부터 그러니까 용기를 주는 거죠.
0: 와. 네. So he says that whenever he meets his fans, he feels like they have, you know, spend the time together because they have seen him like since he was in his 20s, 30s, and 40s. And, you know, sometimes his fan comes up to him and says, oh, you have a very nice skin.
1: Yeah.
0: 그렇죠?
1: Voice too.
0: Oh, yeah. 그렇죠.
1: 하나도 안 변했어. 이렇게 맞아. 이제 용기를 주는 거죠. 위로를 주고.
0: I'm sure it's the truth. 사실이지만, he's saying that his fans give him this courage by saying all those, you know, nice things about him. I'm sure it's the truth.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너무나 고마운 이야기죠.
0: 네. 어쨌든 we're gonna get back to today's segment. 저희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Life Goes On 요구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멈춘 것 같아도 삶은 계속된다.
1: 그렇죠.
0: 네, 그런 느낌이 굉장히 있잖아요.
1: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네요. 뭐 BTS와 저의 음악은 조금 장르도 다르지만은 결국 음악이 주는 위로는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예, 사람들에게 괜찮아, 다시 갈 수 있어, 다시 할 수 있어, 살아 있다는 것으로 꼭 꼭 뭐 이 생명이 살아 있다는 것보다도 자기 하고 있는 일의 감각이라든가 조직력이라든가 이런 게 살아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0: 아. 맞습니다. So he says that even though the generation and styles between BTS songs and his songs are a little bit different, both songs offer comfort for the listeners. 선생님 좀 전에 하던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고 싶은데요. 지금 글로벌 팬덤 문화를 보면 선생님께서 그때도 그때 당시에도 선생님은 엄청난 huge fan base를 갖고 계셨으니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1: 제가 첫째는 열받는다 그랬잖아요.
0: 그렇죠. 부러움.
1: 예, 너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뭐 여러 가지 그쵸. 지금 네. 현재 활동하는 가수들 특히 이제 세계적인 팬을 가진 그런 가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첫째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나라의 위상도 굉장히 커졌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경제 대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팬들이 빨리빨리 관심과 의견을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좋고 옛날에는 해외 팬들을 만나려면은 제가 미국을 갔잖아요. 지금 제가 11월 달에 가는 것도 네. 내가 만나러 갑니다. 그분들이 좀 와주면 좋은데. 그런데 네. 요즘 네. 우리 가수, 우리 후배님들은 이제 찾아오는 시대예요. 직접 공연장까지 이번에도 봤잖아요. 부산에.
0: 그렇죠.
1: 엄청나게 많이 와서
0: 맞습니다.
1: 그분들이 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부산 우리 시민들이 아주 즐거웠어요.
0: 네.
1: 예,
0: 맞습니다.
1: 그런 현상입니다.
0: 그렇군요. So he says that young artists today have many, many advantages. First is Korea's cultural power has grown and brought the country to the world stage. And even online platforms make it much easier to communicate with fans around the world. And I got to ask you this question. As the influence and power of fandoms continue to grow in this society,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mindset for artists to have? 그럼 선생님, 팬덤의 힘이 이렇게 커지는 시대에 우리 가수분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첫째는 새로운 음악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그분들에게 들려드려야 되고 그죠?
0: 그렇죠.
1: 말만 계속하면 가수가 아니잖아요. 그건 코미디언입니다.
0: 그
1: 그러니까. 그래서 음악이 가장 기본이고 음악에 맞는 패션. 예. 그다음에 무대. 예. 꾸준히 좋은 무대를 만들어서 이번에 서울에서 멋지게 했잖아요.
0: 네.
1: 저도 멋지게 했거든요.
0: 아,
1: 그 바로 옆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꾸준히 팬 여러분들과 음악적 소통, 공연을 통한 소통 이런 게 팬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0: 그렇죠.
1: 갖춰야 될 일은 팬들에 대한 즐거움을 위안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기업적으로 생각을 좀 넓혀야 합니다. 가수도. 그리고 가수가 벌으로 들이드는 돈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경제적인 효과도요.
0: 맞습니다.
1: Yeah.
0: Right. So he's saying the important mindset that the artist should have is first of all having music to another, bringing the music to another level and strengthening it, and also the passion behind the music creation, and also the stage, which becomes a system for music, and also managing the fandom, and along with maintaining a genuine but strong connection with their fans, but artists here also need a healthy system to communicate with fans and grow together with them. 선생님, 또 요즘 공연 문화에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티켓 가격입니다.
1: 티켓 플레이션.
0: 네, 예. 맞습니다.
1: 인플레이션하고
0: 티켓이랑 컴바인드 워드겠죠?
1: 그러죠.
0: 네.
1: 가격이 물가처럼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뭐 저는 가수 입장에서 공연이 비싸졌다라는 한마디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콘서트를 하려면은 좋은 무대를 만들고 좋은 장소를 택해야 되고
0: 네.
1: 좋은 장비와 조명, 영상, 음향,
0: 그쵸.
1: 예, 막 뒤에 백 스크린서부터 완전히 최고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0: 그쵸.
1: 의무도 있고 하니까 제작비가 많이 드네.
0: 아.
1: 그래서 막 그 제작비 대비 티켓 가격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참 죄송한 말씀이 될 수 있는데. 공연을 만들고 기획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0: 그렇죠.
1: 그렇지만 과욕을 내면 안 되죠. 수입을 과다하게 창출하겠다 그런 생각만 좀 버렸으면은
0: 그렇죠.
1: 버리면 좀 예 그래도 우리 팬 여러분들이 부담을 좀 덜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들고요.
0: 네.
1: 코로나 이후에는 한동안 우리가 공연을 잘 못 봤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보고 싶은 공연은 꼭 보자 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예, 보상 소비. 예,
0: 맞습니다.
1: 보상 소비의 흐름에 이렇게 들어간 거죠.
0: All right. So he's saying that ticket prices are rising partly because, you know, everything behind the concert has become more expensive and more bigger. I mean, not only the ticket price, but I mean, the venue, sound, lighting, screens, safety and production quality. So this kind of adds up to a, you know, higher ticket price. And also, you know, concerts became a big compensation part of spending, especially after that COVID era. People started thinking, if I really want to see it, I'm just going. Right. 그래서 yep. 약간 그런 보상 소비의 흐름에 이제 좀 들어가게 됐는데요. So, another thing is a dynamic pricing. 요거라 해서 이제 수요가 많을수록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구조도 있죠.
1: 그렇습니다.
0: So for fans, the ticket prices going up, I imagine it's not always easy for them. 그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아무래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1: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뭐 세상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오면 국민들이 힘들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럼 공연 가격도 티켓 가격이 올라가면 팬 여러분들이 그 부담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 같고요.
0: 그렇죠.
1: 공연의 본질은 이제 비싼 좌석이 아니라 그날 그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이거든요.
0: 아, 맞습니다.
1: 예. 무대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관객이 기억하는 거는 가수의 목소리. 로로. 예. 목소리. 네. 함께 부르는 그 협연? 협연이라는 말은 저는 안 씁니다만 떼창. 막 이런 거 할 때 정말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날려버리시는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그 순간의 공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아, 네. That's beautifully said. So he says the real value of a concert is not just the expensive seat or the big production here. It's the voice and especially it just makes his stress released when people sing together in unison and the song and the feeling of being there in one place together. 어쨌든 선생님, unfortunately we're short on time so we didn't get to talk about the whole thing. 좀 아쉽지만 선생님, 오늘 네. 시간이 이제 조금 다 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1: 그렇습니까?
0: 네,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선생님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팬들과 그리고 선생님 사랑하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Yes. 제가 오늘도 말이 많았는 것 같은데요.
0: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1: BFN listeners, yes. stay healthy. 건강이 최고입니다.
0: 맞습니다.
1: Enjoy good music. 음악 많이 들으시고요. And I will see you next month.
0: 네.
1: 하윤지. Bye.
0: All right. 어쨌든 선생님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습니다.
0: 시간 time flies when we're with you.
1: Yeah.
0: Thank you so much.
1: I'm 그럼, happy.
0: 네, 그럼 yeah. 선생님 우리 stay healthy and we'll see you next month.
1: See you.
0: Okay.
1: Bye.
0: 네, 그럼 오늘은 we're going to listen to this song Swim by BTS and we'll wrap up this segment. Hope you guys stay tuned.

0: FM 부산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4: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4: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5: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6: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11:00 o'clock.

0: very good confidence.
1: Oh, I see. It gives you confidence.
0: That is just the reason.
1: 아, 오케이, 오케이. 어느 순간 다들 영어를 하고 계세요.
0: 네, 한 명씩 하는데 안 하면 좀 그러니까.
1: 아, 너무 좋은데요. Okay, so gargle for Hyunjun. What about you, 진한? 진한님은요?
2: 네. 저는 오늘도 가져왔는데 이게 제 스틱 가방인데 제가 고등학생 때 산 거거든요.
1: 고등학생 때요?
2: 네, 고등학생 때 산 건데 여기에 스틱도, 여분의 스틱도 들어가고 앞주머니에 딱 저의 인이어 사이즈에 맞는 딱 쏙 들어가는 사이즈에 이 앞주머니도 있어서 매일 들고 다닙니다.
1: Oh, that's really cute. So for Jinan, it's his stick pouch. So he can put in extra sticks, drumsticks inside. And he bought it when he was in high school. And you can also put in your in-ears in the pouch in front of the pocket, the whole pouch, pocket in front of the pouch, right?
2: Yes.
1: Okay. Oh, okay. It's interesting to know all your sort of essential items. It's so cute. All right. Well, let's move on. To be honest, our production team, they actually wanted to consider going through all your bags. But for privacy reasons, we did not do that. 사실 제작진이 오늘 여러분의 가방을 대기실에서 실제로 좀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네네.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지켜드리기 위해 그러진 않았고 Instead, we prepared something else and that is What's in my band? 대신에 제작진이 다다다의 역사와 인생 그리고 음악을 좀 탈탈 털어 What's in my band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So inside the box or the bag, the paper bag in front of you right there, we have items representing all of you guys. 이 백 안에, 조금 백 안에 다다다의 연대기가 담긴 아이템 4개가 들어있거든요. 멤버분들이 직접 하나 뽑은 그 소품을 토대로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음악을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아이템 누가 꺼내 주시겠어요? 네, 현진님. 현진 will take out the first item, and the first item he will pick is. Oh, okay, receipt. Ta-da, receipt. Okay, so that's the first item. Well, you know what? Being an indie band in Korea, it's not easy, you know? It sort of constantly pays the price of youth. So I wonder, is there any funny incidents related to money then? 한국에서는 인디밴드를 한다는 건 끊임없이 청춘의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잖아요. 혹시 멤버들의 기억 속에 이 돈 때문에 좀 힘들었거나 눈물 겨웠거나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겼던 에피소드 있을까요?
3: 전혀 웃기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눈물 겨웠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언제 녹음을 하다가 앰프가 갑자기 고장 난 적이 있어요.
1: Okay, so it's not a funny episode, but he was recording one day and the amp it just broke down.
3: 네, 그래가지고 그때 급하게 계속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급하게 이제 앰프를 수리했어야 됐어요.
1: 네, so you had to fix the amp because you had to continue recording. 네,
3: 그래서 막상 고쳤는데 이게 돈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온 거죠.
1: Okay, you got it fixed, but it was a little more expensive than you thought.
3: 그래가지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막 나와서 그때 한동안 좀 뭐냐 밥 좀 못 먹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때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1: Oh, okay, so back then it was an unexpected sort of use of money, and it was a lot more than he thought. So he couldn't eat a few meals and had to buy from the convenience store as well. You know what? One of our crunchers, the third princess, is saying 계좌 불러라. Tell me your bank account. 지금 불러드릴까요, 현진님?
3: 괜찮습니다.
0: 괜찮으면 내가
4: 저도
1: 상현 and Hyunjin would like to say their bank accounts. All right, let's move on now. Now, to keep Dadada going and continue making music, what's the biggest thing you've spent your money on, perhaps, or sacrificed in your personal life, that is? 밴드 다다다를 유지하고 음악을 하기 위해서 기꺼이 좀 포기하거나 혹은 미뤄둔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직장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포기한 가치들? 네. Relationship?
4: Yeah.
1: Oh, okay.
4: 그냥 읽은 거예요.
1: 자유롭게. 아, 오케이.
4: 아, 읽은 거. 네.
0: 해석.
4: 네, 해석. 네.
3: Personally?
1: Uh-huh.
3: In my case, my time, maybe.
1: Your time. Yeah. Okay.
3: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의 그러니까 살면서 실질적으로 약간

0: 일 3분의 1, 뭐 수면 3분의 1, 뭐 혹은 나머지 3분의 1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좀 더 다를 수도 있고.
1: 네.
0: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2: Okay, so he would say time because he's investing a lot of time. Almost all

0: 댓글이 많아졌고요.
1: 아, more YouTube comments. Okay.
0: 그리고 네. 스포티파이 월간 리스너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1: And the monthly 네. listeners on Spotify increased as well. 네, 확실한 수치들이네요, 그렇죠?
0: 그리고 네. 단독 공연에 매진했습니다.
1: Right! Woohoo! Congratulations to that! Now their upcoming concert, it's sold out! Woohoo! Yay! Thank you to all the fans out there of 다다다. Great, great. Oh yes, and speaking of which, 이제 단독 공연 언급을 해주셨는데 6월 28일이잖아요, 그죠? Yep. 관련해서 우리 언더바 SSSS 선님께서 단독 콘서트 스포 하나만 해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가능하실까요? Can you spoil your concert for us, the upcoming one on June 28th? 살짝 맛보기?
2: 맛보기?
1: 네. It seems like you're all hesitant.
3: 저희가 이름이 다다다잖아요.
1: 네.
3: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어, 너무 궁금한데요?
4: 전혀 없잖아. 이름 다다다 거는.
1: Okay, so
2: we are 다다다.
1: 현진 just said, okay, your name, the band's name is 다다다, and that's it. What kind of a spoiler is that? Was that a spoiler? 스포일러 맞죠?
3: 이름이 다다다인 게
1: 포인트군요.
3: 그렇습니다.
4: It will be very exciting show.
1: Okay, it will be an exciting show because it's 다다다. Okay, looking very much forward to that.
0: I know his spoiler.
1: You understood it now. Okay, okay, all right.
3: 이거 되게 엑스퍼트 휴머예요.
1: 아, 그렇군요. It's a very high level humor for them.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Let's pick the next item now. All right? Shall we pick the next item? 다음 아이템 진호님께서 뽑아주실까요? He picked a magnet. Okay. 자석을 뽑으셨는데 a magnet works because it's north and south. They're different. The poles are different and have there been moments when you thought the members are different and that's a good thing, perhaps? 이 자석하면 N극과 S극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잖아요. 멤버들이 서로 다르기에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적 있을까요?
5: 저희가 일단 성격도 전부 다 다르고 좋아하는 음악도 다 다르거든요.
1: 네, so all the members, they have different personalities and they like different music.
5: 뭐 예를 들면 저는 되게 조용하고 현준이 형, 상현이 형은 되게 활기찬 성격이고 또 현진이 형은 되게 중립적인 뭔가 모호한 느낌이고
1: 네, so 진원 tends to be the quieter one whereas 현준 and 상현, they're pretty loud and 현진 is in the middle he's like the neutral type, okay?
5: 그래서 그런 서로 다른 성격과 가치관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들이 하나로 뭉치다 보니 뭔가 새로운 다다다만의 색깔 그리고 저희가 또 추구하는 방향성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1: 아, 네. So because all the members they have different personalities,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 preferences as well as taste, when they gather that together, it creates that unique charm of 다다다 as a band. Okay. So thank God you're all different then.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뭔가 유니크함을 만드는 것 같네요. 그죠? All right. Well, moving on then. Are all of you the only children? Tell us a little about your family or siblings. JSC_1995 sent this message. 우리 또 다른 메시지 크런처 분이 보내주셨는데 네 명 다 외동인가요? 형제 관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되세요?
0: I'm only child.
1: Okay, so you're the only child. All right. Oh, okay. What about you, Hyunjun?
4: I have older sister, 2 years.
1: Oh, okay. She's 2 years older than you.
4: Yeah, 2 years older.
1: Okay, older sister. And Hyunjin?
3: I have younger
1: two younger brothers. Wow. You're the K 장남 or the K oldest son.
3: K oldest son.
1: Okay. And Jinan?
5: I have older sister.
1: Old sister. Okay, you have an older sister. Okay, yeah, 4 years older than you.
5: Yeah. Yes.
1: Ah, I see. All right, I was curious too, but.

0: But I guess that's how their siblings are like. Well, you know what? You spend so much time together and you're almost like family now. This could be a little bit embarrassing and a little cringy, but why don't we take this time to say thank you to each other? 네, 이제 지금까지 형제처럼 동고동락하면서 많이 친해지시고 오히려 가족 같아졌잖아요, 진짜 형제처럼. 낯간지러울 수 있지만 릴레이로 옆 사람한테 좀 고마운 마음 한마디씩 한번 전해볼까요? 현주님 먼저?
1: 사실 요즘 가족보다 더 많이 보기는 하는데요.
0: 그쵸. So they see each other more than their family these days.
1: 저의 고집과 예민함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그럼 상현님한테 말하신 거죠, 지금?
1: 다.
0: 아, 모두에게요? 옆 사람.
1: 아, 그러면 상현님.
0: 네.
2: 까비.
0: Okay, 그러면 to 상현, thank you for putting up with all my stubbornness, whatnot. Thank you very much. Okay.
1: 내가 방금 말한 거 번역.
0: 릴레이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상현님이 네. 현준님한테 이름 부르면서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3: 현준, 이 형.
2: 좋아.
3: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서 좀 됐긴 했는데.
2: 그렇죠. 20일이 넘었으니까.
3: 생일 참 축하했고 밤에 잠 좀 잘 자고 고마워요.
0: 아, 오케이. 예. Oh, okay. So it was Hyunjun's birthday like 20 days ago, but happy birthday once again. And I hope you sleep well at night. And thank you.
4: Quite sweet.
0: Oh, that is sweet. Yeah, I can feel that. Okay. What about you, Hyunjun? 주진원?
2: 진원이가 머리를 했어요.
0: 아, 네. 우리 영상에서 봤던 거랑 다르죠.
2: 다르죠. 지금, 네. 지금 굉장히 고급 머리를 하고 왔는데.
0: 진원 changed his hairstyle. Looks great.
2: 굉장히 잘 어울려서 마음에 들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여준다면 참 고마울 것 같습니다.
0: Alright, so it suits you really well, and I hope you show continuously growing sides of you. I hope you continue to grow and develop like this. Alright, what about you, 진원? To 현진?
5: 현진이 형. 현진이 형이 사실 저희 팀에서 되게 많은 고생을 해주고 있는데 합주할 때에도 노트북 같은 거 다 가져와주고 음향적인 것도 다 믹스나 박튼 같은 거 많이 혼자서 거의 다 해주거든요.
0: 오, 악기 부장이네요 거의. 네. So Hyunjin does a lot of the music, like instrument related work when they practice together.
5: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불만 없이 열심히 해주는 형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0: Well, thank you so much for doing all that without complaints for all the members. 다들 부끄러워하면서도 한마디씩 다 잘 전해주셨습니다. 이 분위기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라이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So continuing on with this very sweet atmosphere, let's take a listen to the second live performance. Now, what is the second performance? 두 번째 곡 뭐죠?
2: 네, 두 번째 곡 추락이라는 곡 준비했고요. 영어 제목은 Fall into the Sky였는데
0: 그렇죠. 네, 네. 추락 Fall into the Sky is the next live performance. Before we listen to that, we'll be back after our program participation guide. Stay tuned. Got questions for our guests? Send them in right now. Tune in time is where your questions get answered. From real stories to full-on fan moments, we want to hear what you want to ask. Drop your message on the Culture Crunch board on the Arirang website, email culturecruncharirang@gmail.com, or DM us on Instagram @culturecrunch_arirang. We'll pass your questions straight to our guests. This is your shot. Don't miss it. And with that, let's keep crunching. We're back. This is Tune In Time, and joining us today is band Dadada, and we're waiting for their second live performance, which is 추락 or Fall into the Sky. It seems like they're ready, so shall we enjoy it together? Take it away.

much for that second live performance. Wow, I listened to the different sessions. 이 세션 파트들을 좀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봤거든요. 전체 음악도 그런데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중간에 살짝 나오는 그 퍼즈하고 기타만 나오는 부분도 너무 좋았고 그러고 다시 빵 하고 가는 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곡이 아닌가 싶은데 We have a lot of crunchers sending in lots of comments again. 두아앙님께서 추락 하트 나라고 해주셨어요. Yeah, fall into the sky, heart me. And Bongi is saying 추락 건반 너무 좋아요. 좋아서 기절. Huh? I fainted because the piano is so good. The keyboard is so good. And Tommy88 is saying, okay, this is my favorite so far. Me too, Tommy. And Midori is saying, this is a hidden gem, definitely. And Daniel is saying, this feels nostalgic, even though it's my first time hearing it. 처음 듣는데 뭔가 좀 옛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익숙하게 들린다라고도 해주셨습니다. All right, so thank you so much for all those comments. We will continue with picking our last item. Now 이제 아이템 하나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이템이고요. 상현님께서 뽑아주실 거죠? 자, 마지막 남은 아이템 뭔지 볼까요? What's the last item? Oh, okay. It's a compass or a 나침반.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I believe.

0: believe that music is one of the most universal languages in the world. What do you think is the global appeal of Tadada's music? 음악은 국경을 넘는 가장 직관적인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멤버분들이 분석하는 우리 음악의 글로벌 매력 포인트 뭘까요? 궁금해요.
1: 저희가 한국인이라서 이제 가사나 나머지 것들이 이제 한국어로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음악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네. 필연적으로 이제 외국의 음악을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의 음악을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0: 네. So because they're all Koreans, they listen to a lot of Korean songs and write the lyrics in Korean too. But as they study music, they listen to a lot of foreign music as well from England, as well as the US and also Japan.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세계적으로 비슷한 유명한 곡들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에너지들과 좀 요소 여러 가지 음악적 요소들이 저희 한국적인 정서와 좀 잘 결합해서 좀 새로운 색깔이 나와가지고 그 색깔이 그래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좋게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And because they listen to different music like this, they have their own unique charms. And he hopefully thinks that these unique charms will be delivered to fans all around the world. Okay, well, we don't have much time left. And I have a question from another cruncher. Could each of you do an acrostic poem with 다다다? 하여오 시비님께서 다다다님들로 다다다 삼행시 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네. 누가 첫 번째 다
2: 제가 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네. 다
1: 일단 처음에 설명 드려야 될 게 있어요.
3: 아니 그런 게 어디서 설명?
1: 아니요. 왜냐면
0: 설명을 해줘야 네. 돼요.
1: 쓴 단어가 있는데 그걸 설명 드릴 거예요. It's called 다사미. Is we're our fandom.
0: Yes, of course.
1: So let's.
0: Okay, 다
1: 다사미들과.
0: Okay, with 다사미s 다
1: 다다다는
0: 다다다 다
1: 다 하나다.
0: Oh, we're all one. Woo, that was perfect. Okay, so that was an acrostic poem using 다다다, the first words, and that was a perfect sort of acrostic poem. Good job, guys. Now, last question, because we are running out of time, okay? So is there a goal, I guess, or dream you'd really like to achieve someday?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은지님께서 나중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보내주셨어요.
4: You have one? 7,000.
1: 제 목표가 있습니다.
0: Okay, you have a goal.
1: 저희 목표이기도 한데요. 7만 명 앞에서 꼭 공연을 해보고 싶습니다.
0: Oh, okay. So it's Sang-hyun's goal and the band's goal. You want to perform in front of 70,000 audiences. Oh, 70,000. That's a particular number. Okay, well, you know what? You will be able to achieve it very soon. 조만간 그 꿈 이루시지 않을까 싶고요. 응원하면서 저희 마지막 곡으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We'll have to sign off right there with our last song. It's been a quick 1 hour, but it's another song by 다다다. So do enjoy it. It's 고백 or Like You by 다다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Thank you. Keep crunching!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Thank you for calling All-Star Electronics. For repair service inquiries, please press 1.
5: Hello, this is All-Star Electronics. How may I help you today?
6: 안녕하세요. 저 냉장고 그 냉장고가 문제인데요. 잠깐만요. 푸푸고에 잡아야지. 냉장고가 리프레저레이터. 뭐가 이리 기노? 리프레저레이터 에러.
4: Thank you. So you're saying your refrigerator has a problem. Could you please explain what's happening in more detail?
6: No ice, melting, melting. 단어가 붙어요. No ice.
4: I see. So you're telling me the cooling function isn't working properly. First, we need to check whether the unit is actually operating. Is the plug connected?
6: 플러그. 전원이 꽂혀 있는지 물어보는 거네. Yes, yes.
4: All right. Then it does sound like there's an issue with the refrigerator. Our engineer will need to visit and inspect it. There will be a repair fee and it's extra for a home visit.
6: Extra? 많이 비싸겠네. Okay, okay. Come on, please.
4: Great. Then one of our engineers will contact you shortly to schedule the visit. Thank you for calling. Have a nice day.
6: Thank you. You too. 참 진짜 전화 영어 너무 힘드네. 근데 잠깐만. 저게 왜 열렸노? 내가 어제 밤새 냉장고 문을 열어놨네. 어머야, 고장난 게 아니라 내가 문을 열어놨 거네. 내가 못 산다 진짜. 얼른 서비스 취소해야겠네. 또 영어로 전화해야 되나 진짜.
4: Thank you for calling All Star Electronics. For repair service inquiries, please press 1. It's extra for a home visit. It's extra for a home visit.
7: It's extra for a home visit.
1: 추가나 별도 비용은 extra charge 혹은 extra fee라고 합니다. 단순히 extra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배달료는 별도입니다. It's extra for delivery. 다른 색을 원할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3: Or these days, everyone seems to be talking about gold, gold investing, gold bars, and gold savings. But let's be honest, gold has become very expensive.
4: Mm-hmm.
3: And a lot of people probably check the price and immediately close the web page, right?
4: 맞아요. Well, there's a surprising new trend catching people's attention. It's Jade. 요즘 MZ들 사이에 의외의 아이템이 뜨고 있습니다. 바로 옥!
3: That's right. Yeah. It looks like both fashion and investing trends have a way of coming back around, right?
4: Mm-hmm.
3: 여러분, evening 영어 친구.
4: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3: Hello, I'm Joan Kim, the DJ of All-Star English. 안녕하세요, 김조원입니다.
4: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민수씨, and welcome to All-Star
3: English.
4: That's right. We have R&B 황제 김조한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안녕하십니까, 형?
3: Yo, how you doing?
4: Good, how are you?
3: It's a little rainy, huh?
4: 조금 비가 옵니다.
3: But not too hard?
4: 그렇게 내려오진 않아요. 막 yeah. 우산... 저는 뭐 이 정도 비 맞고 다녀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제 날씨 요정한테 내일 조원형 오는데 뭐 진짜 조원형 내려오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때 되면 저 옷 벗어야 되죠? 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3: 오케이.
4: 네. 일단 나중에 날씨 요정 들어올 때 한번 물어보세요, 형.
3: Yeah, I'm still fighting the rain. 네. 이제 못 내려오게 막 하고 있거든요.
4: 그래서
3: 세게 안 내려오게.
4: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조언 효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 We'll see.
4: 근데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데 그래도 우산 쓸 정도는 아니다.
3: That's right.
4: 네.
3: 우길까 그냥.
4: 진짜.
3: 이거 갖고 비?
4: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하는 누가 진짜 날씨 요정입니까? 네. 1번 김조한, 2번 날씨 요정. 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투표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we started talking about the opening. 옥. 영어로 jade잖아요.
3: That's right. And you know another thing? They say jade is very good for your health too.
4: 그래서 I think, you know, I'm sure a lot of our listeners remember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 보통 할머니들이 이걸 많이 썼습니다. 그 옥장판 있잖아요,
3: yeah.
4: right? 그 jade heating that we use, you said it's
3: yes.
4: good for your health because it's supposed to bring warmth.
3: I've seen like bed frames
4: 네.
3: with the bottom is actually 옥.
4: 맞아요.
3: And it's heated.
4: 저도 봤고요.
3: Yeah.
4: My grandma had all these jade jewelry.
3: Yeah.
4: 반지랑 팔찌 같은 거 있잖아요.
3: Yeah.
4: 그런 거 많이 하고 다니지 않았는데 항상 할머니 집 가면 서랍 열면 그거 있는 거 기억이
3: yeah.
4: 있거든요, 제가. Right? I remember those jade earrings and the bracelets my grandma used to have. So, jade used to be a very something that's very associated with here in Korea, like the older generation.

0: really get to connect with our listeners and the citizens. We have a lot of people chiming in and saying hi, but question, 우리 너구리님한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치렁치렁 이런 말도 영어로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1: 치렁치렁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0: 치렁치렁.
1: 저도, Why are you so 치렁치렁, man?
0: 근데 한국어 검색해보니까 한국어 사전 검색해보니까 그 뭐라 그러지? 그 뭐 액세서리, 주얼리 같은 거 되고 머리도 치렁치렁 할 수 있잖아요. Right? 아. 근데 I think because we're talking about accessories like rings and you know necklaces and bracelets, 아. dangling.
1: Dangling.
0: Jangling도 할 수 있어요. Jangling. 뭐가 yeah. 이렇게 치렁치렁 소리 만들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1: That's right.
0: 그렇지?
1: The gold chain that's, 뭐지, jangling on 네. my neck?
0: Dangling on my neck. Yeah. 근데 dangling 뭐는 뭐가 조금 이렇게 걸친 거를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 Dangling. Jangling은요, 그렇게 하는 똑같은 느낌인데 좀 이렇게 소리 나면서 뭐 금목걸이나 이런 거 이렇게 부딪히면 뭐에 부딪히면 이렇게 소리 만들잖아요. Jangling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1: 미안해, 그걸 느껴본 적이 없어서. 돈이 좀 많아야지 그런 칭칭하거든.
0: 이런 뭐 반지, 좀 목걸이 이런 거 진짜 모릅니다. 저도. 네. Keep those questions coming in. 그리고 많은 부스타들이 지금 야근하시는 분들 많을 것 많은 것 같은데요. 원래 들어온 분들도 아직 지금 인사도 못 하고 있는데 절대로 혼내는 거 아닙니다. 절대 혼내는 거 아니고요. 근데 좋은 말 할 때 일단 올스타 틀고 야근하셔야 됩니다. 네,
1: 전 이렇게 은근히 위협을 느끼는데
0: 웃으면서 지금은 하세요. 웃으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네. 야근 하셔도 올스타 틀고 해야 됩니다. 2부에는 이 표정 살짝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다음에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 씌워준 게 시간이 왔고요. 이제 제가 카메라에 잠시 안 나왔었는데요.
1: 아무도 카메라 안 나와요,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네, 걱정 마세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 자기 들어왔다. 오, 워메.
0: 근데
2: 워메.
0: 분명히 어제는 저 줌아웃이 됐었는데요. 다시 또 이제 줌인이 됐네요.
1: 아니,
0: 네.
1: 요정님.
0: 네.
1: 오늘도 뭐 한숨. 한숨 잤습니까?
0: 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모자를 쓰고 왔는데 잘못 써가지고.
3: 이거 head hair이에요.
0: Head hair. 네, head hair.
3: Not bad.
2: Not bad for head hair. 형이랑 저는 모자를 쓸 때 머리 이렇게 누르잖아요.
0: 네네.
2: 그쵸. 근데 이분은 머리를 넘기고.
0: 넘기고.
2: 쓰는 편인 것 같아요.
0: 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 확신의 어조로 오늘 비가 왔어요.
2: 아 근데 이거 밖에 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0: 근데 제가 길을 걸어가면서 봤는데요. 네. 우산 안 쓴 사람이 없었어요. 다 쓰더라고요.
2: 아, 그래요? 저는 안 썼는데.
0: 다 쓰더라고요.
2: 그래요? 네.
0: 그래가지고 저는 뭐 어떻게 보면 right on target이라고 하죠. 이제 항상 맞았다 이렇게 조금 보면 되겠습니다.
1: 항상 그렇죠.
0: 항상.
2: 여러분, do you think this is rain? 이거 네. 비라고 하면 지금 밖에 내리는 네. 이 물을 네. 생각합니까?
0: 근데 오늘 진짜 안 왔으면요 저 진짜 놀랄 뻔했어요. 진짜 이런 저 인정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Will it rain again tomorrow?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1: yes.
0: 자 내일의 기온입니다. Tomorrow will be low of 20 degrees and high of 26 degrees. 비가 오거든요. 오는데 언제 오냐면 12 a.m. to 2 a.m. 사이에만 잠깐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cloudy skies all day. 하늘은 흐리겠지만 no more rain is expected.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cloudy, cool and comfortable.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영어 표현을 조금 볼 텐데요.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이 뜻이 안 좋은 일에도 좋은 면은 있다라는 뜻인데 이제 예문으로 The rain was annoying, but it cooled the weather down.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좀 긴데 비는 조금 귀찮았지만 날씨를 시원하게 만들어줬다. 안 좋은 일에도 좋은 면은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볼 수가 있게 인정하시네요.
2: 네네.
1: It's good.
0: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터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 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2: 네.
1: Yes.
2: 아, 문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0: 네네네.
2: 네, 두둥님. 날씨 오정. 전국구로? 네. 전국으로
0: 전국구?
2: 네, 전국구로 네. 활동해 주길 바라요. 여긴 찜통이라고 하는데
0: 그렇군요.
2: 두둥님이 어디시죠?
0: 어디시죠?
2: 네. 윗지방.
0: 윗지방.
2: 덥구나.

0: 왜 계속 뭐 따라해요?
1: 잘 네. 몰랐어.
0: 네. 네네네. 자 일단 어디신지 알아보면 두둥님 날쇼 중에 네. 리스트에 추가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자 오늘 했습니다.
1: Bye.
2: Cause you are my girl.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0: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주세요.
2: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0: That's right. Time for today's 이 노래 끝을 잡고 BEFM의 대표 시민 소통 코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 코너는 청취자들이 전화 연결로 팝송을 불러보고 영어도 배우고 가수 김조한의 고품격 노래 코칭 받는 코너죠. 전국에 이런 노래 코너 없습니다. Only here at BEFM.
1: That's right. That's right.
0: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선곡도 진짜 기가 막히게 딱 이거 뭐라 그랬지? 저의 시대보다 살짝 조금 early하긴
1: yeah,
0: 한데
1: early.
0: 근데 제까지 저의 generation까지 이 목소리 이 뭐라 그러지? 이 가수 and this genre of music in general really spoke to us.
1: It's I would say, you know, the 80s. 80년도의 음악에 중심을 잡는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It's like Bruce Springsteen
0: 네.
1: in the 80s.
0: 네.
1: Like sort of I would say Wham, George Michael.
0: Oh yeah. 그런 느낌 확실히 납니다.
1: But Phil Collins, he is an amazing musician. He plays the drums while he sings.
0: 네.
1: 드럼 치면서 노래하거든요.
0: 진짜 멋져요.
1: 되게 멋있어요.
0: 네. 그래서 Phil Collins 곡인데요. 타이틀 어떻게 되죠?
1: Against All Odds.
0: Against All Odds. 이 노래는 리메이크는 진짜 많이 됐습니다. Yeah. 뭐 Mariah Carey 버전도 있고 Westlife 버전도 있고 But today, Phil Collins, who I think might be the originator
1: oh, yeah.
0: of this song, right? Against All Odds. 근데 이 노래, 뭐라 그러지? 이게 너무 emotional한 그런 이게 움직임을 주는 것 같아요. 이 노래 진짜 마음을 움직이는 당연히 노래는 그런 힘이 있긴 있는데 근데 확실히 이 노래는 들으면서 와, 진짜 이런 무슨 이렇게 기분을 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1: 약간 Phil Collins 같은 경우는 네. he's a little bit different because I think he's such a great musician.
0: Yeah.
1: The way he sings like a musician. 그래서 그 포인트, 뭐 사실 되게 머리가 많이 없었어요 옛날에요. He's a little bald and 이제 뭐 pop star라고 보면 그냥 길에 걸어다니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이 음악 했을 때는 누구보다 그 약간 느낌 있는 그 가수. 그래서 네. I think he has his, that's why he has so many like just hits that are different.
0: Yeah. Genesis 때부터
1: yeah.
0: right because he was part of the rock band Genesis. Genesis 사진 보면요. 그냥 70년대 그런 그냥 일반인처럼 그냥
1: yeah.
0: 보였거든요. right?
1: But he's just so special.
0: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전곡 Phil Collins Against All Odds 하이라이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1: 확실하게.
0: 네.
1: His song sound different. It's like when I'm taking a picture with a camera, right? Some cameras are very clean.
0: 네.
1: And some cameras are very, I would say, grainy and old school, right?
0: 네.
1: He has that old school feel where it's just character.
0: Oh, yeah.
1: 예, 느낌이 너무 좋은 가수.
0: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Against All Odds이잖아요. Mm-hmm. Against All Odds. 모든 역경을 이 딛고 한 yeah. 뜻이잖아요. So odds are basically 뭐의 확률. Like the rate, the chance of something happening. Yeah.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 뭐 뭐지? 시험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나 이 시험에 100% 맞기엔 그 뭐라 그러지? 이 퍼센티지가 어떻게 될까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아주 낮잖아요.
1: Yeah.
0: 1% 정도 chance, mm-hmm. right? 근데 against all odds. Against all odds. 모든 역경을 딛고 민수가 하이 1도 공부 안 했던 시험에 100점 맞았어. 100점을 맞았어요.
1: 왜? 커닝했으니까.
0: 그까지 말 안 해도 되잖아, 형.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모든 불리한 조건을 딛고 그들은 경기에 이겼다. Against all odds, they won the game.
1: That's right.
0: 네. 근데 이런 odds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밖에 없는데
1: yeah.
0: But against all odds,
1: it's
0: they
1: like
0: overcame.
1: The 11th hour, right?
0: 어, 맞아요.
1: He was getting beaten down in the boxing match.
0: 네.
1: Points 0 to 100. But with his last bit of energy,
0: 네.
1: He took that one left hook
0: 네.
1: and knocked him out.
0: 맞아요.
1: 모든 상황에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승을 했어요.
0: 맞습니다.
1: 약간 그런 느낌.
0: So against the odds, right? All right. So today's Phil Collins against against all odds. Against all odds, not against the odds. Against all odds. 부를 도전자들 한번 만나볼 건데요. 자, 도전자 number one 만나볼게요. Hello.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진아원입니다.
0: 와.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진아원 학생 반갑습니다. Welcome. 오.
1: 이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0: 아,
1: 처음에.
0: 네, 맞아요. 일단 그거부터 궁금합니다.
1: 그러니까.
0: 네. 진아원님 이 노래 지금 6학년이라고 했잖아요.
2: 네.
0: 6학년이면 아마 부모님 딱 그 시대 or maybe 아마 제 생각인데 아마 부모님 전 시대의 이게 노래인데 이 노래 들으면서 연습하면서 좀 어땠어요? 좀 옛날 노래잖아요.
2: 조금 세대 좀 어려웠어요.
0: 좀 세대 차이 어려웠어요. 너무 예쁘게 말한다.
1: 아니 따져보면 이 노래가 약간 이제 쉬운 멜로디가 아닌 게 약간 그 템포로 왔다 갔다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Turn on when you make me cry. There's so much I want to say to you.
0: 맞아요.
1: 이게 좀 있어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요. 연습할 때 좀 어려웠나요?
2: 조금 어려웠어요.
1: 그렇죠.
0: 네. 맞아요. 이 왜냐면 아까 우리 한이 형이 설명했듯이 Phil Collins drummer이잖아요.
1: Yeah.
0: 이 사람 그냥 박자 갖고 그냥 장난치잖아요.
1: 그렇죠.
0: 네. 아 그래서 뭐 박자 부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영어는 어떠세요? 아원 학생?
2: 영어는 괜찮았어요.
0: 아, 영어는 괜찮았다. 일단 뭐 그거는 괜찮았으면.
1: 근데 아무래도 키가 조금 낮을 수도 있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왜 그 저도 지난주 노래 불렀을 때는 이제 깔끔하게 먼저 노래하다가 이거는 아닌데 그래서 약간 톤을 바꿨어요. 주인공을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거칠하게 하니까 딱 맞는 건데요. 반대로 이제 그 아원 씨인가 이름?
0: 아, 네. 예. 아원 학생.
1: 예, 아원 그 학생 약간 깔끔하게 불러도 예쁠 것 같아요.
0: 네. 아원 학생 너무 기대되는데요. 근데 아원 학생 이런 노래는요. 좀 이렇게 감정이 무조건 좀 조금 들어가야 되는 노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노래 할 때 아원 학생은 뭐 혹시 뭐 생각하는 뭐 뭐지 무엇이 있습니까?
2: 약간 슬

0: 슬픈 게 떠오르긴 하는데.
1: 어, 슬픈. 어, 우리 6학년인 지금 아원 학생한테 지금 제일 슬픈 게 뭐죠? 너무 궁금합니다.
0: 시험에 망친.
1: 아, 시험에 망친. 어떻게 맞아? 나도 이때 진짜.

0: 아원 학생.
1: 네.
0: 좀 많이 무서워했죠? 일단
1: 네.
0: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좀 많이 무서워했죠. 시험을
1: 네.
0: 뭐 망치는 거요.
1: 네.
0: 살짝. 근데 진짜 많이 들어오십니다. 뭔가 순수한 목소리가 색다르게 들려요라고 청취자분이 문자가 왔잖아요.
2: 그게 꼭 네. 필 컬런처럼 불러야 되는 노래 아니더라고요.
0: 네.
2: 그 주인공이 이제 되셨잖아요.
0: 네.
2: 아원 씨. 아,
1: 네.
2: 그래서 되게 듣기 좋았어요.
0: 야,
2: 음정은 좀 이제 좀 틀린 부분이 있지만 박자를 너무 잘 맞췄고
0: 네.
2: 그리고 영어 가사를 너무 잘 표현을 잘하셨어요.
0: 확실히 일단 영어하고 이게 단어의 발음이나 이런 거는 너무 좋았어요.
2: Yeah,
0: 네, 아원 학생. 일단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아원 학생 우리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나중에 투표 시간 갖고 다시 커넥트 할게요.
1: 네.
0: 네. 자, 우리 도전자 넘버 원 지금 6학년인 진아원 학생.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도전자 넘버 2 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3: 예. 금성 디스틱 남성탐 민정바 세컨 챌린지.
0: 민정 파크님이요.
3: 민정
0: 파크님 반갑습니다. 혹시
3: 네.
0: 민정 씨 지금 혹시 스피커폰으로 하고 있습니까?
3: 예. 아니 스피커 아니에요.
0: 아 스피커 아니에요?
3: 예.
0: 아
2: 혹시 화장실 아니세요?
3: 아니에요. 그 가까이 돼서 그래요.
0: 아 이게 목소리가 조금 있는 곳이 좀 많이 울려서 이
3: 네.
0: 말하는 게 살짝 조금 clearly 하게 안 들리거든요 저희 스튜디오에서.
2: 그렇지만 노래 들을 때는 좋을 수도 있어요.
0: 노래는 그쵸 이 ambiance는 좋을 것 같은데. 자 민정님 네 오늘 도전곡 네. Phil Collins의 Against All Odds입니다. 이 노래 혹시 알고 있는 노래였어요?
3: 예, 네, Mariah Carey 버전 알고 있어요.
0: 아, Mariah Carey's version of Against All Odds. 그럼 이미 알고 있는 노래, Phil Collins 버전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3: 좀 올드팝송 같은
0: 입성
3: 느낌이 드네요.
0: 아, 좀 올드한 느낌이다.
3: 예.
2: 예, 빈티지죠.
0: 빈티지.
2: That's right.
0: 맞아요.
2: 80년도 노래니까요.
0: 네, 연습하면서 어땠습니까, 민정님?
3: 했었어요.
2: 머라이
0: 캐리처럼 부를 거다.
2: 머라이 캐리 또 얘기 나오면 기대가
0: 그쵸.
2: 되죠.
0: 이거 말 꺼내기 좀 어려운 이름인데 머라이 캐리처럼 부를 거다. 네.
2: 아 아마 세팅이 머라이 캐리 세팅 벌써 하셨는 거 같아요.
0: 민조님 이미 머라이 캐리 이름 꺼내는 순간 지금 사람들의 이 기대감 확 올라갔거든요.
3: 머라이 캐리
0: 좋아해서.
2: 머라이 캐리 좋아하면
0: 네.
2: 많이 따라 하시겠네요.
0: 그렇죠. 노래도 많이 듣고 노래도 많이 따라하니까.
2: 와우.
0: 좋습니다. 혹시 뭐 민정님 이거 연습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은 있었습니까?
3: 조금 올드한 것도 따라 좀 음역이 좀 달라서 올드한 거는 좀 달라서 좀 힘들었어요.
0: 아 이거 남자 키로 하니까 좀 음이 따라하는 게 좀 어려웠다. 이제 뭐냐면
3: 네.
0: 여성 이제 보컬이 이제 남자 키로 부르니까 형 혹시 여기에 무슨 팁 줄 수 있는 거 있습니까?
2: 일단 좀 낮으니까요. 아무래도
3: 네.
2: 그냥 박자 조금만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요. 그 밑에 부분요.
3: 네.
2: 그 낮은 부분은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0: 자, 일단 마라이아 민정님.
1: 네.
0: 일단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살짝 근데 이 뭐라 그러지? 조금 이게 흥분해서 흥분해서
2: 빨라졌어요.
0: 조금 빨라졌거든요.
1: 네, 네 너무 빨렸어요.
0: 아, 근데 음악 잘 들려셨죠, 근데?
1: 네, 음악 잘 들었는데 내가 너무 빨리 불렀어요. 아유,
0: 근데 뭐 긴장하고
2: 아니 저도 그래요. 하니까. 가끔 처음에 노래 불렀을 때 노래에 신경 쓰다 보니까 반주 템포를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네. 요즘은 노래 부르면서 그 음악을 듣고 비트 듣고 지켜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고 불러요.
0: 그렇죠. 그렇죠.
2: 네. 네. 근데 그래도 가사도 좋고 가운데 부분은 너무 잘 맞았어요.
0: 나이스. 일단 민정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우리 투표 시간 갖고 일단 위너 발표하고 나중에 다시 커넥트 하겠습니다.
1: 네.
0: 네. 자, 일단 오늘 Phil Collins Against All Odds 이 노래 특히 남성분들한테도 그렇게 쉬운 노래는 아닌데 자, 일단 우리 두 도전자들 여성 보컬리스트였잖아요.
2: 그렇죠.
0: 그래서 키도 그렇게 어렵지 쉽진 않은데 일단 너무 진심으로 불러줘서 두 분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 이제 아주 어려운 시간이 왔습니다. 네, 저희는 다행히 이런 시간을 참여 안 해도 되니까 너무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투표 시간입니다. 자, 나는 1번이 더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1번, 2번이 더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2번. 어디로 보내냐?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You can send your text message, I mean your vote to pounds 9050. It will cost you 100 won. You could also vote on KakaoTalk as well. Since we are live on NutTube, you could vote there. 네, 카톡이나 너튜브 라이브 댓글로도 투표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딱 10초만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자, 다 생각하셨죠? 나는 1번 할 거다, 2번 할 거다 생각했으면 Are you ready? 문자 보낼 준비 됐죠? 시작!
3: 10, 9, 8, 7, 6, 5, 4, 3, 2, 1
0: Alright, 투표 시간 끝! 자, 투표 이제 마감됐습니다. They do not send them in, they will not count. 네. 자, Phil Collins, Against All Odds. 이 노래 부르면서, 근데 이런 문자 왔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일단 두 분들 다 이렇게 진심을 느껴지네요. 라고 이런 문자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두둥님 saying 진심이 느껴져요. It's so touching. 왜냐면, like I said, 이런 노래는 형, 그냥 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 안 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2: Oh, yeah.
0: 진짜 자기의 생각과 이 마음, emotion 조금 놓고 불러야지 확실히 이 뭐라 그러지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요.
2: 이 노래 부를 때는 약간 그냥 건성으로 못 부르고요. 내가 그 주인공이 되는 순간 약간 느껴요. 그래서 네. 이 노래 아마 불렀을 때 제가 자리에 앉으면서 약간 좀 포즈를 뭐 그 주인공이 돼야 돼 이 노래는요.
0: 네. 혹시 우리 김조한 가수는 부를 때 공연할 때

0: 혹시 그런 노래 있습니까? 아,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냥 가사랑 이런 게 너무 와닿고 어떻게 잘하면 나 울 수도 있겠다라고 그런 노래 혹시 있어요, 형?
1: 이 문제는 이 노래 부를 때 어느 정도 감정은 있어요. 왜 약간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부르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방송에 약간 도와주는 그런 방송이었거든요. 근데 그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그게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노래를 못해요. 갑자기 울 것 같아가지고.
0: 네.
1: 그래서 일부러 그 영상을 안 봤어.
0: 맞아.
1: 여기에 빠지면 뭐 정신을 못 차리니까요.
0: 맞아요.
1: So sometimes it's hard.
0: 네.
1: 그러니까 가끔 노래 부를 때도 노래가 안 나올 때가 있고.
0: 네.
1: 약간.
0: 가끔씩 뭐냐면, you know those, they have like bands, like 뭐 G.O.D나 뭐 그 라디 가수인가 특히 이제 부모님 대 그 부른 노래 있잖아요.
1: Yeah.
0: 뭐 어머님께 야야 이런 노래 진짜 그거 와 이게 눈물 안 흘리고 부를 수 있나? 난 분명히 나였으면 이렇게 뭐 어머님이 relationship 뭐 상관없이 엄마 대해서 부모님 대해서 부르면 울게 되잖아요.
1: Yeah.
0: 그 라디 노래도 엄마 막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눈을 이렇게 눈물을 안 흘리고 부를 수 있는지 가수들 와 진짜 that's a real professional 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1: You just never know. You never know. Every day is different.
0: 네.
1: 오늘은 이 노래가 이렇게 느끼네.
0: 네.
1: 약간 매일 불렀던 노래가 오늘은 되게 잘 달라.
0: 맞아요.
1: 약간, yeah, there's that.
0: Because we're talking about the topic real quick. The song that always gets to me because I hear the artist, I feel like the artist is actually crying while they're recording this. Michael Jackson의 She's Out of My Life. 와, 바로 안에.
1: Yeah.
0: 여러분, Michael Jackson 노래 She's Out of My Life. 그냥 이제 내 인생에서 이제 없다라고 이런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마이클 잭슨이 울면서 부르는 것 같아요.
1: Especially the ending.
0: 네. 맞습니다. 완전
1: She's Out of My Life.
0: 막 이렇게 부르니까 어 진짜 그걸 부를 때 저도 와 이거 마이클 잭슨도 because he's in his feelings right in that time it's like oh, I don't know how professionals do it. 네. 어 민수 되게 가수같이 말씀하시네요라고 네 코멘트가 들어왔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네 이 perspective로 말한 거죠. 네. 아 두두님은 울 시간에 효도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라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right?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I think a lot of us are guilty of. 아, 울 시간에 효도만 조금 잘했으면, 네, 조금 잘했으면 아마 이게 조금 더 그쵸 울 필요가 없을 건데 맞습니다. 자, without further ado, we have today's winner to announce for today's 이 노 잡 여러분 많이 기다려주셨죠? 투표가 많이 들어와서 카운트하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오늘의 위너는요. 바로 1번 진아원 학생이 오늘의 1호작 위너입니다. 자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축하드립니다. 원 학생. Congratulations. 오늘의 노래 대결 위너가 됐습니다. 지금 기분 어때요?
2: 너무 좋아요.
0: 아, 너무 좋아요. 네. 와, 막 그렇게 막 시험 망하는 거 막 그런 생각하면 막 슬픈데 이제 백화점 상품권 이긴다니까 기분 너무 좋죠. 그렇죠?
2: 네.
0: 아이고, 아원 학생. 일단 오늘 저희랑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일단 방송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뭐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뭐 엄마, 아빠, 친구들,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2: 딱히 없는 것 같아.
0: 딱히 없다! 바이 진아원 학생! 괜찮습니다. 아, 그래도 뭐 엄마, 아빠, 뭐 사랑해요, 뭐 이런 말도 던지면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2: 네?
0: 엄마, 아빠 사랑해! 라고 한번 또 외쳐봅시다.
2: 엄마 아빠 사랑해.
0: 아이고. 네, 자 아원 학생 일단 저희랑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okay?
2: 감사합니다.
0: 네. 자 아쉽게 오늘 윈 못한 우리 박민정님이랑 잠깐 커넥트 해볼게요. 여보세요.
3: 네.
0: 민정님 아쉽게 오늘 윈은 못했습니다.
3: 네. 괜찮아요 그래도.
0: 네. 아 don't feel too down. 와 근데 민정님 그
3: 네.
0: Mariah Carey를 진짜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3: 네.

0: 혹시 머라이 캐리의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까?
1: I'll be there. Yeah.
0: I'll be there. 그것도 마이클 잭슨 그 잭슨 5의 노래인데. 어. 네. 일단 그러면 우리 마라이아 아니 민정님 혹시 네. 이 뭐지 I'll be there 뭐 한 소절 일단 노래를 혹시 부탁할 수 있을까요? 김조한 가수가 저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살짝 조금 힌트 준 것 같은데 혹시 김조한에게 뭐 노래 살짝 부탁할 수 있을까요?
1: 네.
0: 오, 좋아요. 네, 그러면 민정님의 I'll be there 한번 들어봅시다.

0: 좋았어요. 민정님. 와, 확실히 진짜 Mariah Carey 팬이긴 하다. Cause I'll be there. That's a deep cut.
1: Oh yeah.
0: 네.
1: That's a good one.
0: 네, 좋아요. 자, 민정 학생, 민정 학생이라도 민정님. 오늘 윈을 못 하더라도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거든요.
2: 네.
1: 치킨 좋아하세요? 아니면 피자 좋아하세요?
2: 이제 치킨이요.
1: 치킨 갑니다.
0: 저희들이 보내겠습니다. 자, 민정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2: 다음에 꼭 우승 오십시다.
0: 아유.
1: 예. 재도전해 주세요.
0: 맞아요. 재도전 또 가능하거든요, 민정님. 그래서 다음에 네. 또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할게요, 민정님. 오케이?
2: 오케이.
1: 감사합니다.
0: Alright, good stuff. 자, 오늘의 이 노래 끝을 잡고 winner 진아원 학생. Once again, congratulations to you. And a big thank you to 박민정님 for participating.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 도전곡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도전곡 우리 김조환 가수가 살짝 미리 맛보기 해줄 건데 형, are you ready?
1: I'm ready.
0: Alright, let's get it.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Cue.

0: Wow! Micsoda! Micsoda입니다. Isn't She Lovely by Stevie Wonder? 다음 주 도전곡입니다.
1: That's gonna be good for girls.
0: 어 진짜 이게 여성 목걸이 딱 좋을 때.
1: 아니 남자분들 남자 노래 좀 하시는 분들 하면 돼요.
0: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남성들 도전하게 되면
1: 너무 좋죠. 네, 네. 이 노래를 도전하는 남자분 아마 하게 되면 네. 키를 완전히 내릴 것 같아요.
0: 아유, 근데 저, Is it 아, she lovely? 옥티브를 하나 내린다.
1: 네, 옥티브.
0: 아, 옥티브 내리면 안 되는데.
1: I never thought your love would be.
0: 옥티브 내리면 안 되는데. 네. 자, Stevie Wonder의 Isn't She Lovely 다음 주 도전곡인데요. 근데 이 노래 일단 와, 진짜 다음 주 도전자들.
1: That's right.
0: 너무너무 I'm very worried for for the 도전자들 next week.
1: It's gonna 네. be good.
0: 네. 자, 여러분, we're gonna take a quick song break. We'll be back. This one's by Phil Collins, Against All Odds.

0: 야, 우리 필 형 진짜 들 때마다 아 너무 느낌 있습니다. Even today, even 오늘도.
1: It's like a filter.
0: 맞아요.
1: 약간 그 사진 찍을 때 네. 흑백 필터가 있잖아요. 약간 필 콜린즈 노래 들을 때 아니면 부를 때 그 필 콜린즈 필터가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그냥 on a side note, 여러분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favorite Phil Collins song In the Air.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여러분, I hope you enjoy that song. We are gonna wrap up our number one. 우리 한영 잠깐 bye 하고 내일 또 볼 거잖아요.
1: We'll see you.
0: 네 여러분, I'll see you at 7 o'clock for our number two. In the meantime, 이것도 timeless한 곡이죠. 솔리드 행님들이 부릅니다. 전생연분.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3: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4: 영어 하이소.
5: Thank you for calling All Star Electronics. For repair service inquiries, please press 1.
6: Hello, this is All Star Electronics. How may I help you today?
3: 안녕하세요. 저 그 냉장고 그 냉장고가 문제인데요. 잠깐만요. 푸푸고에 잡아야지. 냉장고가 리프레저레이터. 뭐가 이렇게 기노? 리프레저레이터 에러.
5: Thank you. So you're saying your refrigerator has a problem. Could you please explain what's happening in more detail?
3: No ice, melting, melting. 다 녹아붙어요. No ice.
5: I see. So you're telling me the cooling function isn't working properly. First, we need to check whether the unit is actually operating. Is the plug connected?
3: 플러그. 전원이 꽂혀 있는지 물어보는 거네. Yes, yes.
5: All right. Then it does sound like there's an issue with the refrigerator. Our engineer will need to visit and inspect it. There will be a repair fee, and it's extra for a home visit.
3: Extra? 많이 비싸겠네. Okay, okay. Come on, please.
5: Great. Then one of our engineers will contact you shortly to schedule the visit. Thank you for calling. Have a nice day.
3: Thank you. You too. 참, 진짜 전화 영어 너무 힘드네. 근데, 잠깐만. 저게 왜 열렸노? 내가 어제 밤새 냉장고 문을 열어놨네. 어머야, 고장난 게 아니라 내가 문을 열어놨 거네. 내가 못 산다, 진짜. 얼른 서비스 취소해야겠네. 또 영어로 전화해야 되나, 진짜.
5: Thank you for calling All Star Electronics. For repair service inquiries, please press 1. It's extra for a home visit. It's extra for a home visit.
3: It's extra for a home visit.
6: 추가나 별도 비용은 extra charge 혹은 extra fee라고 합니다. 단순히 extra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배달료는 별도입니다. It's extra for delivery. 다른 색을 원할 경우 추가 금이 있습니다. It's extra for a different color 라고 표현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출장비는 별도입니다.
5: It's extra for a home visit.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5: See you tomorrow.
7: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8: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7: Let's tune in.
9: 맞다 맞다. All Star.
7: 이피큐 신청해야지. 이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9: 이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7: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9: 그래 맞아. All Star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이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10: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한

0: 맨 shizzle rizzle. 네,
1: 그때 Snoop Dogg 막 그런 때 힙합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 민수 맨날
0: really?
1: 막 그런 데 해서 맨 shizzle. 와, 불렀어요.
0: Did you 네, try rapping?
1: 민수 신 이거 민신이거든요.
0: Ah, there you go.
1: 네, 그래서 신을 시소라고 불러서.
0: Oh, did
1: 네.
0: you ever try rapping?
1: 네, 저는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0: 와우. Wow.
1: 저는 저 별명 여기 부산에서는 광한 제이지라고 불러야죠.
0: 와, wow, 광한 제이지.
1: 광한 제이지.
0: Oh, 네. we gotta have a show sometime for that. Yeah, I wanna hear.
1: Another show, another time. 우리 다음은 민 대니얼 수 아닌가요? 이 대니얼 이름 절대로 꺼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탁했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우리 부산분들 모르겠습니다. 대니얼 이 이름 꺼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 그냥 민수입니다,
0: name
1: 여러분.
0: Name is Daniel. No, okay.
1: It was a name given to me. By a person that shall not be spoken of.
0: Okay, okay. We forget Daniel. 아, Daniel doesn't 네. exist.
1: 아, Daniel 너한테 너무 저한테 너무 안 어울려요. Anyways, and
0: yes.
1: you're filling in for Tegan for yes. 길거리 인터뷰.
0: Yes.
1: What's the segment about?
0: Right. So we go along Busan and 네. we meet Busan citizens and talk to them about various topics.
1: Yeah.
0: And then we teach them how to say certain expressions in English.
1: 맞아요.
0: There you go.
1: 네, 이 전 국민 영어 한마디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0: 맞아요.
1: 길거리 인터뷰. So I'm curious as to today's topic.
0: Right. So today's topic is actually test season in Korea.
1: 아.
0: 지금 중간고사.
1: 어, 그쵸?
0: 맞아요.
1: 중간고사? 기말고사?
0: 기말고사?
1: 기말고사.
0: 기말고사.
1: 대학교 이제 많은 대학교들 이제 summer break 들어가는
0: right.
1: 학교도 있을
0: yeah,
1: 겁니다.
0: Yeah.
1: So finals.
0: Yes, finals.
1: Right, right before summer vacation.
0: Right. In school as well.
1: Yeah.
0: 중간고사 also.
1: 아,
0: yeah, yeah, yeah.
1: 맞아요.
0: For middle school,
1: 고등학교,
0: high school.
1: 중학교는
0: yeah.
1: 중간고사일 수도 있겠다.
0: Yes. But yes, for university 기말고사.
1: 맞습니다.
0: Right.
1: Yeah. 네.
0: So that's the topic today. So to lead us in, Minsu,
1: 네.
0: what kind of student were you?
1: 아, 고등학생까지는 진짜 모범 학생이었어요. 네, never went below. 왜 웃었죠? Never went below a 3.8 GPA.
0: Okay.
1: 네.
0: So in South Africa, we don't use GPA.
1: 어, what 그래요?
0: Is what is that in percentage?
1: 3.8는요. 4.0가 A average.
0: Okay.
1: Yeah, A average. So 3.8, 뭐 A 받다가 가끔씩 B plus.
0: Okay.
1: 받을 때 있고요.
0: Okay.
1: 네네네.
0: Oh, I was similar.
1: Oh,
0: very
1: okay.
0: similar.
1: 네네네.
0: Yeah. Quite a quite
1: 당연하죠.
0: A
1: 저는 NG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0: 어 oh, 진짜요?
1: 네. 아까 저 3.8 그 웃었잖아요.
0: 맞아요. 사실 무슨 네. 말인지 몰라서 GPA 무슨
1: GPA 몰라서.
0: 예예예. 예, 예. 지금 아 네네 민수 당연히 3.8이잖아요. 하지만 네. 대학교 때는
1: 대학교는 말하지 맙시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1: 맙시다.
0: 저도요.
1: 그렇죠, 시험 기간 이게 점수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Like were you? I'm looking at your script. It's one of the questions. Were
0: yeah.
1: you all like a last minute, like cram for the test, or were you? 어 내일 시험이라고? 어 미리 준비 다 됐어.
0: 제가 네. 항상 시험 이 날짜 칠 거라. 라는 말 들으면은 네. 제가 미리 3주 준비할게요. 하지만
1: 네.
0: 안 해요.
1: 그렇죠.
0: 네. 네. 노는 게 더 중요해서 준비 안 하고 갑자기 일전 네. 지금 공부할까요?
1: 맞아요. 여러분 시험 칠 땐 벼락치기 아닙니까?
0: 맞아요.
1: I don't know any other way, right?
0: Big procrastinator. Huge procrastinator.
1: 맞아요. 미는 사람. 이게 벼락치기는 영어로 cram.
0: Right.
1: Cramming for a test.
0: Cram everything. We all seem to have a really good short-term memory.
1: Oh, yeah.
0: You know? Yeah, study the day before.
1: 시험, I'm walking into the yeah. lecture hall, reading the thing.
0: There you go.
1: And then I put it away right when like the test paper is coming my way.
0: There you go. Me too.
1: 그렇게 해야 됩니다.
0: And it was so interesting. When I was doing my master's degree, my 논문 I saved for the last 2 weeks. Don't ask me why. I just saved it for that time. Yeah. For some reason, my brain just decided that was great.
1: That's the way to go. Nice. So you got to talk to people on the streets
0: yes.
1: of Busan?
0: Yes. Mm. So our first person that we spoke to was Mrs. Shin.
1: Mm.
0: So let's take a listen to what she had to say.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오늘 그 영토뷰에서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공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는 공부 좋아했어요?
3: 네, 예전에 공부 너무 좋아했는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2: 혹시 지금 학생들 예전보다는 요즘 더 힘들다고 생각하나요?
3: 훨씬 더 힘들어요. 학원도 많이 가고 시간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2: 그래서 제가 먼저 그 한국어 표현하고 만약에 그 표현은 어떻게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알면은 알려주세요. 모르면은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0: 줄게요. 첫 번째 표현은 밤샘 공부 중이야. 밤샘 공부 중이야. 혹시 그거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예, 그러면 따라해 주세요. I'm cramming for finals.
1: Finals.
0: I'm cramming for finals.
1: I'm cramming for finals.
2: 네, 자, 네, 잘했습니다. 우리 네. Mrs. Shin,
0: yes.
2: 그렇죠. 네. 신 사모님.
0: 네. 네. 네.
2: 그래서 밤샘 공부 중이야. 우리 아까 네. 말했잖아요.
0: I'm cramming for finals.
2: 맞아요. 이 단어 cramming 있잖아요. It's the I don't know how to like define it in English. 뭐를 그냥 꽉 이렇게 like you pack something in.
0: Yeah.
2: Like you cram something in. 그래서 정보를 진짜 내 속에 막 그냥 꽉 차게
0: 맞아요.
2: 하는 그런 느낌이 크래밍입니다.
0: 좀 캐리어처럼 우리
2: 네네네.
0: 여행할 때
2: 맞아요.
0: 그렇게 빡 넣고
2: 그쵸?
0: 위에 앉고 닫고 그렇게
2: So that's what cramming is.
0: That's
2: so when
0: cramming.
2: You're studying for final 근데 진짜 너무 많은 정보를 갑자기
0: right.
2: 뇌를 넣어야 돼. You have to put it in your head, right? So mm-hmm. you can say I'm cramming for finals.
0: How are finals for you, Minsu?
2: I mean, I would start studying the day before.
0: Yeah.
2: and go all night. 근데 우리 두둥님 sent in a very useful expression as well. Burning the midnight oil.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0: Yes.
2: 이거는 공부나 그쵸 일을 그 밤늦게까지 할 때.
0: 맞아요.
2: You could say I'm burning the midnight oil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Thank you. We didn't think of that. You should be the teacher.
2: 맞아. 네. 근데 여러분 절대로 혼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내는 건 아닌데요. 네, 우리 엔지도 왔는데 엔지 너무 좋은 표현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너튜브 댓글 보니까 뭐 내일 축구 경기 때 무슨 치킨을 먹어야 될지 고민하고 분들도 있고 우리 한 분은 뜬금없는데 민수 손목시계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터질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는데 터진 건 아닙니다. 사실 헐렁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위까지 끼고 있어서 좀 터질 것 같은데 헐렁합니다. 아시겠죠?
0: 제가 네. 직접 보고 있어요. 그거 네. 같이 아니고.
2: 여러분 우리 엔지에 네. 집중합시다. 부탁할게요.
0: 네. Yes, so Mrs. Shin, I taught her another expression. So
2: yes.
0: Should we listen to that? Let's go ahead.
3: 네,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 공부할 게 산더미야. 공부할 게 산더미야.
0: 아, 네. 따라해 주세요. I'm
1: drowning
3: in homework.
1: I'm drowning in homework.
0: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 너무 잘했어요. 우리 신사모님. So, I'm drowning in homework.
0: Yes.
2: Drowning은 그쵸? 이렇게 물에 빠져서 수영 못할 때 그게 drowning이잖아요.
0: 맞아요.
2: 근데 그 정도 숙제에 그냥 완전 빠져서 내가 어떻게
0: 해야 하는지
2: 나올
0: 정말.
2: 수 없다 하는 느낌.
0: Yeah.
2: 그래서 I'm drowning in homework.
0: Drowning in homework.
2: Use this for other stuff too?
0: Drowning in work.
2: 맞아요. 뭐 직장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I'm drowning in 뭐 work, right?
0: We can also say these days, especially people would say I'm drowning. It means I can't keep up with my life right
2: 맞아요.
0: now.
2: 네.
0: I'm too busy. I'm doing too many things. I'm drowning.
2: 너무 바쁘고 일도 많고 뭐 뭐지
0: 맞아요.
2: 그 you know relationships 뭐지 뭐
0: just everything
2: 돈 뭐 이런 거 너무 다. 그냥 다 스트레스고 다 문제야.
0: I'm drowning.
2: 이거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0: 너무 좋아요.
2: 근데 during test season, right? I'm drowning in homework.
0: 맞아요.
2: I'm drowning in tests라고 할 수도
0: yes.
2: 있겠네요.
0: Yeah, drowning in studying.
2: Nice.
0: Yeah.
2: 맞아요. Drowning in studying.
0: Were you a good homework student, Minsu? Did you do homework or not really?
2: I mean, I did homework because I had to, obviously.
0: Okay.
2: And it directly affected my grades. So, 근데 미국에는요, 고등학교 때까지 이 숙제라고 하는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Like homework until high school in the U.S., compared to the level of homework and the 학원 that students here in Korea have to go to,
0: nothing.
2: 고등학교는 그냥 compared to here high school here in Korea, 그냥 진짜 노는 거였어요.
4: Yeah, me 네. too. Same in South Africa.
2: 대학교 가서 고생했거든요.
4: 맞아요.
2: See, high school did not prepare me for college.
4: No, it didn't prepare me either. 맞아요. I went there. I was like, what is this,
2: this
4: place?
2: This is too much. I was drowning. Just
4: yeah.
2: In lectures, homework, exams.
4: Everything.
2: 맞아요. We just had it too easy in high school.
4: We did. We absolutely did.
2: 맞습니다. So, did you get to talk to anybody else?
4: Yes, I did. Mm. So, when we do well in exams as well, we also have to know how to

0: say that, you know, because we also can do really well.
1: Yeah,
0: so, yeah.
1: Sure.
0: I spoke to Mr. Park, who I taught the next expression to. So let's take a listen to what he had to say.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혹시 예전에는 공부를 좋아했습니까?
3: 공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2: 아, 네. 혹시 좋아했지만 혹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3: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아, 네. 그러면 우리 시험 기간에 대해 영어 표현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나 그 시험 잘 봤어. 나 그 시험 잘 봤어. 혹시 그거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알아요? 아, 네. 그러면 따라해 주세요. I aced.
3: Aced.
2: The exam.
3: 이거잼.
2: I aced. The exam.
3: 그 이거잼.
2: I aced the exam.
3: I aced the 이거잼.
2: 아, 너무 잘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1: 아이고, 너무 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박 선생님이었죠.
0: 네,
1: 네, 네. 박 선생님 너무 잘했습니다.
0: 네.
1: I aced the exam. 이 표현 aced 아마 한국인들도 aced는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 맞아. 테니스.
0: 아, 아마도.
1: 네, 맞아요, 맞아요. 테니스를요. 이렇게 서빙할 때 톡톡톡 해가지고 계속 테니스 소리 지르면서 하자. 해가지고 서빙 해가지고 한 방에
0: 네.
1: 그 사람 못 치게 하면 그게 에이스라고 하거든요.
0: 오, 진짜요?
1: 네, so it's a term that they use in tennis.
0: I don't know anything about tennis.
1: 네.
0: Like nothing.
1: 근데 here in Korea, the term tennis 말고 누가 에이스다라고 이렇게 제 민수 방송 에이스지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0: Really good.
1: 오히려 그 느낌이잖아요.
0: 아.
1: 여기서 I aced the exam.
0: Really? I didn't know that. I'm learning something new too right now. Wow.
1: So
0: yes.
1: 여기서 그러면 I aced the exam 무슨 뜻이죠? What does it mean?
0: 그냥 그 나 그 시험 잘 봤어.
1: 완전 잘 봤죠.
0: 완전 잘 봤어.
1: 거의 100% 다 맞았다 그 말이잖아요.
0: 맞아요. 말이잖아요. 맞아요. 민수,
1: yes.
0: Any subject you aced?
1: Subjects I aced in college? 한국어 수업 에이스했어요.
0: 잘했어요.
1: 한국 어려워요. 네.
0: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What about subjects you flunked?
1: The last time I flunked a class. I mean, you're not supposed, especially in college.
0: Yeah, you're not supposed.
1: Because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 대학교에서 그 과목 하나 F 받으면 그 다시 들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돈입니다. It's money, right?
0: It is.
1: In college.
0: It is. Oh, and the USA is so expensive.
1: 맞아요.
0: I heard that.
1: I took a summer school, and it was for chemistry 101. 기초 그 화학 수업이었는데. I hate chemistry.
0: Me too.
1: And I had to take it because I needed to graduate. 그렇죠. 그래서 chemistry를 fail했어요.
0: Oh, I 네. hate chemistry.
1: 맞아요.
0: Science, math. Take it away.
1: Math 정도는 괜찮은데 chemistry I did not like. 네.
0: Oh my goodness. So speaking of that, speaking about flunking tests,
1: 네.
0: the last person I spoke to was Mr. Ryu.
1: Okay.
0: And we spoke, I taught him some expressions about flunking,
1: okay.
0: basically. Let's go.
4: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혹시 학생인가요?
5: 아, 학생은 아니에요.
4: 진짜요? 너무 어려 보이는데요?
5: 아이고, 감사합니다.
4: 예전에 학생이었을 때는 그 시험 기간은 어땠어요?
5: 항상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피곤하고.
4: 네. 네. 혹시 그때 공부 잘 했습니까?
5: 아니요. 잘하진 않았습니다.
4: 진짜요? 혹시 영어 조금 할 수 있나요?
5: 아주 조금만 할 수 있어요.
4: 제가 한국어 표현하고 만약에 그 영어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알면은 말해주세요. 모르면은 제가 가르쳐줄게요.
5: 아, 네, 알겠습니다.
4: 에이, 첫 번째 표현은 나 그 시험 망쳤어. 나 그 시험 망쳤어. 따라하세요. I bombed the exam.
5: I bombed the exam.
4: I bombed the exam.
5: I bombed the exam.
4: 잘했어요. 와, 영어 잘해요.
1: Good job. 네, 자, 망쳤을 때 failed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0: 맞아요.
1: 네.
0: 하지만 bomb 요즘
1: 맞습니다.
0: 완전 폭탄.
1: 맞아요. 폭탄은 뭐가 터트리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 아닙니다. 네. 한국에서는 와, 완전 터졌다? 이건

0: wind it.
1: I wind it.
0: 와, 잘했어요. 아주 잘했는데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
2: 아이고, 엔지 우리 칭찬을 많이 해주시네.
3: 네. 네. 선생님이잖아요.
2: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표현이 이렇게 찍은 문제를 다 이렇게 틀린 듯이라고 했잖아요.
3: 네.
2: 근데 틀렸으면 그다 찍었으니까 이 찍다라고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뭐였죠 아까?
0: I winged it.
2: Winged it. 누가 if you wing something, 뭐를 이게 뭐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를 준비 안 하고 했다.
0: 맞아요.
2: Right? You didn't prepare for it. So you didn't study for it.
0: Not at all.
2: You just wing it.
0: Yeah.
2: 사람들도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아 그럼 공부 안 해도 just wing it, man.
0: Yeah.
2: It's so easy.
0: There you go. And
2: then I bomb.
0: Oh. Right?
2: And then I bomb the
0: quiz. Okay. So you encourage people to just wing it.
2: 네, 진짜 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네.
0: That's funny. That's very, very funny.
2: 근데, and so in light of test season for especially a lot of college students and maybe for like junior and high school students, exam seasons, you introduce a couple expressions that I think very much you can use when it comes to small talk.
0: Yes, I think so. Yeah.
2: Real quick, we have a message from one of our listeners. Username saying, "엔지님 웃음소리 중독성 있습니다. 같이 기분 좋아져요라고 하네요."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여러분은 다음 주도 많은 웃음도 들을 수 있으니까.
0: 네.
2: 네. And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0: Thank you so much, Vince. Have a lovely day.
2: You too. Folks, we're going to take a quick song break. Kiki가 부릅니다. Fo, fo.

0: 아, 나 진짜 저 새벽에 여기 한번 방송국 들어와서 이 컴퓨터에 들어가서요. 그거 다 삭제할 겁니다. 진짜. One of these days, I'm gonna erase everything. 자, 여러분, welcome to hour number two of All Star English. I'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자, 이 시간 되면요, 문자 요정이랑 같이 하는데, 근데 문자 요정 어디 갔지? 워메, 워메.
1: 반갑습니다.
0: 자, 여러분, 문자 요정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자, 우리 너튜브에 계시는 분들, 제가 이 웜에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분명히 알 겁니다. For those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지금 오늘 문자 요정의 의상, outfit라고 하죠.
1: 네.
0: 네, 옷차림이라 하기보다 오늘의 추가된 액세서리입니다.

0: 액세서리 보고
1: 액세서리
0: 깜놀.
1: 네.
0: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문자 유주님 반갑습니다. 웰컴.
1: 우선은요. 우리 둥피 님 모지죠, 구마죠? 또 뭐 뭐죠? 멕시칸 요정인가요? 박도수 님. 우리 쪼꼬다님 처음 오신 것 같은데요. 쩜쩜쩜밖에 안 다셨네요. 이러면 안 됩니다.
0: 처음 왔는데 쩜쩜쩜이랑 크크크크라고 보냈습니다.
1: 닥터스님 요정봉 치우더니 가져온 게 페더라제.
0: 아니 근데 네. 여러분 근데 네. 저는 이런 모습 오히려 아하. 더 이렇게 존경해요.
1: 왜요?
0: 왜냐면 이게 패션의 도전이잖아요.
1: 도전이도 이게. 도전.
0: 네.
1: Like recently, I really got into American casual heritage. But like 오늘의 패션이랑 안 맞아요.
0: 일단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이런 패션도 네. 일단 제가 미국에서 살았을 때는 못 봤습니다.
1: 네네.
0: 근데 아마 그거보다 조금 더 heritage라고 했잖아요.
1: Heritage.
0: Heritage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네. 옛날 스타일.
1: 그렇죠, 옛날 그렇죠. 근데 밑에 룩이 옛날이 아니고요. 네. 지금 위에만 잠시 옛날인데 내일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mean like 원래 진스랑 좀 맞아야 되는데.
0: 네. 진스보다 데넴.
1: 아 데넴, 데넴.
0: 데넴이라고 합니다.
1: 데넴, 네. 데넴이랑 좀 맞아야 되는데. 네. 뭐 오늘은 그렇습니다. 네.
0: 일단 저는 오늘 요정 모자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1: 뭐죠, 뭐죠?
0: 하나는요.
1: 네.
0: 그 페럴 윌리엄스 아시죠?
1: 어, 페럴 윌리엄스.
0: 페럴 윌리엄스.
1: 네네. 해피 네. 부르신 분.
0: 해피 그 시절부터 이 큰 모자.
1: 네네네.
0: 이거 what do you call this hat?
1: 이거는 이제 페로라는 네. 겨울 전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파나마 햇이라고 해요.
0: 파나마 햇.
1: 네.
0: 파나마 햇.
1: 네네네.
0: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생각했던 게
1: 네네네.
0: 이 이런 장면이었어요. 제가 네네. 제 모니터에 보여드리겠습니다.
1: 아오
0: 이런 느낌이거든요.
1: 이런 느낌이죠.
0: 자 이거를 뭐라고 생각해요? 그 큐빈 해트라고.
1: 어 맞아요.
0: 네, 쿠바 있잖아요, 여러분.
1: 쿠바 쿠바.
0: 쿠바에 그런 가면 이런 모자 많이 쓰잖아요. 더운 날씨에.
1: 그렇죠 그렇죠.
0: 그 플로리다, 이 미아미, 마이애미.
1: 마이애미.
0: 네, 이렇게 쓰는 모자. 우리 두둑이
1: unhappy.
0: Because I'm unhappy.
1: 이제 해피입니다, 해피. 네, 해피로 가셔야 돼, 해피로. 우리 유서님 동묘에서 구하셨나요? 동묘 아닙니다.
0: 솔직히 말하세요. Be honest.
1: 아니, 진짜 아니에요.
0: 아니요. Be honest. I'm 네. gonna ask a question. Be honest.
1: 네네.
0: 비싸죠?
1: 네?
0: 비싸죠.
1: 조금 줬어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1: 아, 그래서 네. 아, 과장님 기다리신다고?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0: 과장님 같이 네.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1: 이거 과장님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문자를 읽어야 되는데 오늘요. 낙지연이님 1등 하셨거든요.
0: 아이고.
1: 3연승입니다. 월화수
0: three days straight
1: in a row.
0: 이틀만 더 first place 되면
1: 이제 고수님 다음이에요. 우리 고수님은 오늘 늦으셨거든요. 아예 순위 안 들어오셨는데요.
0: 네.
1: 이제 변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이제 백업 있으신 줄 알았는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0: 컴퓨터 고장났으면
1: 네.
0: 진짜 부스타면
1: 네.
0: 당장 나가서 새 거 사가지고 설치하고 바로 트는 거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1: 그 좋은 생각이긴 하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둥피님께서 그때 그 날씨 좀 어떻게 안 되냐, 그러니까 본가는 경기도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사는 서울이시고요.
0: 네.
1: 본가는 경기도. 이제 그 대중교통 타기에 제일 힘든 구간 아닌가요?
0: So I've never lived in Seoul, so I mean, so I wouldn't know what the distance is.
1: 네.
0: 그럼 경기도 and Seoul is that far?
1: 제가 알기로는 네. 택시도 잘 안 가고요.
0: 네, 너무 멀어서.
1: 너무 멀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은 꽉 차니까
0: 아
1: 공간이 없대요.
0: 오케이.
1: 네네.
0: 그럼 지하철
1: 네
0: 지하철 가나 경기도까지 서울에서
1: 가요 가요. 경기도 갑니다. 네.
0: 진짜 고생하시겠다.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다은님께서 날씨 얘기했었을 때
0: 네.
1: 오늘 같이 미스트 마냥 내리는 비를 뭐라고 하나요? 이걸 영어로. 네. 미스트인가요?
0: 아 오늘 같은
1: 네.
0: 이게 그 비
1: 미스트처럼
0: 그쵸?
1: 진짜 애매하게 내리는
0: 네네네.
1: 그걸 영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0: 네 mist a light mist
1: 네.
0: right 이렇게도 하긴 하죠. 근데 mist는 오히려 그 느낌이죠. 그 뭐라 그러지 그 mist like a 안개
1: fog 그쵸?
0: 있잖아요.
1: fog
0: 네 mist rain 이게 한국말로 그 부슬비라고 하나
1: 보슬비
0: 네.
1: 네.
0: 이 보슬비는요.
1: 보슬비는 우리 미수 씨 다 알아요.
0: 네.
1: 네. 다 알고 있어요. 찾아보는 거 아닙니다.
0: 살짝 이거 좀 기다리게 만들기 좀 드라마틱 이펙트를 줘야 돼요.
1: 연기하는 거예요.
0: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1: 아하.
0: Drizzle.
1: Drizzle.

0: 이게 뭐 뭐지 그 스타 뭐지 뭐 그런 뭐 이게 뭐 그런 데 가면 이렇게 drizzle 그 뭐지 주잖아요.
1: 네네네.
0: 시럽으로 막 네네. 이렇게 그때 drizzle이라고 하잖아요.
1: 오 네. drizzle
0: drizzle이라고 합니다.
1: 이라고 합니다.
0: 네.
1: 자 오늘은 이제 문자는 이 정도로 하고요. 뭐였죠? DJ John on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정의 Did you know? 우리 둥피님 뭐야 디즈소 하나요?
0: 안 할 줄 알았는데
1: 근데 오늘요 우리 둥피님을 위해서 가져왔어요.
0: 오!
1: 어제 요청이 들어왔잖아요.
0: Dedicated to you, 두둥님.
1: 아하. 자 오늘의 Did you know what actually happens to your body when you sit on the toilet scrolling your phone too long?
0: 이거 두둥님이 직접 리퀘스트를 한 겁니다.
1: 아마 두둥님께서 많이 겪으시는 현상 같아요.
0: 아 그러면 문제 있어요.
1: 그러면 안 됩니다.
0: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1: 우선은요 이게 우선은 중요한 거는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10분 이상이든 3분 이상이든 오래 앉아 있으면요. 좋지 않아요.
0: 3 minutes is also too long?
1: Too long 이라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치질 발생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0: 아.
1: So, 이게 일반 의자와 달리 가운데 이제 뚫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장과 항문 점막이 밑으로 이제 늘어지게 돼요.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피가 많이 나오게 되고
0: 네.
1: 치질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sciatic nerve compression, 좌골신경 압박이라고 하는데
0: 네.
1: So the massive sciatic nerve undergoes strong compression, causing your legs to give out or shake with sharp pins and needles when standing up. 그 찌릿찌릿한 그 느낌.
0: 네.
1: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변기 안에는요 세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0: 아, bacteria.
1: 이제 그게 렁이 떨어지는 순간 흩어지거든요. 그 물이 스플래시한 경험 한 번씩 다 있으실 거예요.
0: 스플래시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1: 만나게 되잖아요.
0: 만나게 되잖아요.
1: 그 과정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휴대폰에도 분명히 묻어요.
0: 네.
1: 오. 네. 그 손 가지고 악수하고 뭐 귀엽다고 얼굴 만지고 머리 만가 안 됩니다.
0: 손 씻지 않아요? Don't you wash your hands?
1: 씻어야죠.
0: 그렇죠.
1: 안 씻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yeah.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0: So I think the number one reason you shouldn't sit too long. 아까 그러면 몇 분 정도 가능합니까?까지. 네.
1: 제일 중요한 건요. 네. 이제 제 그게 아니고 하버드에서 얘기했어요.
0: 네.
1: 휴대폰을 들고 안 들어가고 네. 최대 2분.
0: 2분. 2 네. minutes max.
1: 그 안에 해결 다 하셔야 돼요.
0: 네.
1: 네. 나오라고요.
0: 자. 네. 자 오늘도 Did you know 했습니다.
1: Bye bye.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고기 무슨 고기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여러분 그 문자 요정이 나가면서 그거만 하나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네, 손 씻는다고 합니다. 네, don't worry. 문자 요정 washes his hands. Welcome to the studio. 우리 과장님, HK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오래 기다리셨죠?
5: 오늘 저기 요정님 너무 길게 하더라고요.
0: 그래서 너무 길게 하니까 과장님이랑 같이 합시다라고 했는데 왜 안 들어오셨어요?
5: 그래도 또 제 코너는 조금 이제 very elegant, luxury, sophisticated
0: 그런 느낌인데
5: 네네.
0: 그 문자 요정 시간은 그건 아니다. 나랑 그쵸. 안 맞다.
5: Yeah, draw the line. I want to draw the line.
0: You drew the line.
5: Yeah, yeah.
0: Right, you cannot cross
5: 네네네.
0: that line.
5: 네.
0: 알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부스타 분들이 오늘 문자 요정이 그 패션 도전을 하나 했거든요.
5: 맞습니다. 네, 농부 모자 그
0: 패너마 해트래. 패너마 네네. 해트. 패너마 해트 도전했는데. 이거 우리 과장님한테도 어울리겠다라고 하는 부사분들도 있었습니다.
5: 진짜 모자가 좀 안 어울려요.
0: 모자 안 써요?
5: 예예.
0: 잘 머리 모양 이쁘긴 한데.
5: 제 좀 얼굴이 좀 커가지고.

0: 잘 안 어울립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How are you today? How do you feel?
2: 또 해줘야 되거든요.
1: 네.
3: I was so swamped at work, but also English always boosts my mood.
2: Thank goodness.
1: 아, 그리고요. 우리 또 댓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2: 네.
1: 아, 우리 두둥님, 제가 모자 안 쓰고 나와가지고 모자 쓰고 나오면 과장님 진짜 100점인데 100점은 아니고요. 아, 우리 유리의 킴 589님, 과장님 헤어컷 하셨나요?
2: 아, 이 질문도 저번 주에 넣은 것 같은데.
1: 지난 주에 넣은 것 같은데 안 잘랐고요.
2: 네.
1: 예, 우리 수빈, 아, 우리 닥터 수님 방금 배운 배인죠. HK Aced the City Hall.
2: 오,
1: 고맙습니다. 잘 잘하시네요. 우리 또 유저님, 과장님 찐으로 짜증 나셨음. 두둥님, 저것이 바로 4급의 선긋기.
2: 시티 홀 시청을 에이스 하면 시장 되는 거 아닙니까?
1: 아, 그 위험한 말입니다.
2: 어,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는 he cannot ace City Hall. City Hall의 에이스가 될 수는 있죠.
1: 네네.
2: Right, he's the ace of City Hall 할 수 있는데. 네. So, 과장님 always bringing us up to date news, information, policies, and events the city puts on. 오늘 29회차입니다.
1: 아니 29회가 아니고.
2: 아, 59회, sorry.
1: 60회, 60회.
2: 아, 60회예요?
1: 네네.
2: 타이포 여기 있습니다. 잘못하셨네요. 오늘도 수기로 부산 59회 차.
1: 아, 밑에 안 고쳤네요.
2: 저는 무조건 원 그대로 입습니다.
1: 아, so sorry about that.
2: 그러면 오늘도 민원으로 시작해볼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내에게 나왔어요. 여보! 야, 다음 주에 벌써 하반기 그치야?
4: 아, 여보, time flies. 시간 참 빨라, 그치? 나 하반기에는 스마트폰을 좀 덜 써볼게. I doom scroll too much. I got, 알지 맞지? I got sucked into it. I need a digital detox.
1: 아, 그래. 좋은 말이야. 근데 스마트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치야?
4: 아, 여보, say less. Duh. It's a long shot. 어렵지. 근데 나 진짜 해볼 거야. You have my word. 쉬운 거부터 하나씩 하면 될 거야. Start with the low-hanging fruit.
1: 아, 그래. 그럼 나는 우리 하반기 한번 영어 공부를 좀 해볼까, 우리 여보처럼.
4: 아, music to my ears, 여보. Better late than never. My rule of thumb, BFM. 민수 오빠, 방송 같이 듣자.
1: 아니 민수 오빠 좋은데 그거 말고 저기 다른 강의 같은 것도 좀 듣고 하고 싶어. 그리고 이제 우리 사촌 민철이.
4: 어, 그 민철이 돈 갚았나 민철이가. 어?
1: 아니 아니 민철이 안 그래도 그 돈 갖고 음식점 창업하고 싶다던데 그런 창업 그런 강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4: 하, 그러게. 아, 그래 여보, 그나저나 여보 이번 주도 우리 주말에 어디 놀러 가자.
1: 아, 놀러는 항상 어디 갈지 고민이야.
4: 아, 설마 또 등산? 찜질방? 갈라고 그치? 아, 여보, don't start with me. I'm about to lose it. 빨리 우리 iBleach, sweet voice, 민수 오빠한테 물어봐!
1: 이렇게 아내와 얘기하다 보니 영어 강의, 창업 교육, 가볼 만한 곳까지 다양한 게 궁금했는데요. 민수님과 HK님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2: 네, 민우 잘 들었습니다.
1: 이게 좀 네. 매주 비슷하네요. 저도.
2: 아, 근데 일단 이거 low hanging fruit 이 표현 언제까지 쓸 거예요?
1: 아, 이게 영어는 반복 학습이에요.
2: 아, 그래요?
1: 예, 예.
2: 네, 일단 무조건 끝까지 있을 거 같은 말이시네요. 네, 좋습니다.
1: 아, 우리 또 댓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왔네요. 네. 우리 닥터 수님 복부세 폐해. 죄송하고요.
2: What does that mean? 복부세 폐해?
3: Copy and paste.
2: 아, copy and 네네. paste.
1: 아, 우리
2: Control C, Control 네네. V.
1: 유저님 뜬금없이 든 생각이 난 부산 사람도 아닌데 왜 매주 이거 듣고 있는 건지. 아, 그만큼 재밌으니까 우리가 듣는 거겠죠.
2: 나는 네네. 해당 없는데?
1: 네.
2: 재밌어.
1: 아, 우리 닥터 수님 많이 쓰신 디톡스 영어 공부 창업 지원 또 놀러. 그래도 놀다가 디톡스 영어 이야기 안 해서 이혼은 안 당하겠네요.
2: 그렇죠. 우리 유로킴도 민수 샤우팅이는 언제 들어도 크크크라고 하네요.
1: 아, 그렇습니다.
2: 이게 안 들으면 뭐가 좀 허전한 느낌 들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1: 아, 또 닥터 수님이 참 눈치가 빠르시네요. 네. 약간 과장님 과에서 하는 거 위주인 것 같은데.
2: 아, 그래서 아까 혹시 오늘 또 들락날락?
1: 아, 들락날락은 아니에요. 다행히.
2: 좋습니다. 일단 뭐 커버할 인포메이션이 좀 많은데 맞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3: First one is about English.
2: 그래서 혹시 들락날락?
1: 아, 들락날락 아니에요.
2: 아니에요?
3: It's quite new.
2: 네.
3: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부산 외국어 대학교입니다.
2: Yes.
3: Especially Department of Civic English Education.
2: Mm-hmm.
3: 시민 영어 교육학과라는 과가 있거든요.
2: Mm-hmm.
3: This

0: department will open Summer English Education Forum next Wednesday at the first floor of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rinity Hall.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학예 영어 교육 포럼을 연다고 합니다.
1: Okay, 학예 영어 교육 포럼 sounds interesting.
0: There will be a variety of special English classes under the theme of It's never too late. Mm-hmm. A new approach to practical English learner learning for adult learners. 그러니까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 성인 영어 학습자를 위한 실용 영어 학습의 새로운 길. 이제 이런 주제인데요. 이제 really interesting one is one of the most well-known figures in English education. 이보영 선생님.
1: 우리 BFM, 방송에도 그쵸.
0: 자주 오시죠.
1: 친한 분이시잖아요.
0: 네네. 이보영 teacher will give a special lecture and also other English lectures, etc. So important thing is
2: 여기 포스터가 나온대요. 우리 이보영 선생님 계시고 또 밑에 다른 분들도 영어 잘하시는 또 네. 교수님들인데
0: Good thing is all classes are free of charge.
1: Nice.
0: And you can apply through the university's website. So please visit the website of Busan 외대.
1: 맞아요. 네네. 우리 부사분들도 영어 보충으로 생각하고 이 이벤트로 나가면 좋겠네요. 근데 메인 영어 교육 소스는 All-Star English로 하고요.
2: 아, 당연합니다. 네. 올스타 잉글리시가 메인이죠.
1: 좋습니다. What's next?
2: 우리 넥스트 가기 전에 또 댓글이 많이 왔거든요. 우리 유저님, 과장님, 저희 명예 부산인으로 임명해 주세요.
1: 오,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2: Sorry, but I'm not in charge of this one. 이제 우리 입만 많이 하죠. 저희 부서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1: 네. 근데 나도 저 민수 짜증내는 연기 해보고 싶다. 스트레스 풀리드라고 유수님이랑 하는 한번 해보세요. 전화인 걸 한번 해봅시다.
2: 아, 좋네요.
1: 네.
2: 네네.
1: 제가 트레이닝 해드릴게요.
2: 네. 아, 좋고요. 우리 두둥님, 이보영 선생님 거의 부산이 집 계신 것 마냥 자주 오시죠.
1: BFM의 아주 close 친한 친구니까.
2: 네네,
1: 그렇죠. 네, 자주 오셔. 자, what's next?
0: Second one is about small business owners.
1: Small business owners. What's this about?
0: 소상공인이라고 하죠.
1: Okay.
0: Busan City will host the 2026 first half expert lecture for small business owners on July 6th, 3 p.m. at the main auditorium of Busan City Hall. 이제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7월 6일에 이제 이런 소상공인 전문가 특강을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1: 네.
0: Really good thing is, I do believe most of listeners heard about him. 이원일 셰프님.
1: 오.
2: 약간 모르는 눈치시네요.
1: 유명하죠.
2: 모르는 표정인데.
1: One of Korea's most renowned chefs.
2: 제가 써놓은 거잖아요. 우리 그 이 타방송사 제이그 이 말이 되죠?
1: 안 돼요.
2: 안 돼요.
1: 하면 안 되죠.
2: 아, 이제 얼굴 보시면 저 나오네요. 얼굴 보시면 저 그 이제 우리
1: 아,
2: 저의
1: 알죠.
2: 그 리프리지레이터를 이제 네. 항상 에스크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예. 예. 거기 이제 여기 우리 두둥님 아시네요.
1: 네.
2: 예. 저분이 이원일 one of the Korea's most renowned chefs will deliver a special lecture titled Where is food service industry headed today?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외식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1: 아.
2: During the lecture, he will share his brand success stories and practical business management strategies and know-how.
1: 네.
2: So I do believe this one is really good, helpful, really helpful for small business owners.
1: Yeah. So when it comes to, any kind of coaching, any type of coaching, especially people in the food industry that could
2: 맞습니다.
1: get somebody like of this caliber, 이원희 셰프분한테, 네, 셰프님한테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2: 아, 맞습니다. 또, so also the important thing is this one is also for free.
1: Ah, nice.
2: And you can apply this one at the Busan Small Business Support Center website. 부산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Good to know. Thank you so much. 혹시 뭐 또 챙길 거 있습니까?
2: 우리 댓글 봐야 되거든요.
1: 네.
2: 우리 두둥님 역시 저 사진은 홀쭉 시절이라 나중에 보면 못 알아봐. 예.
1: 꼭 뭐 이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 저는 다 읽어드립니다. 유저님 저거 해상도가 무슨 2000년도. 제가 죄송한데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 제가 해왔거든요.
1: 그렇죠.
2: 제가 네. 잘못 잘랐나봐요. 죄송합니다.
1: 좋아요. What's 네네. next?
0: Next one is food and film.
1: Oh, one of my favorite combos.
0: Yeah, music to my ear.
1: 네.
0: The 10th Busan Food Film Fest 2026 will be held from this Friday to Sunday at Busan Cinema Center.
1: Mm-hmm.
0: 이제 부산 푸드 필름 페스타가 이번 주 금요일에서 일요일에 열리는데요. As you can see, the name of this festa, this one is combination of food and film.
1: Okay.
0: You can enjoy totally 17

0: movies related to food mm-hmm. and also other various programs like, yeah, opening ceremony and also food terrace, food salon, food zone, food truck, food therapy, flea market, etc. But the thing is, most of programs need a reservation and also you should... 아니,
1: 혹시 이게 reservation 벌써 끝난 거 아니죠?
0: 아니, 요거는 조금... 가격대가 조금 이제 한 3만 원.
1: 아, 그래요?
0: 뭐 한 3만 2천 원. 네. 그렇다 보니까 자리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네. The more important thing is there are also programs that you can fully enjoy.
1: Nice.
0: Food truck or other ones. So please visit the website
1: 좋아요.
0: Of this event.
1: One of my favorite events, I think, of Busan, the Busan Food Film Festa 2026 taking place. Good to hear.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0: 아, 우리 또 댓글 또 가야 되거든요. 주동님. 뭘 참 많이 하네예 부산은 그리고요
1: 부럽쥬 내려오세요
0: 예 유저님 이게 과장님 매력이죠
1: 뭔데 뭐,
0: 이제 제가 많이 읽는 거 봐요 닥터 수님 이걸 왜 읽어요까지 읽으실 듯 예 읽었어요 네네
1: 자 마지막 시간 없습니다 합시다
0: 아 sorry last one is about magic 21st Busan International Magic Festival Magic Convention will be held from this Friday to Sunday at Busan Cinema Center and also 해운대 군함로 스트리트.
1: Nice. The Busan International Magic Festival is back in town.
0: Yeah,
1: please,
0: there will
1: details.
0: Be various events, various programs like opening ceremony, magic gala show, close-up show, award ceremonies, etc. at Busan Cinema Center. But the thing is, these programs will be really attractive, I bet. But the thing is, these are paid programs, also need reservation, and also the ticket price is quite high.
1: Okay.
0: So, if you want to enjoy this one for free, then I'd rather recommend the 8th Busking Championship will be held at 5 p.m. to 10 p.m. of this Friday to Saturday at Haeundae Gunamno Street.
1: Okay.
0: Totally 10 teams from 4 countries will join. So, I believe this one will be a really great chance for you to enjoy magic show for free.
1: Yeah, and kids love it. 애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방금 아까 포스트 봤는데 그 얼굴이 좀 그 제이슨 스테이텀 배우 좀 진짜 많이 닮았는데
0: I have no idea who he is.
1: 그래요? 알겠습니다.
0: 죄송합니다.
1: But looking forward to all the magic that will fill the streets of Busan with the International Magic Festival taking place. Good stuff. So lots to see, lots to do as always. 과장님, thank you so much. 마지막으로 영어 배우실
0: 아,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Let's learn English together. 아, 네. 우리 또 댓글이 많이 왔어요. 두둥님, 이게 다 문자 요정 때문에 시간이 모자 자랑하다가 시간이 다 뺏겼다. 유래킴님, 부산은 영화의 도시 부러워요. 아, 예, 그렇게 밑에 건 안 읽을게요.
1: 네, 네. 다 읽어준다면서요?
0: 아니, 다음 주 아이템에 대해서 지금 스포가 있어가지고 곤란합니다, 저 오늘.
1: 자, 오늘 영어 궁금한 거 있습니까?
0: 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아, 저 참 골치 아픈 문제다. 복잡한 문제. 이해하기 어려운.
1: 이거 방송 때 말할 수 있나?
0: 예?
1: 제가 아는 아 다른 거 있다. 죄송해요. 다른 표현 있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Mind bender이라고 하면 됩니다.
0: 이제 마음을 이렇게 좀 구부리는 건가 보네요.
1: 그렇죠. 계속 This is such a mind bender. 너무
0: mind
1: 좀
0: bender.
1: 이게 좀 머리 아프게 하는
0: 네네.
1: 네 그런 뭐다라고 하는 거죠. 네, 혹시 뭐 과장님은 요즘 뭐 mind bender 같은 뭐 일이나 뭐 직원 있습니까 혹시?
0: 아, 뭐 당연히 있는데요. But the thing is, also English always boosts my mood.
1: 네, 네네. 다행입니다.
0: 예예. 예.
1: 아 과장님 우리 올스타 없었으면 어찌 뻔했습니까?
0: 아 그러니까.
1: 네. 예, 예. 아이고. 일단 문자 뭐 몇 개 들어왔는데
0: 아 우리
1: 조동희
0: 민수 방금 사급 앞에서 방송 세고 내려고 지금 과장님 방금 핵. 아 이 단어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핵 저기 긴장했다. Nervous.
1: 어 그쵸. 네네. 네네. 와 방송이 다 됐네요.
0: 아 지금 한 2년 넘겠죠?
1: 저는 가끔씩 우리 부장님한테 확인해야 됩니다. 부장님 이거 말하면 돼요라고 이렇게 하면서 확인해야 되는데 역시 우리 유수님도 마인드 밴더 무슨 뜻인데요?
0: 아,
1: 네,
0: 아 이게 이걸 못 들 골치 아픈 문제.
1: 유수님 아까 이렇게 시계에 막 집중하고 나 월드컵 때 뭐를 먹을지 집중해서 지금 방송에 집중을 안 되잖아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0: 골치 아픈 문제, 네, 복잡한
1: 골치,
0: 문제,
1: 복잡한 문제, 골치 아픈
0: 이야기
1: 문제,
0: 어려운
1: 복잡한
0: 이런
1: 문제를
0: 막, 예. 마음을 꼬부리는 거예요.라고
1: 예, 예. 합니다. 네. 자, 과장님, thank you so much as always bringing us up to date information on everything the city is doing and providing.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0: 아, bye bye.
1: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As some of you might have seen on YouTube, it was 우리 PD님's birthday. 그래서 우리 PD님 뭐.

0: 자, 뭐 그런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enjoy the rest of your evening. Well, come back tomorrow. Kim Jo-han will be joining us once again on the show. It's going to be a fun one. 여러분, have a good one.
1: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7: The Zero Waste Rangers.
8: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9: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7: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9: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7: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9: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7: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9: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7: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9: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7: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9: Refuse, reduce.
7: Reuse, recycle.
9: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0: Want to be a friend of BFM, Busan Yeongeo Bangsong?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10: chance. I call him.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11: 7:00 o'clock.

0: to you.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8:00

0: your Frea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banzo.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Good morning. How are you today?
2: I'm fine. And you?
4: Wonderful.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okay? We just got a lot of new items this season, so feel free to look around.
2: Thank you. 와, 여기가 신상인가 보네. 아이고, 뭔 옷이 다 마스크만 하노? 보자, 우리 자기가 무슨 옷을 좋아할까? 보자, 보자. 오, 이 줄무늬 바지, 이거 괜찮네. 이 보라색 주문이 완전 우리 자기 퍼컬인데.
4: Oh, they're actually very popular this season. Would you like to try them on?
2: 이게 not me, my honey. 우리 자기 거라서. 보자, 이거. 아이고, 요거는 허리가 좀 끼일 것 같은데.
4: Oh, so this is a gift for your boyfriend. How sweet. What size does he usually wear?
2: 우리 자기 사이즈는 라지인데요. 그런데 이게 또 허리가 맞으면 엉덩이가 끼고 막 그래서 입어보고 안 맞으면 no good change, okay?
4: No good change? You want a different pattern. No problem. Over here, we also have the yellow and green versions. They're very popular with fashion lovers.
2: 아니. 그거 말고. 그러니까 봐봐요. Look at me. 이렇게 입었는데, no good. 이러면, if no good change, okay?
4: Oh, then maybe you should check the second floor. We have a whole section of floral pants that were a huge hit last year. Come on, let's take a look upstairs.
2: 아니, 자꾸 내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그게 아니라 no good change, change. 아이고, 이거 뭐라 말해야 되지? 이 안 맞으면 이 바꿔 change 해주냐고요.
4: Come. Can I return it if it doesn't fit? Can I return it if it doesn't fit?
2: Can I return it if it doesn't fit?
1: 옷을 입어봤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반품할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4: I'm returning this because it doesn't fit. I'm returning this because it doesn't fit.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안 맞으면 반품이 되나요? Can I return it if it doesn't fit?
4: Can I return it if it doesn't fit?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BEFM 부산 영화방송.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wa Bangseong.
7: 이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8: 9:00